0: 진짜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반기에 애결산 위원장을 했는데 또 후반기에 추대로 부의장까지 추대해 줘서 민원이면 민원, 예산이면 예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활동을 다 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선에 이렇게 선택해 주신 우리 주민들의 뜻에 부합해서 4년 동안 한번 이 몸을 한번 불태워서 우리 남북권의 침체된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4년 동안도 더 열심히 저희 평화동과 서학동을 위해서 예산을 팍팍 끌어오시면
0: 예,
1: 좋을 것 같네요.
0: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현안 사업들이 다 다섯 가지가 있어서
1: 맞아요.
0: 그 현안 사업들을 시장도 이번에 바뀌었고, 그렇지만 그 계획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1: 네,
2: 알겠습니다.
1: 지난 12대 전주시 의회에서는 후반기 부의장을 지내셨잖아요.
0: 네.
1: 이제 사선의 의원이 되셨으니 스스로 지는 무게감 더 남다를 것 같아요. 또최
0: 그렇습니다.
1: 의원님의 말의 화려함보다 결과의 확실함이라고 표현했던데 이게 본인의 의정의 철학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너스레를 떨지도 모르고, 성격이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최씨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니에다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시장하고 단판 지어서 예산이면 예산, 민원이면 민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평화동이 달라질 거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0: 네,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1: 네.
0: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학산 치유의 수업은 제가 어렸을 때 학산에서 나무, 땔나무를 해로
1: 네.
0: 보강제까지 다닌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가 건강,
1: 네,
0: 힐링이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예컨대 산림청 전체 사업이 51헥타인데 일정이 1헥타가 1층 3,000평 아니겠습니까? 근데 39헥타가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을 직접 우리 김윤덕 의원이 불러주셔가지고 시에서 국장 과장 면담을 보냈더니 안 만나줘요. 그런데 김윤덕 장관,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죠.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일이라도 한번 산림청장을 부르겠다 해서 장기 임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 지을 수가
1: 어느 쪽에?
0: 있었습니다. 흑석골에서 스타트가 되어서요. 지금 사유지가 제일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도로가 좁아요. 마을버스 종점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넓은데, 거 위에서부터는 차한대 교행하기가 힘들어서 그쪽 밭을 다, 사유지를 다 샀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57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금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6월 달에 원래는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조달에 입찰을 전주시에서도 하지만 조달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그러지 7월 달이면 분명히 착공이 들어갑니다.
1: 아, 그럼 제가 머리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흑석골이라 하면은 저기 복지관 쪽, 그쪽 위로 말하는.
0: 복지관에서 양쪽이 있습니다.
1: 예.
0: 매봉제와 보강제가 있어요.
1: 네.
0: 보강제 쪽으로 치유숲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1: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0: 네.
2: 선거 때 민주당 후보들이 여럿이 나왔는데 후보 기호가
0: 다,
2: 일타였잖아요.
0: 예.
2: 공부물에도 우리 동네를 위해 끝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0: 네.
2: 슬로건을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배경이나 담긴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 기호 관련해서 정말 며칠 지났지만 열흘이 넘었네요. 기호가 답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주시에 12개 선거구가 있는데 11개 선거, 1개 선거구는 무투표였고요. 시의원은 유일하게. 그리고 11개 선거구가 있는데 단 2명만 됐습니다. 9명이 떨어진 거죠, 답은. 근데 이제 그래서 상기에 우리 주민들이 좀 상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1번 민주당이니까 1번 다 일을 다 하겠습니다. 다 달을 좀 상기시키느라고 그렇습니다.
1: 뭐라고 하죠? 이게 프랭카드 듣고 뛰고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뭘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또 생각을 했어요.
0: 아니 그건 조금 틀렸는데요. 네. 듣고 뛰고 해결하겠습니다.
1: 해결하겠습니다.
0: 네, 열심히가 아니고.
1: 예. 그래가지고 뭐를 해결한다 그러지?
0: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말씀해 주시면 네. 예, 듣고 뛰어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3: 네. 다음에는 지난 10여대 의회 때 임기 동안 해결해서나 추진 중인 그런 국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학산 최후의 숲 그런 조성 사업, 또 학산의 최후의 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커요. 이제 이게 사유지 매입을 마치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되고 완공되면 서학동, 평화동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또 궁금해요.
0: 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힐링 건강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그것도 기본이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거기에 설계까지도 제가 깊숙이 개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진입로 문제와 주차장 문제 그리고 치유의 센터를 짓게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쯤에 가면 넓다란 데크 명상의 숲이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거기서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무에서 음유네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런 숲을 조성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서학동 평화동에 명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주시에서 건지산을 제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거기는 인프라가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지산은 물이 없습니다. 거기보다 우리 학산이 더 명상이라는 입증이 고덕산의 줄기이면서 매봉제와 보강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가 천이 있습니다.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365일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지골을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1: 물이 계속 흐를.
0: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1: 내려오는 건 저도 본 것 같아요.
0: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물을.
1: 근데 지금 학산, 그 흑석골 쪽은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는 코스는 별로 없잖아요.
0: 네,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네. 지금 마을버스가 500원만 주면 탈 수 있는 마을버스가 3대나 다니기 때문에.
1: 거기까지 들어가요?
0: 그럼요. 예.
1: 우리 평화동 인근에서는 수영장 수건 사업도 있죠?
0: 네, 있습니다.
1: 근데 이제는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옆에 반다비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반다비 수영장 부지 토지 매입비를 의결할 때 의원님이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셨잖아요.
0: 네.
1: 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나요?
0: 별다른 어려움이 있었죠.
1: 있었어요?
0: 제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를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저쪽에 덕진 수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자 삼촌 권역에 완산 수영장이 있습니다.
1: 예, 맞아요.
0: 인우동 동북권에 아중 체령공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남북권에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전라북도 수영연맹 부회장을 30년 전부터 한 20여 년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누나들이 제일 큰 사업, 저 수건 사업이 뭡니까 하면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결산특별위원장이 심의 의결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이거 세워가지고 와라. 수영장 예산 안 세우면 다른 거 삭감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아가면서 예산을 토지 매입비를 2,400병을 세웠던 것입니다.
1: 네. 그러면은 그 체육센터 바로 옆에다 짓는 거예요?
0: 예. 이쪽에서 보면 체육센터 우회 쪽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날등이라고 하죠. 우리 서학동 말로. 거기에 산성교회가 있고요. 그 사이, 그 사이에 2,400평 부지고 수영장은 25m 6레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설계가, 아, 거기가 산성 제일교회, 우리 또 남초등학교 백목사님이라고, 백용현 목사님이라고 후배이기도 하고, 근데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여서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그쪽에다 드리는 걸로 처음에 설계가 돼가지고, 이것은, 조망권이나 전망권에 침해가 많이 되니까, 모학산 바라보이는 게 제일로 으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저 밑에 쪽으로 틀어라 해서 지금 한 두어 달 늦어진 걸로 파가고 있어요.
1: 지금 현재 짓고 있어요?
0: 아니죠. 아니, 아직 착공이 나중에. 못 들어갔는데 아, 내가 봤을 때 7월 달이면 아, 반다비 작품. 수영장도 그렇고 거기도 맞아요. 그렇고
1: TUS도 그렇고
0: 그다음에 여기 복합 커뮤니티센터 우리 평화협동의
1: 주민센터
0: 그 부분이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던데 네. 그 사업 또한 279억이나 제일로 많은 예산입니다.
1: 거기는 언제 줘요 도대체?
0: 7월 달이면 착공 다 들어갑니다.
1: 진짜요?
0: 예, 다음 달이니까.
1: 믿어도 될까요?
0: 네, 지켜보십시오.
1: 예. 그리고 제가 아쉬운 점은 뭔지 아세요?
0: 네,
1: 항상 아쉬운 점이 평화일동은 저기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 체육센터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0: 네.
1: 그냥 휠체어 뭐 전동차 타르시는 분들도 힘들죠. 많고 힘들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어떤 분한테도 그 말은 했어요. 왜 이쪽 가까운 데는 안 찍고 항상 거기에만 찍냐? 그랬더니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0: 된 1등은 세타가 좁으면서 거의 다 아파트촌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채가 지금 약 7천억입니다. 전시 부채가. 그래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촌 같은 데는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화 그래도 이동은
1: 이제 논밭이니까
0: 논밭이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1: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좀 차라도 방명해 네. 해주시면.
0: 근데 이제 우리 평화 일동은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영구임대 아파트도 있고
1: 그러니까요.
0: 장애인 단체도 많이 있고
1: 그쵸, 그쵸.
0: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6년 전에 장애인복지관 옆에 그 장애인 목욕탕은 따로
1: 맞아요.
0: 예, 있습니다.
1: 알아요.
0: 그때 신건 전 국회의원님 계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국비로 지은 바가 있습니다.
3: 네. 네. 교도소 넘어 그런 신계마을 또 군자마을 쪽에도 LPG 그런 배관망 사업을 새로 하게 또 되나요? 평화동이 노동, 뭐, 복합지역이라, 농촌마을, 자연부라,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런 도시 기반 시설 면에서도 소외가 되어왔죠. 이렇게 소외된 자연부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기울이셨지요?
0: 그, 이 사업이 전체 12억인데요. 네. 예산이. LPG를 씀으로써 금액도 이 배관망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가 알기로 20kg LPG 가스통 전화해서 불러서 이렇게 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바보다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눈금이 없다 보니까 계량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리고 거기 신계마을 덕천사 밑에 노약자들이 어머니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으십니다. 젊은이들은 없고
1: 마을 주민이 많아요.
0: 예, 그래서 그 사업에 거기를 한번 제가 일부러 한번 방문을 해서 통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이나 면담을 좀 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제일로 큰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가스 드럼은 1등이지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12억 예산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정종복 도의원께서 2억 5천을 도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8억 3천 8억 3천 시비를 확보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관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의 다 나오셔서 한 60분 나오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누질만 바뀌면 LNG 도시가스는 개인 회사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도에서 시에서 설치를 해주더라도 사업을 배관망을 깔아주더라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력히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인가는 LNG가 들어올 텐데 들어오면 누줄만 바뀌면 예, 그대로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그때 와서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5만 4천 원 정도 가는데 이 배관망으로 하면 2만 7천 원 그러니까 딱 반절금에 그래서 그리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가스 보일러가 겨울에 어머니 혼자 주무시는데 방이 냉방이 되어봐요. 가스가 떨어져서 얼마나 부가가치도 있지만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 사업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5개 시군만 됩니다. 예, 1년에 도에서 하는 선정이 그러니까 9개는 안 되고 5개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주시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도원이 삼천동 쪽에서 그쪽에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괜히 설득을 하고 우겨서 우리 평화동에 그래도 유치가 되고 공청회 끝났고 개인 계약까지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7월달이면 착공 공사 시작 들어갑니다. 네.
1: 아,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 네.
1: 교도소 이전도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거는 확실한가요?
0: 아, 이전이야 분명히 되죠. 300m 셋백으로 되긴 되는데 오늘도
1: 너무 늦춰지니까.
0: 예. 근데 이제 이건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다 따질 수가 없어서. 근데 저기 작지동 마을에 20가구가 오늘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거기 대표들하고 불려갔습니다. 점심 때 교회 끝나자마자 가서 하수구 문제. 그 20가구가 그쪽으로 지금 대한장례식장 바로 맞은편에 토목공사하고 있잖아요.
1: 아, 맞아.
0: 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 아.
0: 근데 거기에 있던 기존 문정리 주민들이 왜 하수구를 20가구를 이쪽으로 빼냐. 근데 뺄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옛날에 이 도로가, 농수로가 있었는데 이 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어서 시하고 내가 선거 전에 설계 변경까지 해가면서라도 여기 주민들의 흡족하게 해주라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공사를 전부 다 들어누워서 막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현장 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사업이 시작이 뭐냐 그랬더니 저쪽에 영무회담 쪽에 석축하고 성토 흙을 받는 부분 그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하수 관로나 옛날 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잘못하면 그 업무방해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해서 생각해 주십사까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2: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서학동 흑석고래요. 지금 네. 천년 한진관이 한지관이 있잖아요.
0: 네, 네.
2: 한지 공장이 많이 있었던데 동네인데 여기 흑석고 한지마을을 조성한다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한지마을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0: 네. 그 제가 한지에 대해서 다섯 살 때부터 당나무 껍질로 팽이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물이 수량이 철분이 없습니다. 물에 흑석골에 물은 철분이 없어서 한지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J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출연도 클릭 이 사람 30분 동안 방송 30분간 녹화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선배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선배님이
2: 네.
0: 말씀하신 대로 한지 체험관이 83억 들여서 22년도 5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배지를 달고 공인이 되어서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쉬더라도 이런 부분과 그리고 K한지마을 우리 제가 2006년도에 20년 전에 문화경제위원장을 하면서 한스타일과가 직제개편에서 과가 있었습니다. 한옥, 한식, 한복, 한지 이 과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원을 안 하니까 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지 가지고 뉴욕 맨하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현지 계실 때
1: 그때 같이 가신 거예요?
0: 예. 송아진 그때 시장님하고 저거 둘이 가서 이 한지의 우수성을 저는 너무나 익히 잘 아는데 중국의 화지가 2009년도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선지는 201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는데 유네스코를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금년 말에 문화재청에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전주의 한지도 유네스코 등재가 확정적입니다. 이게 되면 말씀하신 질문 내용 중에서 뭐가 들어서느냐. 한지 역사 기록관, 한지 연수원 이런 부분은 전에 국비로 흑석굴에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게스트하우스나 공방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면 명소가 됩니다. 흑석굴이. 명소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소득도 높일 수 있고 공방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또 시에다 팔겠다고만 하면 리모델링해서 1박 2일 한옥마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최 의원님 지역의 토박이로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셔요. 진흥아파트 그 정자 신축과 영동아파트 경로당 또 보강해 주시고 또 송안아파트 옥상 방수 등 노후아파트를 정말 곳곳에 많은 활동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일일이 이런 사항들을 챙기려면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수렴하려면 평소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죠?
0: 아, 그러면요. 저기 네, 네. 제가 12대 선거 때 4년 전 선거 때 사촌보다 가까운 시원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저는 핸드폰을 꺼본 예가 없고 베개 밑에 항상
1: 저희도 핸드폰 안 꺼놔요.
0: 아, 24시간. 예, 이 민원이 있는 곳이면 정말 제일 먼저 달려갔고요. 물론 애교위원장이나 부의장을 하다 보면 전주시 전체 행사도 가서 축사도 해야 되고 결제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 주민들이 부르면 당일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 소신이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평화동은 이제 아파트가 하도 많으니까 다 말씀 나이를 모르겠지만 동수학동 같은 경우는 7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수학동에 한 개 대산 신천지 하나 빼고 3천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 다 했습니다. 예산 결산 힘으로 예를 들면 옥상 방수 도색 도로 포장 단지 내 포장 뭐 정자 이런 건 따로고요. 정말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운행이 져준다고 거기에 이제 통장님이나 대표회장이 이것 좀 우리 아파트 해줘. 근데 이제 사실은 6개 하기가 힘들어요. 1개 아니면 2개 정도지.
1: 그렇죠. 지금 평화복지관 본관 2층에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가 들어선다고 하지요. 의료 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0: 전라북도 최초입니다. 구강관리센터가 민관 학이 아니고 민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우리은행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평화사회복지관 건너편에 전번에 그 개관했던 거기 2층에 이 오복 중에 하나가 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어르신들은. 예,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치과는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쉽게 쉽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쪽에 어떤 생긴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7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1: 그것도요? 예. 7월에요? 다 7월이네. 예.
0: 아니 여기는 깨끗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기계만 들어오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리모델링 안 해도 되고요?
0: 예, 예, 예.
1: 좋으네요.
0: 네.
2: 동네 공원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평화이동 만낫제 공원화 사업도 지지제 운동기구 설치 이런 주민 휴식을 공간을 다지는데 공을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요.
0: 공원과 쉼터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주민 공동체가 살아서 숨 쉬는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지역구에서 제일 큰 공원이 지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중에도 제가 운동기구를 6점을 놨습니다. 지시제가 그 넓은데 운동기구가 없어요. 완장구청 공원팀장 좀 나오시라 해가지고 이 자리 6점 놓으세요. 예산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20일 만에 이 행정에서 20일 만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왔더니 그때가 3월 정도 되니까 석양이 추웠어요. 날씨가. 벤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대 쪽으로. 동그라미 원형이 있는 어떤 병원 그 입구 쪽에. 근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앉으시겠다고 다투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4개 더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를 선거 기간 중에 놓은 바가 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전주시의회 최준만 의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3대 전주시의회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펼쳐나갈 공약 사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남북권 경제 지도를 바꿀 그런 종합터미널 건립 유치를 공약하셨어요. 터미널 유치가 평화동, 서학동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교통 접근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로드맵이 그 궁금합니다.
0: 네. 그 종합터미널, 남북권 네, 종합터미널 제가 유치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네. 분명히 제 기억 속에는 추진으로 돼 있을 겁니다. 네. 추진.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로드맵이 하도 커서 네, 네. 4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이나 영향 타당성 조사나 그리고 부지 일부 확보나 이런 정도지 4년 동안에 대통령이 할래도 이게 저 쉽지 않는 사업입니다. 4년 동안에는 그래서 그 자리에 교두보만 확보를 해도 제 4년 동안 확보해도 되겠다. 그래서 유치는 헛 공약이 될 수 있고 완료가 돼야 유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을 시작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얼마 전에 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톨게이트가 생겼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00평 됩니다. 근데 정말 저도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지만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디 시골 깡촌을 가도 그렇게 안 생겼어요. 네. 그리고 우리 승용차 한 대 받쳐놓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가 7,000평인데 여기 김윤덕 장관실 세종까지 제가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할 때 조금만 좀 찍어주라. 에? 그래서 이쪽 남북권의 이 난전들 쪽에 여기가 생산녹지가 많습니다. 보존녹지, 절대녹지,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여러 녹지 유형이 있지만 지금 감정평가로 이렇게 보면 약 40만 원밖에 안 갑니다. 땅값이. 예? 그래서 3만 평, 4만 평 정도 해서 우리가 이쪽에만 또 카풀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그걸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동족골에 그 톨게이트 같이 있잖아요. 전용도에서 네. 내려가는데 거기 김현도 전 통장님하고 부지도 참 많이 아로으로 댕기고 그랬는데 이 종합터미널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전주 지형 우리 남북권은 마를 것도 없고 전주 지형이 많이 틀려질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고 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일단 4년 동안 뭔가 안 하면 안 될 그런 교두보라도 확보를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으로 네. 넣었던 것입니다. 네.
2: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저도 노령인구에 속하지만 우리 지역은 노령인구 밀집도 높은 편이잖아요. 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돌봄 인프라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당장 이번 임기 내에 최우선으로 도입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0: 그 다른 얘기하면서 평화일동에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초선으로 시작할 때가 서서학동이었습니다. 제가 서서학동 인구가 지금 7,800명이에요. 네. 그런데 경로당을 제가 5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그때 경로당을 못 짓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겨가지고 경로당을 5개를 만들어서 20개였다가 은혜경로당 하나 취소되고 1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통장회의 때나 특히 통장님들 회의 때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통장님들이시다. 그래서 한 통에 200에서 300명 정도, 세대 정도 관리하시는데 이쪽 부분을 한시라도 소홀함 없이 이렇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통상우수에서 구청으로 올려야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즉각 해소하겠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즘에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쪽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거기에 맞아. 발맞춰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길 안전을 위해 셉세트, 범죄 예방 환경 설계나 가로등, CCTV 같은 거 확충 외에 다른 또 뭐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0: 네, CCTV 가로등 확충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길 환경 개선이나 네. 우리 또 시민들의 의식이나 통학로 안전, 그다음에 주민 참여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수시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이루어질 때 안전한 것이지 CCTV 하나 더 만들었다고 꼭 안전한 것만은 그쵸, 그쵸.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4년 동안도 그분들의 우리 21세기를 이끌어나갈 21세기 주역들, 우리 학생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저기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
2: 네.
0: 2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경사로가 너무 심하고 폭이 좁고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공교롭게 우리 바로 1년 밑에 후배 어머니가 거기서 무단횡단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꼭 횡단보도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 대전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지하보도도 봤고요. 리프트라도 한쪽에 놓아보려고 휠체어 하나 들어가는 근데 스페이스가 너무나 좁아서 정말 리프트를 놓을 수가 없고 근데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지하보도를 팠는데 여기다 뭔 횡단보도를 만드냐. 제가 건축법을 도로교통법을 공부하고 또 보고 또 보니까 특수지역은 예외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는 데는 한 2시간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운전자들은 굉장히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뭔 이 대로에 횡단보도를 또 만들어 놓냐. 그 바로 밑에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2: 네, 있어요.
0: 지금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또 만드느냐. 그래서 여기는 특수지역이니까 그래야 된다. 해서 그럼 그려놓고 제가 평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인데 이제 학생들은 그가 경사로가 살짝 있습니다.
2: 있어요.
0: 이게 막 뛰다가 파란불이면 뛰다가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차 운전자들은 없던 횡단보도가 생기니까 파란불 둘을 윙윙 아침에는 막 바쁘니까 마음이.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느라고 제가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지킴이라 하지만 20년 전에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3: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가네요. 이 시간에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4선 의원이 되신 전주시 의회 최준만 의원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최 의원님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13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이것만은 꼭 해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꼭 뭐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월이면 거의 다 첫 삽을 뜨게 되는
3: 네.
0: 우리 평화동에 언급이 아까 안 됐는데 평화 1동에 복합 커뮤니티센터 속에는 청소년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신축 그 부분이 2년 반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6층으로 지니까
3: 네.
0: 처음에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3: 네.
0: 제가 6층으로 공청회 만들어서 해서 부분 그다음에 아까 K한지마을 그다음에 학산 치유의숲 그다음에 반다비 수영장 그리고 더 큰 남북권 종합터미널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3: 네.
0: 하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계시면 당일날 찾아뵙고 같이 논의하는 원칙을 가지고 규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최재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입니다. 베토벤은 제목을 환상곡풍의 소나타로 정했지만 베토벤 사후 베를린의 음악평론가 루드비히 델슈타트가 일악장을 두고서 달빛이 비친 스위스 루체른 호수 위에 조각배 같다라고 묘사한 데서 월광 소나타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월광 소나타는 베토벤이 32살 때인 1801년 작곡되었는데 그때 그의 상황은 매우 우울했습니다. 바로 3년 전부터 청력장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월광 소나타가 작곡되던 그 시기 귓병은 더욱 악화되어 베토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비관하였습니다. 또 베토벤의 제자이자 귀족 출신인 줄리에타 규차르디를 연모하여 연인처럼 여겼지만 규차르디 가문에서 베토벤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줄리에타 규차르디와는 파탄이 났지만 베토벤은 이 곡을 줄리에타에게 헌정했습니다. 월광 소나타의 낭만성은 줄리에타에 대한 베토벤의 서정을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베토벤 자신이 처한 불행에서 벗어나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느리고 음을 충분히 끌어서 연주하라. 2악장 알레그레토, 보통 빠르기로.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급속하고 격렬하게를 라르 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시간 끝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내기 프로젝트 거시기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분들이죠. 바로 지방의원들입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에 나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토론의 의미와 성과 되짚어보고요. 이 새롭게 선택받은 당선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드리죠. 먼저 고정 패널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전주공동체라디오 최성원 본부장 함께하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전주시 카 선거구에서 당선된 진보당 최한별 당선인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전주시 다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영환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양영환입니다.
0: 네, 양영환 당선인 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4: 뭐 당선 소감이라고 뭐 드릴 말씀 별로 없어도 저는 저희 서학동 평화동 주민들을 전주에서 제일 우수한 주민과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무소속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데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구나. 뭔가 좀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결과를 사전에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는 좀 힘든 선거였습니까?
4: 선거는 뭐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개표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내심 마음속으로 1등을 염두에 두셨다고 들었어요?
4: 그게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도.
0: 네, 네,
4: 66표 차로 지금 2등 했습니다.
0: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전주시 카선거구 성촌 1동과 3동이죠?
1: 네. 네.
0: 여기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 게 처음 사례인가요?
3: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네. 민주노동당 소속의 양용모 시의원님이 당선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네. 네. 근데 진보당으로는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처음 됐고 전주시의회에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0: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3: 제가 투표율 가까워질수록 좀 분위기가 뜨거워진다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선거 초반에는 이제 당이 약해서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느는 거 보고 아, 좀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좀 체감했던 것 같아요.
0: 네, 개표 초반에 1등을 달리셨잖아요.
3: 네.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3: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네, 제가 1등 네. 되는 줄 알고 저도 너무 놀라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대단히 좀 선전하신 결과를 보이셨는데 문진 처장님
1: 네.
0: 어떠셨어요? 뭐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1: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 두 당선인을 보면서 너무 멋진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거시기 그리고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유권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검증을 받으신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당선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토론에 여기에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던 분들이세요. 우리 최성원 본부장님.
2: 네.
0: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휘하셨잖아요.
2: 네.
0: 총괄한 장본인으로서 소감이 어떠세요?
2: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요. 두 분을 비롯해서 우리 동네 선거 방송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또 두 분이 당선이 돼서 너무 기뻤고 아쉬운 점들도 좀 있긴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당선이 되지 못했던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선거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또 득표를 하시고 당선이 됐던 사례가 돼서 정말 기쁘고 이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0: 자, 이번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토론에 지방의원 후보자 들을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거의 참석하지 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진보당 후보들은 전원 참석을 하셨어요.
1: 네.
0: 혹시 이렇게 토론에 검증 기회를 제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한별 당선인.
3: 이게 유권자분들의 반응까지는 제가 많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렇게 토론회에 나가는 게 후보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진보당 후보들은 전원 다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 의무를 다 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게 선거 과정에서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고 아쉽게도 저 외에 이제 진보나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 선거보다는 좀 더 많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네. 한 명은 또 진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또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들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드는데 네. 양영환 의원님 우리 당선인 사실은 그 해당 선거구에서 저희가 좀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혼자만 참석하셨어요.
4: 예, 네, 문제는 그 민주당이라고 한 거대 정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공천 받는 과정이 중요하지. 추후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토론회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해서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뭐 공약이랄지 이렇게 밝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좀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문지연 처장님, 네. 이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함께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번 그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의 의미랄까요? 좀 네. 성과도 있을 거고 한계도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성과, 아니 그 전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17명의 후보들 가운데 15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유일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런 통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저는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나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거나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사실상 유일한 이 무대의 자리인데 실은 나오지 않는 의원님들은 후보자들은 자질 그다음에 검증에서의 그냥 아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준비 안 됐다라고도 명확하게 좀 보여줬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민주당 왜 후보자는 왜 안 나와 이런 얘기만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안 나온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차후 이제 유권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던 자리이고 반대로 거시기를 통해서 계속 뭐 지방 주민들의 의제들이 계속 공유되고 이런 공유들이 후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주고받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저는 대안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자리였다고 전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도 전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자, 어쨌든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 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노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 과정 속에서 좀 제시됐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공약들,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요 장면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견제와 균형을 이뤄 경쟁하며 일하는 시의회로 바꿔야 합니다. 남는 유유부지를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채우고 견제와 균형의 건강한 정치로 오직 주민만을 섬기겠습니다.
4: 우연치 않게 정치에 제가 이렇게 끌린 것이 사회적 약자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듬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치가 중요하려면 야당 소수의 인원이 좀 적정에 좀 들어가서 좀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은 그런 바람에서 간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이 좀 나왔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을 섬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0: 자, 짤막하게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두 분 모두 뭐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걸 좀 함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자, 양영환 당선인 무려 4선이세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0: 뭐 이 정도 되면 뭐 의장도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4: 의장은 제가 뭐 지금 세 번 지금 출마를 계속했습니다.
0: 아, 의장에 도전하셨었어요?
4: 도전했죠. 도전했는데. 네. 예, 도전하면 뭡니까? 예, 왜냐면 그 해당행위라는 그 족쇄를 쳐놔요. 민주당.
0: 해당행위요?
4: 민주당이 네. 만약에 무속을 찍었다. 네. 그럼 찍은 사람 색출해서 해당행위로서 간주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10여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제 10표는 나오겠죠. 보통 보면. 네, 그 숫자. 그 민주당 네. 아닌 숫자만 받는 게 연대까지 관리하고 관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장은 뭐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도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뭐 이제 이번에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 지금 민주당 26명 내에서 네. 의장, 부장, 각 상임위원장을 아마 선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그 의장 후보를 만나서 한석은 야당한테 줘라 라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0: 상임위원장
4: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 이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이고
4: 네,
0: 그런데 이제 속마음은 지지하고 싶어도 네. 만약에 지지라면 해당 행위자로 네. 찍힌다.
4: 그렇죠.
0: 네. 혹시 뭐 나중에라도 네. 이렇게 사석에서 네. 아, 나는 지지하고 싶었는데 좀
4: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런 경우도 있고.
4: 네. 있지만 네. 뭐 누구라고 밝히지 못해도 마음은 형님입니다. 의원입니다. 허도 네. 실수로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미안하다는 것을 표출하는 분들도 사실 덜어 있습니다.
0: 네.
4: 그렇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감정이나 그런 건 가질 필요성도 없고 그러니 하고 또 넘어갑니다.
0: 이게 사선이 되신 양영환 당선인께서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우리 최한별 당선인께서는 이제 진보당은 또 유일한 당선인이잖아요.
3: 네.
0: 그만큼 더 힘드실 것 같아요.
3: 네.
0: 각오는 제가... 되셨어요?
3: 네, 뭐 워낙 그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기 때문에 저희 뭐 진보당에서 뭐 해외 연수권이나 여러 가지로 윤리특위권이나 뭐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왔어서 각오는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도 이제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비민주당 의원이 10명이 입성하게 돼서 같이 좀 손잡고 민주당 독주의 그 의회를 좀 견제하는 일에 좀 잘 고민 맞대고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전주시의회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총 36명.
4: 네. 이번 한 명 들어서 36명입니다.
0: 그중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이 26명.
4: 네.
0: 네. 그리고 나머지 10분이신데
4: 네.
0: 뭐 최한별 당선인 의장을 목표로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3: 네.
0: 원하는 상임위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3: 네.
0: 네. 혹시 원하는 상임위 결정하셨어요?
3: 아직은 고민 중인데요.
0: 고민 중이시고.
3: 네. 네. 제가... 어쨌든 뭐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나 뭐 전주시 SRF 소각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강권이나 안전 생활 환경 이런 관련된 상임위를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0: 그 양영환 의원님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라고 다 갈 수 없는 거잖아요.
4: 없죠.
0: 네.
4: 왜 그냐면 이제 분배 안배를 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의장단에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임인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0: 네.
4: 그러지 못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의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느냐 이 여부도 사실은 정당의 영향력 이게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4: 그렇죠. 일단 네. 그 두 개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지금.
0: 네.
4: 그 뭐 자기 첫째 가고 싶은 거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 거 두 개를 신청하는데
0: 네.
4: 그러지 않을 경우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꺼내본 이야기예요. 지금 열 분이 어쨌든 민주당이 아니신 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 열 분이면 열 분이 좀 뭉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4: 그런데
0: 아닌가요?
4: 이미 네. 뭐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가 구성되면 영향력을 발휘 사실 송천동 분구할 때는 저희 네 명이 사실 찬성해서 분구가 튼 그런 영향도 있고요.
0: 네.
4: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하는데 저희 4명이 아니면 그냥 부위원장 체계로 갈 수 있는데 4명이 네. 뭉쳐서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뭉쳐서 또 이번에 진보당에 이렇게 훌륭하신 최한별 의원님까지 오셔서 10명이 제대로 뭉쳐도 뭉쳐야 문제 뭉쳐는 질 거예요. 문제는 지겠지만 그래도 2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0: 교섭단체 구성은 가능한 거죠?
4: 가능하죠.
0: 그럼 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없습니까?
4: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네. 교섭단체가 돼서 의장단, 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네. 나중에 어떤 카톡이나 그런 공문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의장단 회의에 참여,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 원구성 되기 전에 의장단에 무조건 한 명은 우리 원내대표를 참석을 하겠고로 말아. 그래야 의회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전혀 우리는 까망눈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라 이번엔 좀 그렇게 좀 강력히 요구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어쨌든 이 10명의 비민주당 이 의원들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4: 그렇죠.
0: 그러면 당연히 의회가 그런 유권자,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에 원구성 과정에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4: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의회가 좀 구성되고 제대로 견제감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의회의 또 원칙인데 네. 한번 저희들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 5선이신 분도 계시고 저도 4선이고 또 3선도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0: 네.
4: 그 좀 머리를 맞대서 조만간에 한번 그 비민주계 당선자들로 한번 상견례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0: 네. 아, 그런 예정을 갖고 네, 계시군요.
4: 갖고 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의회단 얘기해서 사무실까지 지금 마련해서 일시만 주면 당선자로 해가지고 지금 다 명패해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진보당도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3: 네, 그럼요. 같이 해야죠. 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방의회,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좀 해보고요. 또 전주시의회의 과제, 좀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정말 중요하긴 하니?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문 전 처장님.
1: 네.
0: 한번 짚어봅시다.
1: 쉽게 네.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다 알고 계시는데 역할을 안 하시니까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전국 단위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중앙의 전국 단위의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지방의원들이 하는 거겠죠. 우선은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예산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주로 주민들과 일상에서 밀접하게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법규, 법이 있는데 뭐 이제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와 그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봤을 때 주민의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규칙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화도 나야 되는데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어디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은 어린이 공원, 그다음에 금연구역, 주차장 설치 같은 좀 큰 틀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0: 네. 네. 전주시의회가 1조 원대 부채를 안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지방의회 역할과 무관하지 않아요?
4: 역할에 네. 일말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저 자신이 저도 예, 막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저도 책임이 있다고 의원들의 네. 일말에 그런 생각.
0: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고 있는 의회가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방기한 결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그동안 선거 토론의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각 지역의 주차장 문제,
1: 네,
0: 교통 문제, 이런 주차장을 어디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도 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4: 그 조례에 따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우리 행정에서
0: 네.
4: 행정에서 민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 조례를 안 거치고 이런 경우도 더러 이제 급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네. 조례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4: 그런 경우도
0: 있고. 네. 네. 이게 이제 의회의 실제 네. 권한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쨌든 지방의회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전의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좀 기대를 할 텐데,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5분 발언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 목소리를 내는 공간일 텐데, 최한별 당선인. 가장 먼저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어떤 발언하고 싶으세요?
3: 네. 저는 그 전주시 SRF 소각장 문제를 가장 먼저 좀 다루고 싶은데요. 그 문제가 이제 1심에서 그 업체가 패소했는데도 이제 새롭게 운영 계획서를 내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좀 정말 모든 방법 강구해서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해서 그런 내용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어제 또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6학년 아이가 이제 왔어요. 두 번 만났는데 네. 투표일 전에 만났을 때는 자기가 이제 공약집을 엄마랑 천천히 살펴봤는데
0: 초등학교 6학년이?
3: 네. 네. 이모 공약이 제일 좋더라.
0: 아, 그래요?
3: 청소년 네. 100원 버스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다가오더니 너무 축하한다. 자기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좀 제기하면서 청소년 이동권도 보장하고 그 청소년들의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느낄 수 있게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SRF 소각장 문제 일단락 됐다고 알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3: 네. 근데
0: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점검하시겠다.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한 이런 발언들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네요.
3: 네. 네, 그러니까요. 정말.
0: 알겠습니다. 네. 양영환 의원께서는 뭐 이제 이미 5분 발언 많이 좀 해보시기도 했고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4: 그렇죠.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뭐 이제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제 편하게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물론 5분 발언의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답변이. 왜냐하면 네. 오은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오은발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요. 근데 오은발은 그냥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지. 오은발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뭐 한 의원이 엊그저께 저 우리 최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오은발은 최다 발언 뭐 12대에서 28번.
0: 네.
4: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동네 일도 있고 시 일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던져주는 거죠.
0: 네.
4: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근데 답변서는 답변하게 돼 있어. 오만 하게 되면 거의다 뭐 검토하겠습니다입니다. 내용이.
0: 그러니까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요.
4: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사화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주민들을 좀 알 권리라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또 의정 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네. 갖는 기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다.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1: 네.
0: 무선할 문제. 네. 네 뭐가 있을까요?
1: 두 가지가 우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정당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 가셨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가 좀 정책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예산인데 부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주시 인수위가 좀 꾸려졌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부채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스물스물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민선 8기의 시의회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공론화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좀 우선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양영환 의원 당선자님도 오셨으니까요. 요즘 이제 건지산 제가 두 가지인데 건지산 문제도 있지만 가로수 문제 지금 고민 많잖아요. 전주시가 가로수 문제가 이제 30년 자랐거든요. 나무가. 30년 자란 이 나무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있고 좋은 것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원성이 많은 거는 나무들이 대부분 잘려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전체 전주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민원이 아니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각각에 다 공통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이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별로 안 좋으니까 잘라주세요. 나한테 너무 피해를 줘요. 잘라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는 전주시의 가로수 이 부분 분명히 저는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다른 의제는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실 네. 건데 이 의제는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0: 말씀하신 김에 우리 당선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양영한 의원 좀 어떠세요? 가로수 문제.
4: 가로수 문제는 엊그저께 뭐 어떤 방송에서도 잠깐 태운 것 같은데 사실 가로수가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죽였는가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보고 또 예전에 개발할 때 지금 나구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진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나구송 문제예요. 나구송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가 하수관 거나 이런 데 다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나구송 정리 아니 참 가로수 정리는 꼭 필요로 저는 한다고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나구송이랄지 메타세콰이아나 먼저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돼 뭐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자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면 아까 우리 오분 차장님 계시면 또 이제 시민단체 단위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그 장단점 있는 것 같아요.
0: 문재인 차장님 뭐 잘라야 됩니까? 정해야 됩니까?
1: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막 하수관 거 막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르는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189의 나무를 다 자른다라는 건 찬성할 수는 없고요.
4: 아니, 저도 마찬가지.
1: 다만 그 지금 뭔가 나구송의 문제나 이게 그 나무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나무를 또 심는다는 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발현시키는 거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0: 네. 최한면 당선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3: 네. 그 지난 이제 시장님, 현재 시장님이시죠. 네, 이 나무를 이제 벤 문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나무 지켜야 되고 자연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생각보다 더 환경 감수성이 높으신 시민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 같은 걸 들을 때면 그냥 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무에 대한 민원만 듣게 되니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공론화하고 서로의 고민을 좀 서로 들어보는 그런 자리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사실은 여기에서 뭐 지적하신 내용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답변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사적 민원보다는 공공적 이슈, 공적 이슈를 환기시키는 역할 그걸 토론하는 역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가 주고받아진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미디어의 중요성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동체 라디오는 원래 출발 자체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2: 네,
0: 최성문 부장님.
2: 뭐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뭐 공동체 라디오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거가 가장 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은 뭐 얘기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정도에서 얘기가 되지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공론의 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지역의 공론의 장이 역할이 되고 특히나 여기에 많은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직접 얘기도 하고 의제화해서 서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한쪽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도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할 수 있는 가장 또 역할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또 노력했던 것들은 그 아까 5분 발언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저도 이 공동체 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5분 발언 뭘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고 찾아서 또 5분 발언 하신 거에 대해서 전화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의 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네. 이런 것들을 또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또 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5분 발언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해봤자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거의 사장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앞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그걸 하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그럼 감사하죠. 실체적으로 5분 발언을 보통 한 그 회기당 그 시작할 때 한 8명, 그 다음에 마지막 날 8명 정도에서 보통 한 16명 이제 다 채우지 못한데 한 10여 명 이상이 하거든요. 거기서 한두 분은 아마 방송이나 메디에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어떤 팩트가 없으면 절대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공동체 나도 좀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저희들이.
0: 5분 발언은 지금 생중계가 됩니까? 중계가?
4: 예. 네. 생중계 됩니다.
0: 아, 생중계가 네. 됩니까?
4: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 네. 공동체 라디오에서 유튜브로도 이 5분 발언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부장님?
2: 네.
0: 네. 계획 있으세요?
2: 뭐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가 시의회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생중계나 뭐 이런 것들 좀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번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조금 더 그 의회에서 진행됐던 것들을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5분 발언 중계하실 거냐고 네, 질문 드렸어요. 아, 저는 정확히 오늘의 약속.
2: 아, 중계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5분 발언에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0: 아, 전화 연결해서? 아,
2: 예, 연결해서 네. 이번은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발언의 맥락이나 의미 왜 이런 걸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후에 시에서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원들이 그럼 참 좋아할 겁니다.
0: 단순 중계 네. 수준을 넘어서 공론화해 나가겠다.
4: 네네. 아, 네. 그럼 의원들은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단어 하나도 신경 쓰고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2: 아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뭐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0: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이 공론화 안 되면 그 책임은 공동체 라디오에게 있다.
4: 알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주시의회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주시의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개혁과제랄까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한별 당선인, 그동안 전주시의회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점일까요?
3: 네, 저는 시의회가 스스로 문매를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뭐 외유성 연수랄지 아니면 비위 의혹들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의회 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또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뭐 외부성 연수나 아니면 윤리특위 개혁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외부성 연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3: 네. 우선은 그 사전에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도 그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게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양영환 의원께서는 이제 몇 번 그런 경험들 좀 하셨잖아요.
4: 저는 몇 번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시의원 당선돼서 그냥 얼떨결에 미국 한번 갔다가 네. 저거는 이게 아닌가 아니다 싶어서 그 뒤에는 그 해외 연수를 제가 일본에 한 4박 5일 정도 갔다 오고, 제가 12년 동안 무슨 딱 두 번 갔다 오고, 저는 해외 연수라는, 무조건 저는 빼고 갑니다. 35명이면 34명입니다.
0: 아, 뭐가 안 맞아?
4: 저는 제가 나가서 처음에 11박 13일로 다녀왔는데, 왜 왔는가를 모르고, 그냥 버스 타는 게 일이고, 제 성격과는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이걸 왜 왔는가 싶어서,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 뭐 화장실 문화 이런 것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 11박 13일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죽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해외 연수를 안 가는 걸로 저는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은 변함없고
0: 아 그러면 아예 연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4: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뭐 요즘 뭐 말씀하기 좋잖아요. 훨씬 있다고 봐요. 대신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최한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투명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제일 많이 문매 맞는 것이 해외 연수 아닙니까?
0: 네.
4: 뭐 유효성 해외 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느끼고 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0: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4: 업체 선정부터. 네, 처음에 업체 선정부터 그 이번에 지금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직원들 조사받는 것들이 아마 저는 뭐 안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0: 지금 공무원과 지금 여행사 관계자가 검찰로 넘겨졌죠.
4: 예, 네, 제가 오늘도 지금 우연치 않게 그 갔다 왔던 공무원하고 야 해결됐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검찰이 지금 송치는 상태고.
0: 네.
4: 왜 네가 다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이제 슬고 웃으면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해외 연수라는 것이 필요는 해요. 뭐 견문을 넓힌다는 데는 필요하지만 네. 아까 그렇지만 업체 선정부터 투명이 원칙적으로 투명해야 우리 시민들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을 좋게 안 보잖아요. 항상 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자님 계시면 의원들이 별로 보면 뭐 나쁜 짓 다 하는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 연수 같은 것을 좀 더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네. 아, 이분들이 다녀오더니 뭔가 변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 저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그런 최한별 당선인은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
3: 필요 없는 경우에도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워낙에 뭐 말씀하셨듯이 항공권 부풀리기나 뭐 관광성 연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잘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잘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문재인 처장님 네. 이번에 지금 연수 문제가 논란이 돼서 네. 검찰로 지금 이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의원들은 좀 대상에서 빠졌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1: 우선은 저는 이제까지 의원님들 저기 당선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건 아 이런 것도 공론을 많이 해서 공감을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보면 아 이것도 해외 연수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참 좋겠네요. 이런 목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 훨씬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왜 책임과 그런 거에서는 의원님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책임과 그 투명성에서는 항상 왜 뒤에 계시는지 항상 책임감과 뭔가 투명성을 갖고 정치인으로 나오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항상 그런 일에서는 뒤에 가시고 왜 뒤에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의원님이 조금 한번 네. 경험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민선 8기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시지만 시민들이 진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약간의 총대 소위 말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뒤에만 있고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어디 뭐 신뢰가 가겠습니까?
0: 네. 장영환 의원께서는 뭐 이제 이번에 사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미 3선 의원으로서 중진 정치인이신데.
4: 벌써 그렇게 됐네요.
0: 나름대로 이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4: 아, 네. 저희 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꼭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뭐 윤리특위 아까 말씀하신 윤리특위나 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다 민주당도 알아서 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까 결과를 알거나 중간에 뭐 저 우리 뭐 카톡이나 단체톡에서 뭐 알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0: 네.
4: 그래서 이제 저도
0: 아니 유권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민주당의 독점, 민주당의 행태를 방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양영환 당선인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0: 네. 이번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개혁, 변화 좀 이루어내셔야 될 텐데.
4: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열 네. 분이 왔으니까 우리 아까 최연별 의원님 보고 잠깐 저기 노비에서 얘기했을 때 좀 같이 협조를 잡았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진보당 의원이시고 나머지 이제 무소속 조국당인데 뭐 조국당이야 뭐 조국 대표가 지금 뭐 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볼 때 뭐 거기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뭐 자체적으로 뭐 원내를 구성원이었지니 그래서 그 하여튼 이 얘기를 한번 충분히 해봐라. 그렇게 나서 힘을 실려면 어차피 10명이 뭉치하고 얘가 돌아간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만약에 13대 들어가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뭐 저야 뭐 어차피 뭐 욕심도 없고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0: 네. 아무튼 그 열 분이 좀 똘똘 뭉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독점 구조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공천 과정에서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1: 네, 문재인 처장님. 네. 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실은 개인의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는 아닌 거고 실은 어떤 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님도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당에는 왜 반영이 안 되냐. 정당에서는 왜 목소리가 안 나오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충분한 검증, 그다음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인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나와요. 네. 그런 부분이 그것도 다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의미를 가져야 되나 제대로 우리는 검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들어서 저는 실은 이제 의회의 첫걸음, 그러니까 신뢰를 받으려고 한다면 공천부터 새롭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번 민선 9기도 좀 아쉬움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10분의 이제 새로운 의원님들이 뭐 무소속이든 진보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뚫뚫 뭉쳐가지고 정확한 견제

0: 또 공천을 받고 공천이 되면 또 당선이 되는 이 구조가 계속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번 시의회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10명의 비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이제 도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망들이 좀 이렇게 투영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변화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면 민주당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화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소수 정당이 원내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현실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영원 의원님,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자체 사업 수의 계약 문제.
2: 네.
1: 지금 이런 것들도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2: 그러죠.
1: 근데 의원들에게 뭐 실제 청탁 같은 게좀 많이 들어옵니까?
2: 저도 처음에 시연됐을 때는 청탁이 아닌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뭐좀 하겠다. 그럼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코빼기 잘 배치고 청렴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근데 또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연락이 오면
1: 어떻게 넘어가요?
2: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합니다. 야, 이만저만 해서 우리 문차장이라는 사람이 가니 커피 따뜻하게 타서 양영원 의원님한테 얘기 잘 들었다고 얘기를 좀 해줘라. 예? 딱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딱 시간 딱 어느 정도 됐다면 전화합니다. 다시. 없던 걸로 해요. 예, 그러면 한뭐 보름이나 15일 정도 있다 그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없어. 전딱 한마디입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밑보여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주십시오. 안 이러니 수의계약 주질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하루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탁이 안 들어오는 게 편해요. 아, 저놈은 저런 놈이다. 라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1: 청탁과 부탁 사이의 경계가 좀 애매한 점이 있고 또그 의원들이 민원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럼 그
2: 그러죠.
1: 민원과 청탁. 이 경계를 어떻게 좀 가를 것이냐. 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2: 예,
1: 않겠습니까?
2: 청탁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청탁이고 우리 민원이야 뭐 공적인 민원은 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뭐 100번 받든 1000번 받든 해결되는 건데 이게 제일 이제 그 청탁 문제가 의원들한테 항상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잘 헤쳐나가야죠. 그 위험성은 그나저나 맨 의원들 도둑놈이고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듣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실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1: 우리
2: 뭐.
1: 최한별 당선인은 이제 초선이시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0: 저는 이제 양영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배 의원들께서 그렇게 청탁에 대처하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1: 민원과 청탁의 경계를 잘 가르는 거.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 민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해결되길 바라고 어떤 분은 그게 해결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 또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일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원칙,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 나름의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 의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만, 윤리특위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제 역할을 했다면, 좀 이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았겠어요? 네, 문유처장님.
3: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 윤리특위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뭔가 뭐지 다 수위가 낮춰지고 이런 것들을 다들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정 정당의 압도적인 뭐 과반 차지가 이제 이어온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제 그것들이 싸우시는 분들이 또 반대로 미움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들 실은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방의회의 역할이 없다. 없어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들 정도여서 저는 정말 그 소수 정당이나 그런 분들 말고 정말 민주당에서 경각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0: 진짜 생각해요.
1: 네. 최한별 당선인, 뭐 진보당 그 후보를 뽑아주신 이유가 이런 민주당 일단 독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라, 변화를 시켜라. 네. 이런 유권자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각오한 네. 말씀. 어떻게 변화시킬 생각이세요?
2: 네, 이게 저 혼자만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조국혁신당 후보님들도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비민주당의 10명의 의원들이 좀 힘 합쳐서 민주당 견제를 좀 제대로 해내고 그 의회 안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또 대응하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1: 네, 우리 최성원 본부장도 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네. 그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뭐 일단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닌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양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의회 내에서 어떻게 진행된지도 모르신다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걸 들어주면서 아, 정말로 아, 그 의회 내에서 어떤 견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예, 들어가셔서 서로 또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크게 들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예, 선거 제도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요. 최한별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선거구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다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개선 사항들 찾아봐야 될 텐데 그중에 하나로 좀 제기되는 것들이 지방의회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두 분의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최한별 당선인,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뭐 찬성하십니까?
2: 네, 무조건 찬성하고요. 이미 이제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께 저희 상임위에선 특히나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국무회의도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공개되면 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의견을 덧붙여 주시고 좀 더 좋은 사업이나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양영환 의원님 사실 이게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회의 공개해라.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좀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주시 의회를 비롯한 도내 몇 군데 의회에서는 아예 공개가 안 되거든요.
4: 네.
1: 네. 왜 안 되는 겁니까?
4: 그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뭐 본회의는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1: 네.
4: 5분 발언, 시정질문 내에는 뭐 안건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상임위는 사실 그 진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상임위는 이제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는 저도 그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마땅히 봐요. 그러면 의원들의 자리부터 들릴 겁니다. 자리 이탈이랄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뭐 공부를 좀 더 해와서 생중계하는데 가서 헛소리하고 그러면 그 시민들이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중계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4: 예, 그렇게 해야 의회도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는 왜 안 된 거예요?
4: 뭐, 저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1: 네.
4: 의장단이랄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그런 데서 어떤 결과물을 추후에 알지, 진행 상황을 잘 모릅니다. 아까 뭐, 윤리특위나 이런 것도 이미 민주당에서 다 만들어 본 것이 저희들은 본제안에서 그렇게 됐구나.
1: 네.
4: 알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 이렇게 10명 중에서 1명은 의장단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시켜서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나중에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
1: 네.
4: 이번에도 강력히 주장해서 한 사람 정도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의회 돌아가는 걸 전혀 모릅니다. 이제 보면
1: 네.
4: 뭐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뭐도 그지 실제적인 얘기는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우리 의원들의 어떤 말썽 부리는 이런 것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아까 그 생중계도 해야 될 것이고
1: 네.
4: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자질도 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아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상위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회 돌아가는 것을 밑에 우리 10명, 9명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1: 네. 지금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도의회는 상임위까지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기초의회 중에서는 전주,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렇게 다섯 곳이 상임위원회는 이제 생중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 의장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뭐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전 처장님 그리고 최성범 부장님?
0: 공동체 라디오 초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3: 아,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중계가 되면은, 아, 그 의원님들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도 더 커지기도 하지만, 저는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본회의는 어떻게 보면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아는 거거든요. 그 결정된 사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됐고, 그게 결정이 됐는지를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만약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뭐,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또 의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요. 의회하고 좀 가서 예, 상의를 네. 좀 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것들을 또 중계할 수 있는지 또 조금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도 그,
1: 네. 문재인 차장님
0: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본회의보다 의장단 회의를 공개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의원도 모르는 의장단 회의 먼저 공개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1: 네. 뭐 유튜브로 공개해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핑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개하지 않으니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좀 입장에서 이런 태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장비 세팅 문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함께 할 수 있다.
3: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전주시의회의 사항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볼 텐데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현 처장님.
0: 네.
1: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 또 새롭게 의회 입성하는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네,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리죠.
0: 네. 우선은 민선 8기 평가를 민선 9기에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나 부채 부분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숙제를 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이해 당사자의 민원성보다는 조금 약간 더 눈높이를 맞춘 좀 공론이 되는 그런 민원들 대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시는 신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오늘 자리를 만든 것도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이제 최종 평가 겸 마무리로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최성훈 본부장님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3: 네, 뭐 저희가 주관한 바하고 맞고 지역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행정과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할 거고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네. 많은 그 후보자들이 참여를 못했던 점 뭐 이게 뭐 선거구 획정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공동체 라디오가 많은 후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보기도 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시민분들이 이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펀딩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서 감사드리긴 하는데 시민분들이 의제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좀 참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만 했는데 좀 각 지역구로 가서 또 토론회나 뭐 이런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3: 네네.
1: 근데 이번에 그 관련 예산들이 시민들이 17일반 후원으로
3: 네네, 그렇죠.
1: 채워주셔서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참여해 주셨고, 거기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는 건 그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반증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노력도 하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입성하신 만큼 그 책임도 더욱 무거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분께 차례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한별 당선인.
2: 네.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출마였는데요. 두 번째 출마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 좀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그리고 민주당 독주의 그 의회를 좀 제대로 견제하고 그리고 또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좀 바꿀 수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역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양영환 선생님.
4: 예.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께 항상 그 생각하기를 앞으로 더 어떻게 더 열심히 할 것이 그게 더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민원 해결사라고 등에다 써붙이고 다녔는데 이게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만여 명 정도가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심 잃지 않고 지금처럼 항상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의회에서는 또 사선의 중진으로서 우리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과 같이 손잡고 좀 더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서 제대로 된 의회를 한번 구현하고 싶습니다.
1: 네. 뭐 숫자의 한계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믿고 꿋꿋하게 초심을 지켜 나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시민께서 반응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될 전주시회가 이제 말보다는 실천으로 정당보다는 시민을 앞세우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전주 공동체 라디오 최성훈 본부장 네. 그리고 진보당의 최한별 당선인 그리고 무소속의 양영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 함께 돌아보면서요. 새롭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과 지방의회의 역할 과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방 의원들,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다짐했던 것,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 끝까지 잊지 말고 지켜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목소리)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6: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7: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8: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혜
0: 영화대
1: 영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혜입니다.
0: 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네. 생방송은 해야겠고
1: 그렇습니다. 아, 이런 수가 있나요?
0: 지금 예. 월드컵 3차전 네. 남아공과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가 이제 후반전 시작됐나요, 백희 씨?
1: 지금 아직 시작 안 됐나요?
0: 안 했습니까? 예, 예. 아직
1: 도로에는 차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예. 오면서 예. 와 차가 이렇게 없다니 신호를 그냥 팍팍팍팍 다.
1: 그러니까요.
0: 예. 예. 아니 우리 왜 이 시간에 생방하고 있죠?
1: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기록으로 남아서. 예, 예. 예.
0: 아니 누가 이 시간에 3차전을 잡으랬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우리 생방하는 거 뻔히 알면서.
1: 아, 참, 예. 허락 좀 맞고 하시죠.
0: 그러니까요. 우리하고 예. 상의를 한 번만 했어도.
1: 아, 맞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반전은 0-0으로 예. 마무리가 됐고 그 멕시코하고 체코의 경기도 우리가 계속 이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역시 0-0입니까?
1: 지금 스포 네. 지금 보
0: 예. 네. 네. 네. 거기도 0-0이죠.
1: 0-0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0: 예. 네. 양팀 다 모두 0-0으로 전반전은 네.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1: 이제 아쉬운 장면이 너무 많아요.
0: 골대 맞고 나오고 예. 아 정말
1: 물론 우리 쪽 선방도 있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네네. 김승규 골키퍼의 예. 선방도 있었고 어쨌든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예. 많은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태극 전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경기 펼칠 거라고 봅니다.
1: 그렇습니다.
0: 뭐 전력 으로 봤을 때 남아공보다 예. 분명히 우리가 우위거든요.
1: 아, 그럼요. 예.
0: 예를 들면 멕시코는 사실 쉽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체코와 남아공은 우리가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32강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1: 그리고 뭐 역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 골 이 결정 순간이 후반에 많이 나왔다는
0: 네, 그렇습니다.
1: 통계가 있기
0: 네.
1: 때문에
0: 그리고 또 3차전에서
1: 네.
0: 왜냐하면 3차전이 워낙 절실한 아유, 경기이기 때문에
1: 물론 절대가 없는 거죠.
0: 예, 매 월드컵마다 예. 3차전에서 더 선수들의 어떤 절실함으로 경기를 잘 풀어나간 그런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1: 깔끔하게 이기고 올라가서
0: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아. 그래야 또 32강에서의 어떤 자신감
1: 그럼요
0: 투지 이런 거를 네.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0: 그렇게
1: 대한민국 화이팅.
0: 우리 선수들도 예. 열심히 뛰면서 우리도 열심히 예. 또 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좀 아쉬운 게 네. 오늘 듣던 중만 가운 소리 강소리 씨가 함께하는 날인데
1: 아, 예.
0: 안타깝게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랬으면 좋으련만 네. 건강상의 문제로
1: 아유
0: 네 건강상의 네. 문제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면서
1: 쾌차를 바랍니다.
0: 네, 쾌차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그럼요.
0: 여러분들 건강 네.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
1: 예.
0: 저희들이 준비한 주제 뭔지 말씀해 주시죠.
1: 아 내가 꼽은 숨은 띵작.
0: 네, 예. 우리 이제 명작을 이렇게 보면 그 글자가 이제 띵작 같이 보인다 그래서
1: 그렇죠.
0: 우리 멍멍이도 댕댕이 이렇게 부르듯이 예. 띵작이란 그 단어가 좀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1: 귀엽습니다.
0: 그 머리를 띵하게 할 정도로 명작이다 아~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 해석이 좋은데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 꿈보다 행운이죠.
0: 예, 예. 예. 그 띵작이 네. 와 머리가 띵할 정도로 이 영화 진짜. 대단한데?
1: 네.
0: 예, 이런 어떤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서
1: 예.
0: 띵작이라는 단어가 귀엽기도 하고 참 괜찮거든요.
1: 너무 좋습니다.
0: 예, 오늘 내가 꼽은 숨은 띵작.
1: 네.
0: 몰랐지?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봤을 수도 있어요.
1: 아니, 저는 예,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꼽은 걸.
0: 왜냐면 나만 봤기 너무 아까운 영화니까.
1: 그러니까 예, 가지고 온 거예요.
0: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고 또 기대하면서 안 본 분들에게는 팁을 드릴 수 있는
1: 예.
0: 예,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백희 씨가 시작해 주시죠.
1: 저는 오늘 제가 고른 영화 한 편과 사실은 강소리 씨가 소개하고 하려고 했던
0: 네.
1: 영화 한 편씩
0: 네.
1: 강소리 씨를 대신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0: 토스 받아서
1: 예, 예. 예
0: 토스 받은 그럼 지금 대본을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1: 아니요. 전혀 강소리 씨는 대본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예. 깨알 같은 글씨로
1: 예.
0: 한 대여섯 장?
1: 아니에요. 한 편당 한 10장이 넘어요.
0: 정말요?
1: 네, 거의 10장, 20장 돼요.
0: 그래서 저 이거 준비한 거 3분의 1도 못했어요.
1: 네네,
0: 이렇게
1: 네네,
0: 얘기하는군요.
1: 네네.
0: 근데 우리는 뭐 원고 없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1: 네, 저 지금 검색했어요.
0: 그거죠. 아, 다행이다. 이 포스트는 내가 본 영화니까 그냥 네. 이거 이 자신감으로
1: 그런 거예요.
0: 네. 네. 시작하시죠.
1: 자, 첫 번째는 프랭크 2014년작 프랭크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프랭크라는 영화가 2014년에 개봉이 됐는데 일단은 왜 제가 이 영화를 숨은 띵작 중에 첫 번째 제 영화로 꼽았냐면 개봉 당시 관객 수가 5만 명 정도예요. 우리나라 개봉 당시. 그러니까 실제로
0: 솔직히 고백합니다. 네. 저도 네. 이번에 알았어요.
1: 아, 그러셨어요?
0: 네. 네. 백희 씨 덕분에 알았어요.
1: 아,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스코어가 5만이라는 스코어가 지금 생각하면 좀 적고 와, 지금 뭐 천만 영화 시대에 5만이면은 진짜 모르는 영화 아니야 생각하시기 쉬운데
0: 네.
1: 그 5만이라는 스코어가 독립 영화계의 5만이에요.
0: 아.
1: 예. 독립 영화, 예술 영화 개봉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5만이면 또 나름의 훌륭한 스코어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영화가 썬댄스 영화제에 네. 출품돼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게 이제 거의 독립 영화를 발굴하는
1: 그렇죠.
0: 그런 썬댄스 영화제잖아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1: 아유, 네.
0: 오늘 보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썬댄스 영화제를 워낙 또
1: 그렇습니다.
0: 주의 깊게 보고 좋아하니까.
1: 네. 근데 그럴 만한 게 이 영화 작품 내용 자체가 너무 좋고
0: 네.
1: 실제로 배우들은 이제 독립 영화 배우들이 아니라 메이저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더더군다나 큰 인기를, 그러니까 나름의 인기를, 예술작품으로서의 인기를 얻었고, 내용은 이제 음악하는 얘기예요. 제가 또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 한 청년이 바닷가에서 뭐 사람들이 뭐 수영하고 놀고 하늘을 보고 바다 보고 하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노래 가사말로 쓸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만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게 첫 장면이거든요.
0: 네.
1: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뭐 모자란 게 없어요. 자기 홈 레코딩이 지금 벌써 이게 2014년 영화니까 네. 12년 전 네. 영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집에 홈 레코딩을 꾸려놓으면 이거는 작은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잘 꾸려놨어요. 비싼 악기예요.
0: 그러니까 네. 뭐 경제적으로도 네. 어렵지 않고
1: 그렇죠.
0: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1: 네. 불우한 환경도 없어요. 네. 집에 네.
0: 그리고,
1: 부모님이나 네. 관계도 좋고
0: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네. 취미로 하고 있고
1: 그렇습니다.
0: 누구나 꿈꾸는 네. 삶이네요.
1: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시작하는 영화예요.
0: 왜일까요?
1: 이 부유함과 네. 이 풍요로움이 네. 바로 이 다음 장면에 뭐냐면 그냥 그 동네에 밴드가 공연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0: 네.
1: 이 발음을 읽지도 못해요. 실제로 어렸을 때 에스브르포스브 뭐 그런 밴드 이름이에요.
0: 예, 예, 예.
1: 그 굉장히 유명하긴 그러니까 그 밴드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예, 개봉된 이후에는 그래서 스브르포스브 그 하여튼 그런 그 밴드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자네 혹시 F코드 뭐 A마이너 G 이런 거 건반 칠 줄 알아?
0: 건반 칠 줄 알아? 그렇게 네, 물어보잖아요.
1: 네. 네. 네. 그때 자네 오게. 뭔 소리야?
0: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네. 그러는 거야?
1: 그러면서 가서 네. 봤더니 밴드에 건반 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었고
0: 아까 그 사람을 본
1: 네.
0: 거죠?
1: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네. 오늘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렇게 해서 가다 이제 연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큰 탈을 쓴 한 사람이 무대로 나오면서
0: 아니 저는 그게 네. 이렇게 앞 얼굴만 가린 가면도 아니고
1: 네네네.
0: 완전히 그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날 것 같은 플라스틱을 만든 네. 인형을 완전히 뒤집어 썼잖아요.
1: 뒤집어 썼어요. 우리가 그냥 네. 어디 놀이공원 가면은 네. 머리만 쓴 그 탈 인형
0: 예, 예,
1: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안 하고.
0: 예, 안 하고 머리만.
1: 몸은 안 하고 머리에 큰 예. 인형 탈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0: 돼요. 근데 귀엽단 말이죠.
1: 예. 바로 그게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프랭크입니다.
0: 네, 그 인물인 거죠.
1: 그 인물의
0: 네.
1: 이름이죠. 근데 프랭크가 등장을 한 이후에 정말 중구난방처럼 보이는 이 밴드가 갑자기 일사불란한 어떤 공기, 분위기에 휩싸이더니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주인공인 존, 이 주인공 이름은 존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틀림없이 존나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프랭크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프랭크 자파 느낌도 나요.
0: 아하.
1: 예. 그러니까 이 프랭크 자파는 음악인들의 음악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유명한 곡도 있지만 그의 기행적인 삶,
0: 아하.
1: 엄청난 창의력,
0: 네.
1: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같이 작업을 해요. 이 프랑크사파의 특징이.
0: 그렇겠네요.
1: 신인들과도 막 작업하고 네, 전혀 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네.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프랭크를 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마치고 나왔는데 단 한 번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 존은.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너 어디로 몇 시까지 나와? 5시에 어디 도로변으로. 그래서 같이 가서 차를 타고 갔는데 공연 당연히 공연하는 줄 알았죠.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저 멀리 어디 외진 곳으로 가더니
0: 이제 오두막 같은 데
1: 예, 오두막 같은 데로 가더니 네. 음반을 레코딩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0: 그럼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1: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원래는 한 달짜리 예약을 하고 왔는데 이제 매니저가 속임수를 한 거죠. 비어있는 집을 빈집털이 한 거예요. 근데 빈집털이 한데 원 주인이 자기 별장이라고 올 거 아닙니까?
0: 예, 예, 예.
1: 근데 거기서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요. 그리고 나가더니 설득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 존이 자기한테 예금해놓은 그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을 내가 이 계란을 풀듯이 계란을 살리듯이 그러니까 계란을 품어서 닭으로 네. 만들어내듯이 네. 이 계란을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준다는 의미로 내 적금을 깨서 이 팀에게 쓰겠다 그 한 게 1년이 돼버립니다.
0: 거의 예. 11개월 네. 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 주인공의 수염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갑자기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돼서
0: 거의 예. 다 막 얼굴을 가릴 그렇습니다. 정도로.
1: 근데 저는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그 음반을 레코딩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하는 마지막 이제 음반이 만들어졌으니 네. 또 이 과정을 충분히 유튜브로 존이 몰래 네. 업로드를 하고 있었어요.
0: 맞아 올리잖아요. 네.
1: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뭐 2만 3천 정도의 조회수를 네. 기록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음악 페스티벌에.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공연 혹은 멤버들이 막 흩어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이 프랭크의 가면이 단 한 번 벗겨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재회하고 또 헤어지는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보시면 좋은데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씁쓸하고 뭔가 관계적인 그 고민을 네, 해보게
0: 네,
1: 되고
0: 네, 맞아요.
1: 내가 누구와의 우정을 어떻게 네. 쌓아야 할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들의 해석이 많은데 이제 저한테는 하이라이트가 그 부분이거든요. 앨범 작업하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의 작업. 네. 예.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혹은 뭐 어떤 유대 관계를 일정 기간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하잖아요. 꼼짝없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함께 여행해.
0: 그렇죠.
1: 라는 기간 네. 동안에 어떤 단체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느끼는 기승전결이 그 안에 다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랭크란 영화. 예.
0: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저거를 잠잘 때도 쓰고 있다고.
1: 잠잘 때도 쓰고 있어요. 네, 네.
0: 절대 안 벗는다고.
1: 절대 벗지
0: 밥은 않죠.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네. 이
1: 액체로 된
0: 왜 튜브 네. 넣어가지고
1: 빨대로 빨아먹죠.
0: 빨대로 아래쪽에서 네. 빨아먹는다 그 얘기도 하고. 그럼 프랭크는 왜 그런 기행을 그러니까 엄청난 재능을 가졌는데
1: 아, 뒤에 그냥 부모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정신병자야. 그래서 굉장히 그냥... 허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예, 주인공 존이.
0: 아니, 근데 그 부모의 그냥 그 단정적인 말이 전부일까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장면에 제가 이 존이라는 주인공이 중산층 가정에서 자신의 직업도 있고
0: 네.
1: 부족한 게 없는 게 왜 약점이 됐냐면 이 음악 캠프, 녹음 캠프로 들어간 이후에 모든 멤버에게 그 말을 듣습니다. 너는 가면을 쓰고 있어. 너는 가짜야.
0: 맞아요.
1: 라고 얘기하는.
0: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1: 그럼 누구를 상대로, 누구의 그 반대 위치에 있는 가짜냐면, 프랭크의 네, 입장에서 네. 볼 때 너는 가짜인 거야. 근데 실제로 프랭크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세상의 눈으로는 프랭크가 자기 얼굴을 가린 가짜 인생일 텐데, 네. 이 존의 입장에서는 나의 부유함, 사람들과의 부드러운 관계, 원만한 관계가 창작이라는 고통에 들어가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창작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격정이 없거든요.
0: 결핍이 없다는 건가요?
1: 결핍도 그렇고요.
0: 네.
1: 이 결핍을 이겨나오는 과정에 카타르시스가 있을 텐데 혹은 네. 경험이 필요할 텐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문제를 직면하는.
0: 그래서 네. 그 매니저가 프랭크를 천재라고 막 떠받들잖아요.
1: 네네네.
0: 너무나 떠받들잖아요. 네. 그 이유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1: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랭크가 천재냐 아니냐는 네. 사실은 이 영화는 미끼 상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음악을 창작하는 거 혹은 예술을 창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네. 봤을 때 저는 이제 존의 첫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좋은 음악이 뭔지 알아요. 많이 듣고 좋고 사랑하니까. 네. 우리가 좋은 영화를 지금 소개하잖아요.
0: 네네.
1: 좋은 영화를 보고 소비하고 사랑해요. 소개할
0: 네.
1: 수도 있어요.
0: 네.
1: 하지만 만들기는 힘들어요.
0: 못하죠,
1: 달라요.
0: 못하죠,
1: 그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네. 이 영화는. 만들고 싶어? 너 그만큼 사랑해? 그러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하는 영화거든요. 하지만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좋아하는 동안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사랑하는 동안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진짜 뛰어드는 순간에만 그러니까
0: 창작을 해야만 네.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1: 느끼는 것이고 벽에 부딪히고 예, 예. 깨지는 경험을 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화는 그걸 직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랭크가 정신병자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껴야 되는 충격은 뭐냐면 그럼 나는 저 사람의 저 상태에 놓일 만큼의 감각을 무엇으로 취하지? 저 사람은 정신의 손해를 보고 창작이라는 계란을 얻는다면 나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어떤 이 달걀을 낳는 고통을 내가 뭘 했지?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인공 두 번 질문하거든요. 프랭크와 만나는 질문과 헤어지는 질문을 네. 다시 하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자기 음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질문은. 그래 되돌아보게 되는 지점인 거죠.
0: 저는 그것도 네. 있으면 또 하나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부러움이 있어요. 부러움.
1: 부러움이죠. 질투. 네.
0: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네. 누군가 가진 걸 봤어요. 특히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1: 네.
0: 그때 그 부러움이 저는 그러면서 계속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생각났거든요.
1: 저도요.
0: 네. 네. 살리에르 사실 저 영화 보면서 되게 살리에르의
1: 누구나 거기 감정이입이
0: 많이 됐잖아요. 여기서도 네. 저 프랭크의 재능에 대한 부러움이 뭐 내 감정인 것 같은 거예요.
1: 아.
0: 네.
1: 존의 감정.
0: 네. 네. 그럼 나는 그 부러움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부러움만 하고 말 것인가?
1: 네네네.
0: 안 돼. 나는 그런 재능이 네. 없어. 라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1: 이 영화는 정확하게 그 질문을 하는
0: 네네.
1: 것이고 저는 그 질문의 대답이 깨지는, 존이 깨지는 자신. 을 계속 경험한 것이잖아요. 저는
0: 네.
1: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블로그도 하고 있고.
0: 네.
1: 음악도 하고 있는데 매 순간 느끼는 게 이 절망감이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려고 절망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절망 자체가 쾌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천재들을 볼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도.
0: 네.
1: 그럴 때 느끼는 건 아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내가 계란이 이 껍질이 깨어지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구나. 뭐 우리가 아프락사스 얘기하면서 깨어나는 꽃이
0: 이제
1: 피어나는
0: 그거를 네. 그렇게 백희 씨처럼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1: 네.
0: 사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1: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질투하네 기회야. 근데 질투하네 미칠 것 같아가 이제 자기 파괴의 시작이거든요.
0: 네, 근데 보통은 네. 미칠 것 같아요 가거든요. 나는 왜 없어?
1: 그래서 저는 한 줄이라도 적었으면 좋겠어요. 미칠 것 같다라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록이라도 하시면 네. 그 기록의 창작이라는 그 내가 미칠 것 같은 고백이라는 창작의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 순간을 고백하는 게 사실 이 영화이기도 하고요.
0: 네.
1: 저는 그렇게 창작이라는 이 알을 낳는 순간 혹은 링 위로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0: 아, 진짜. 예. 이 프랭크라는 영화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1: 그래서 손은 띵작이.
0: 네, 안 보신 네.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1: 정말 추천드립니다.
0: 저도
1: 재밌어요.
0: 덕분에
1: 그리고 이 프랭크
0: 됐으니까.
1: 역할에 마이크 패스밴더.
0: 네.
1: 너무 잘생긴 배우를 거의 2시간 되는 영화에 1시간 45분을 얼굴 가린 채로
0: 한
1: 50분.
0: 10분도
1: 아주 짧게 나오죠.
0: 네.
1: 아주 짧게 나오죠. 하지만 전체를 다 이 마이크 패스밴더가 연기를 합니다.
0: 네.
1: 예. 탈을 쓰고.
0: 근데 기꺼이 출연한 거잖아요.
1: 네네네.
0: 참
1: 거의 뭐 출연료도 없다 그래요. 이 배우들
0: 아,
1: 대부분이.
0: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독립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0: 네. 그렇군요. 자, I Love You All.
1: 아,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0: 네, 네, I Love You All.
1: 네.
0: 영화 핑크의 곡 들려드리죠.

0: 영화 프랭크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네. 네.
1: 프랭크가 도망갔다가 네. 다시 멤버들과 합류하면서 즉흥적으로 만들게 된 곡이죠.
0: I love you all. 네,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내가 꼽은 숨은 띵작 프랭크에 이어서 어떤 영화인가요?
1: 아, 일 포스티노입니다.
0: 네, 이게 이제 소리 씨가 네, 준비했던
1: 소리 씨가 준비했던 네. 작품인데 일 포스티노. 아, 뭐 너무나 사실은 당시부터 또 영화 좀 좋아하신다는 분들에게는
0: 이 영화는 인생 영화 인생 영화로 네. 꼽아도 되지 않아요?
1: 그런데 네. 2030 세대들에게는 네. 정말 모르는 영화일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나요?
1: 정말로
0: 이게 94년도 네. 이제 영화이다 보니까
1: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0: 우리 딸들도 네. 안 태어났죠. 근데 영화를 보시면 네.
1: 빠져들지
0: 진짜,
1: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아니 빠져들면서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풍경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그 이탈리아의 네. 작은 섬마을의 지중해 네, 네, 네. 바다의 자전거도 연기하고요. 네. 그 앞에 이렇게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의자랑 그렇습니다. 책상 있잖아요.
1: 그 시인이 뭐 이렇게
0: 발코니 얘기하는, 시인이 예. 이렇게 앉아서 편지도 보고 하는 네. 그 의자랑 책상도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1: 근데 너무나 정확한 말씀하신 게 실제로 그 풍경과 소리를 나중에 네. 주인공이 시인에게 음성으로 녹음해서
0: 녹음을 다 해서
1: 자신의 시라고
0: 작은 파도 큰 네. 파도 저는 네. 서글픈 아버지의 그물
1: 네.
0: 진짜
1: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0: 진짜 미칠 네. 것 같아요.
1: 그, 네, 그 표현이 그것을 그 단어로 네. 표현해 준 것이
0: 고통스러운 교회 종소리. 네,
1: 너무나 대단하죠.
0: 아,
1: 그래서, 작품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냥 동네 백수예요.
0: 네.
1: 동네 백수가 이제 그물질절 시켜버려는 아버지의 꾸중에 합니다. 다치기 일쑤예요.
0: 왜냐면 너무 하기 싫어하거든요. 네,
1: 하기 싫어하고 잘 못하고.
0: 네.
1: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떠나라.
0: 네.
1: 근데 안 떠나요. 네. 떠나지도 네. 않아요. 네. 넌 뭐냐 도대체?
0: 뭐 하고 살래?
1: 뭐냐? 그랬더니
0: 너 갑자기 뭐 될래 이거요?
1: 동네에 그냥 누가 네. 우편 배달부를 뽑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정직원도 아니에요. 네. 딱 한 집만 배달할 건데 네. 저 집에 가서 그 우편물이랑 소포가 있으니까 가서 갖다 주고 오면 돼.
0: 거기에 돈 떨어져 있으니까
1: 하루에 한 건이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 우편 배달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 주인공의 마음은 뭐냐면. 여자들의 편지가 이렇게 많아? 그럼 나도 어떻게 여자를 좀 꼬실 수 있나? 이 생각하는 거 계속 보니까 나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나 정도면 예. 가능하지 않아? 배우면 나도 할 수 있다. 배우면 그런 목적으로 일단 이 우편 배달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부로 이제 근데 갖다 주는 편지를 보니까 진짜로 여성들의 편지가 많고
0: 네.
1: 팬들의 편지예요.
0: 네.
1: 그리고 이 시인은 이 도시의 이 작은 섬마을의 망명 예전으로 치면은 우리가 왕이 너 저기 어디 귀향 가 이렇게 귀향을 보낸 인물인 거예요.
0: 칠레에서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막 그러니까
1: 당시에
0: 국회의원도
1: 네,
0: 하고
1: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서
0: 하고, 네.
1: 일종의 망명을 하게 된 망명 시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주인공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모르고 그냥 우편 배달부 일만 하게 됐는데 친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예, 바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짝사랑하게 되고
0: 그렇죠.
1: 이걸 이루어주는 일도 본의 아니게 그 시인이 하게 됩니다.
0: 네.
1: 시인의 조언과 그 노트 속에 써준 네, 그 글들이
0: 예,
1: 마치 고백
0: 네.
1: 자기가 지어낸 고백인 것처럼 막을 네. 하는데 그 말들로 이 여성이 웃게 되고
0: 네.
1: 근데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이 여성이 이제 안달이 나서 막 집을 뛰쳐나와서 데이트를
0: 왜냐면 하게 되고 이제 한마디로 네. 조카 딸, 그러니까
1: 네.
0: 그 이모일까요, 고모일까요?
1: 이모인지
0: 고모인지
1: 남편이
0: 조카 딸, 딸이라고 네. 하니까 막 반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1: 그러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래.
0: 아무것도 진짜. 없는 그 가난한 우편 배달부하고 네.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진짜 막 속으로 네.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1: 근데 정말로 총 들고 나오는 장면이
0: 네, 맞아,
1: 나오죠.
0: 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네.
1: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0: 네.
1: 그 뒷이야기가 이제 네.
0: 스포일러가 될까 봐.
1: 스포일러가 되니까.
0: 근데 영화가 정말 네.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1: 네.
0: 그 대사도 이렇게
1: 하나 하나가
0: 저는 거기서 그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말 메타포레
1: 네 메타포
0: 그 은유 네. 은유를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거는 이탈리아 말로 메타포레 그게 여러 번 나옵니다
1: 네.
0: 그 단어가
1: 네.
0: 은유요 은유가 뭔데요
1: 처음 네. 이제 그 말을 주인공이 쭈뼛쭈뼛 하면서
0: 네.
1: 안 가요
0: 네.
1: 야 너 왜 안 가
0: 배달했으면 가야 되는데
1: 네, 안 가니까 네. 뭐 어떻게 뭐 어 무슨 꽂혀 있는 창처럼요? 라고 이 사람이 쓴 시인이 쓴 시인의 말로 꽂혀 있는 창처럼요? 라고 하니까 야 그럴 때 그런 말 쓰는 게 아니고 뭐 요지부동이라든가 뭔가 끄떡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지. 그랬더니 또 그러면 무슨 뭐 어떤 무슨 침묵처럼요? 저 고요하게 야, 너 내가 쓴 은유나 비유법으로 나를 조롱하려면 빨리 가. 은유가 뭐예요?
0: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1: 그때부터 은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0: 네.
1: 이 시인의 언어로.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닷 물결이 이렇게 철렁거리고 저렇게 출렁거린다는 시인의 말을 듣고, 진짜 바다가 울렁울렁해서 내 머릿속에 출렁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울렁울렁했어요, 지금.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언어적 시, 우리가 보통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운율, 그리고 은유를 다 섞어서 시적 표현을 설명한 것인데, 이 시는 아직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그 운율과 리듬감까지 모두 포함한 은유를 설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이 꽤 길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
0: 맞아요.
1: 즉 개그치는
0: 이 두 사람의 대화가
1: 타카가 예.
0: 진짜
1: 무슨 개그 코미디 같아요.
0: 여기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예. 여기는
1: 하나도 몰라. 겨우 글을 읽었어
0: 무식,
1: 지금. 글만 읽어.
0: 글도 약간 예. 떠듬떠듬 읽는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예.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예. 그리고, 지금 우체부가 된 건데.
0: 그리고 예. 이 목소리랑 이런 것도 좋게 말하면 순박한 거고.
1: 그렇죠.
0: 약간 이렇게. 그 목소리도 되게 이렇게
1: 네.
0: 발음도 약간
1: 어눌해요.
0: 예, 어눌하고 네. 이렇게 연기를 하거든요. 네.
1: 밉상이죠. 그러니까
0: 극과 극인 네. 그 두 남자가 네. 시를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더군다나 이 마리오 주인공 남자 네. 우편배달부가 그 아름다운 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또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지 네. 이걸 통해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1: 그러니까
0: 보여주잖아요.
1: 저는 제가 소개해드린 프랭크 영화의 존이 다크한 면의 창작을 경험했다면 네. 이 마리오는 밝은 면의 브라이트한 면의 창작을 경험한 거예요.
0: 네.
1: 자기 삶을 그러니까 프랭크 쪽에서는 자기의 삶을 약간 파괴하는 경험을 좀 했고 이쪽에서는 자기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근데 어느 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 양쪽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이 아마 많은 창작자의 경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삶에 기꺼이 고통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일 포스티노의 주인공은 이 베아트리체라는 부인 정말 예뻐요.
0: 진짜 그 딱 전형적인 이탈리아 미녀예요. 네. 이렇게 눈썹 진하고
1: 정말 예뻐요.
0: 이 머리카락 색깔도 네. 되게 동양인처럼
1: 네네네네.
0: 거의 까만 속에 가깝잖아요. 네.
1: 그리고 웃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0: 눈도 그렇고 전형적인 네. 이탈리아 미녀입니다.
1: 네. 그런데 성격은 굉장히 괄괄하고 네. 세고 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0: 용기 있고 그러니까 네. 먼저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코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은 이 여성이 그런 시적인 아름다움 언어에 매료돼서 결혼을 결심한
0: 네.
1: 그런데 이 남자는 시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창작을 결심하시는 분 혹은 창작을 두려워하는 분께 저는 같이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 예술이다. 우리의 삶이 영화다. 우리의 삶이 시고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내가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럼 그냥 그 순간에 적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음악을
0: 맞아요,
1: 하듯이.
0: 맞아요.
1: 그 도전이 자신의 삶을 결국은 더 풍요롭게 하는
0: 거거든요. 네. 그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자신들이
1: 네네네.
0: 이렇게 쓴 시 가지고
1: 맞습니다.
0: 발표해야 하고
1: 네.
0: 요즘은 또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네. 그냥 시 네. 자기가 예를 들면 그냥
1: 너무 뭐 훌륭하시죠.
0: 구름을 보았다.
1: 네.
0: 강아지 구름이었다. 이런 것도 그냥 다 시가 되는 거니까.
1: 예. 맞습니다. 또 폴삭 소가수다 폴 그리고
0: 폭삭,
1: 그때도
0: 네,
1: 거기서도
0: 네, 나중에
1: 예,
0: 이제
1: 그런
0: 시인이,
1: 글들을 쓰는
0: 예,
1: 얘기들이 나오고 꿈꾸면,
0: 늘 예. 이제 글 쓰는 문학 소녀를 꿈꿨던 인물이니까
1: 저는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결국은 자신의 삶을 배달하는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배달하는
0: 네.
1: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굉장히 뒤에는 슬픈 얘기였습니다.
0: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포일러가 될까봐
1: 실제로 이게 소설과 영화가 결과 결말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어떤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건 같은데
0: 네.
1: 결말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눈여겨보시면 이 작품 글을 찾아서 또 보시게 되는 네. 결말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화적 결말도 굉장히
0: 그리고
1: 아름답습니다.
0: 그리고 네. 이 일포스티노의 흐르는 그 음악이
1: 장난 아니죠. 네.
0: 정말 그 하모니카 소리
1: 네.
0: 아코디언도 들어가네요.
1: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들 쭉 있잖아요. 뭐 인생은 아름다워.
0: 네, 네.
1: 그리고 뭐 그런 류의 음악.
0: 신들러 리스트.
1: 네. 예. 그런 그 영상과 음악을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밖에 네, 없게 만드는.
0: 네, 네.
1: 그게 그냥 하나의 감상이에요.
0: 그러니까 예. 이 음악마저도 풍경이 되는.
1: 네, 네. 네. 아, 너무 훌륭합니다.
0: 그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습니다.
1: 네,
0: 음악 대단한, 들으면 네. 아, 이게 그 음악이구나. 왜냐면 워낙 음악이 서정적이고 좋아서.
1: 네.
0: 많이 쓰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들으시면
1: 아하 하실 겁니다. 아하
0: 네. 이 음악이구나 하실 거예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영화 일포스티노 OST입니다.

0: 음악도 풍경이 되는 네. 멋진 영화. 띵작을 넘어 인생 영화가 돼버린 일 포스티노. 네.
1: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주연 배우인 우편 배달부 역할의 마시모 트로이 씨.
0: 네.
1: 마시모 배우가 영화를 못 보고 사망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제작은 했는데
1: 촬영까지만 그냥. 마치고. 촬영까지만 마치고 신문에 따라서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네.
1: 하루 촬영 종영 촬영을 완전히 딱 끝내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네네. 기사가 있고 네네. 이틀 뒤에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긴 한데 근데 거의 뭐 시간차가 비슷한
0: 네네.
1: 것 같아요.
0: 네네.
1: 개봉을 보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데 수술을 미루고 이 영화를 계속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근데 그 표정이 그래서 그런 표정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얼굴이 좀 수척하고
0: 네.
1: 마른 얼굴이거든요.
0: 볼이 약간
1: 패여있고
0: 패인 네. 그런 얼굴이거든요.
1: 그런 웃으면서도 약간 페이소스가 있고 뭐 그런 표정들이 아마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좀 있지 않아서 그랬을까 하는 짐작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0: 명작을 남기고 떠난
1: 네.
0: 배우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내가 꼽은 숨은 띵작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저는
1: 네.
0: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영화
1: 네.
0: 나의 문어 선생님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아...
0: 이 영화도 보신 분들은 네. 다 감탄을 합니다.
1: 아 저는
0: 네.
1: 문어보다 제가 눈물을 흘릴 줄은 상상도,
0: 그 얘기를 하는
1: 상상도
0: 거예요.
1: 못했어요.
0: 내가 다큐멘터리를 네. 이렇게 재밌게 본다니
1: 네.
0: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네. 하나는 그러면서 문어를 보면서 내가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다니 문어가 대부분
1: 말도 안 돼요.
0: 우리 우주 외계인 같은 것도 문어에서 따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 뭔가 흉물스럽고
1: 네.
0: 막 끔찍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외계 생명체가 문어의 모습을
1: 맞습니다.
0: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영화들이 많단 말이죠.
1: 네.
0: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어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인간과 교감하는
1: 네.
0: 그리고 나의 문어 친구가 아니고요.
1: 네.
0: 문어 선생님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저절로 느낍니다. 내가 문어 여기서 그녀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이 문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배움을 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거든요.
1: 네.
0: 이 사람이 수중 촬영도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한마디로 번아웃이 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막 작업실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 자신이 살던 바닷가 마을로 온 거예요.
1: 네.
0: 어린 아들과 함께.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바닷가에서 바다 이렇게 잠수를 했는데
1: 네.
0: 그 막 조개 껍데기 해초를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는 문어를 발견하게 돼서
1: 네.
0: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그 문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1: 네.
0: 그 문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1: 아, 실수로 카메라 떨어뜨려가지고
0: 도망가잖아요.
1: 도망가고.
0: 그러니까 좀 좀
1: 네.
0: 친해질 뻔했는데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1: 네.
0: 놀라서 그 문어가 도망가서 막
1: 네.
0: 한마디로 거쳐도 옮겨버립니다.
1: 네,
0: 문어가
1: 네, 네, 네.
0: 그래서 막 공부를 하죠.
1: 네.
0: 일주일 동안.
1: 그때...

0: 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네. 이제 촬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우정을 나누고 저는 어느 때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파자마 상어인가요?
1: 네.
0: 그 천적인 상어가 아~ 늘 이 문어를 잡아먹으려고 저는 그걸 놀이잖아요.
1: 너무 화가 났는데 네. 일단 그 상어가 나타났을 때 있잖아요. 네. 왜 이 카메라 감독이 쫓아내지 않지 생각을 했고
0: 네.
1: 그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 네. 가만히 냅두면 근데 그 일이 벌어져요. 네. 말씀하세요.
0: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자연의 네. 질서에 내가 네. 관여하지 않는다.
1: 아니, 아니 했잖아요. 아, 했잖아요. 아, 만졌잖아요. 같이 아, 놀았잖아요.
0: 좋아했잖아요.
1: 했잖아요. 네. 문어 다리 하나 잃었다고.
0: 그 상어한테 쫓기다 결국에는 문어다가 다리가 하나를 잃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저는 그 이렇게 숨잖아요. 그래서 네. 동굴 같은 곳을 숨잖아요. 왜냐면 상처를 입었으니까.
1: 아.
0: 눈을 깜빡이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때
1: 정말로.
0: 진짜 많이 울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네. 근데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결국에는 밖으로 나옵니다.
1: 그리고 조금만 네. 많이 나와요.
0: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저는 이 영화가 나의 문어 친구가 아닌 나의 문어 선생님인 걸 압니다.
1: 아.
0: 이 번아웃을 진짜. 겪고 네. 있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 문어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문어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고 그 알을 품고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화하고 네. 그게 끝나는 거예요. 문어의 일생이 그렇죠. 1년 남짓밖에 안 된대요.
1: 네.
0: 그래서 이 알을 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고 자신의 살을 그대로 내어주고
1: 네.
0: 결국에는 다른 생물들이 뜯어먹고 그 파자마 상어가 나머지를 다
1: 네.
0: 문어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생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히로애락뿐만이 네. 아니라
1: 생로병사를
0: 이 네. 문어를 통해서 다
1: 배우는 거죠.
0: 배우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감동 깊게 그려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 그리고 이제 예. 그 문어가 낳은 작은 문어
0: 문어를 네. 아들과 함께 만나는 네. 그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네. 진짜 이렇게 사람을 빨아들일 수 있나?
1: 아 진짜 미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변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0: 네.
1: 딱 요거 볼 수 있는 시간만 네. 딱 할인해서
0: 진짜 몰입해서
1: 잠깐이니까 네. 집중해서 보시면
0: 1시간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될걸요?
1: 앞부분 한 10분만 보시면 네. 무조건 이제 빨려 들어가니까
0: 네.
1: 이 영상과 소리와 이 나레이션에 그냥 빨려 들어가니까
0: 네.
1: 다큐멘터리 작품이라서 손이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장면만 넘어서면 그 앞부분에 본인이 과거에 어떤 작품을 찍었는지가 좀 나와요.
0: 네, 네.
1: 그 장면도 멋있어요.
0: 맞아요. 멋있어요.
1: 너무나 아름다운 네. 장면들이고 물속 풍경은 아 도대체 혼자서 몇 대의 카메라를 쓰는 걸까?
0: 네.
1: 한 네다섯 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대나 두 대밖에 운용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드론 촬영으로 저 이렇게 공중으로 쭉 빨아올려주는 장면들이 네. 또 있어서 갑자기 멋있는 장면들이 또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니까 이 물속과 또 그 갑자기 우리가 동시에 몰입했다가 살짝 거리 두면서
0: 네.
1: 아 그래. 맞아.
0: 네,
1: 이런 장면들이
0: 맞아요.
1: 중간에 숨쉬는 네.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이 호흡을 같이 따라가 보시면 너무 좋다.
0: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문어라는 것이 사실 많은 그 두 종류 많은 그 어류가 있지만 굉장히 네. 흉물스럽고 징그럽잖아요.
1: 멋지지 않죠.
0: 멋지지 네. 않죠. 왜냐면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1: 네네네네.
0: 근데 그 흉물스러운 그 문어가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버리시고 그냥 보시면
1: 네.
0: 저는 이 영화 보고 와 왜 이 영화를 추천했는지 알겠어. 다들 감탄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1: 네.
0: 저는 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같이 보라고 돼 있고 아이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니까.
1: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문어 숙회
0: 네, 안 드신다고.
1: 예.
0: 낙지도 안 먹겠다고.
1: 어떡해.
0: 아이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나의 문어 선생님은 아주
1: 네.
0: 멋진 영화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나의 멋진 선생님입니다. 그 문어가
1: 정말요.
0: 나한테도 선생님이 돼버려요. 그녀에서 선생님으로 됩니다.
1: 네.
0: 예.
1: 그리고 꼬박꼬박 쉬라고 표현을 해요.
0: 네. 그 나레이션을
1: 그 친근함이
0: 예.
1: 초반에 좀 이상하거든요.
0: 예.
1: 쉬야.
0: 무슨 그냥 예. 문어라고 하면 되지.
1: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예.
1: 암컷
0: 예.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 예.

0: 이 사람은 인칭을 쓰는 거예요. 그녀라고. 그러니까
1: 한마디로 네. 의인화해버린 네. 거잖아요. 네네네.
0: 쉬라고 합니다. 네.
1: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네. 나도 동화되어버려요.
0: 네. 네. 네. 정말 그렇게 바라보게
1: 네.
0: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넷플에 있는 멋진 다큐멘터리 영화 네. 나의 문어 선생님. 네. 오늘 저는 제가 꼽은 숨은 띵작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두 번째 작품으로 그냥 바로 갈까 합니다. 역시 넷플에 있는 오리지널 이건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영화가 네.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년의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의 원제목은 이제 청소년기인데 저는 소년의 네. 시간이라는 제목이 더 훨씬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저희가 이걸 한번 슬쩍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1: 한번 슬쩍 다른 주제를 가지고 네. 할 때 한번 슬쩍 한 적이 있긴
0: 그
1: 있는데요.
0: 이후로 제가 다시 보니까 네. 다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1: 그리고 요즘 이제 참교육이 워낙 뜨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비교되는 네. 그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1: 참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네. 벌에서 교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다면 이 소년의 시간은 보는데 해내. 네. 그러니까 4부작인데 한 부작이 한 60분밖에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루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0: 다큐 보는 것 같아요.
1: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는 내내 왜 이러지?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하우가 아니라 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0: 근데 그 왜가 저한테는 두 가지 장치의 왜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결국 주제는 하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소년이 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소년이 살인범으로 지목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1: 더군다나 13살밖에 안 됐어요. 네. 우리나라로는 중학교 한 1학년?
0: 촉법.
1: 2학년? 예. 완전 촉법 소년인 거예요. 네. 여기서 13살이니까.
0: 그래서
1: 저는 영화를 처음 네. 봤을 때 뭐였냐면 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소년이 누명을 써서
0: 누명이다.
1: 가족이 네. 이 누명을 벗겨가는 영화일 거야 라고 네. 내내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 그러니까요. 잡혀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아닙니다.
0: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제가 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는 사건의 진실에 대한 것 하나. 네. 누가 범인이며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건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네. 사건이 네. 이미 벌어진 다음에 보는 일인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폭력을 저지르는 인간이 되는가.
1: 그렇죠.
0: 어떻게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결론에 도달하는 인간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고 봐요.
1: 그래서 마지막에 사부작의 그 제가 그 얘기만 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시점이 다릅니다.
0: 네, 다릅니다.
1: 처음은 네. 1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 가서 취조받는 과정이 60분간 펼쳐지고요. 네. 2부에서는
0: 그래서 거기서 빼박이에요. 네. 그냥 팩트를 바꾸지 않아요.
1: 왜냐하면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0: 네. 끝났어요.
1: 살인사건의 현장이 찍힌 네.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 아들이 안 그랬어. 넌 절대 그럴 네. 아이가 아니야 네. 라고 했다가 그 영상을 보고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2부에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증언 네. 그리고 무슨 일이 학교에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요. 3부에서는 심리상담사를 만나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리고 4부 마지막은 남은 그러니까 재판이 펼쳐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소년이 유죄를 받고
0: 이미 수감돼 있죠.
1: 이미 수감돼 있는 네. 동안에 이 가족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0: 그리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1: 네.
0: 또 추가로.
1: 예. 예. 거기 마지막에 백희 씨가 말하는 거 그게 나오죠. 부모가 네. 둘이 그 아이의 침실에서 오열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0: 그러니까요. 네.
1: 우리가 뭘 놓친 거지? 이
0: 그럽니다.
1: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부가 웁니다.
0: 아, 근데 연기도 너무 네. 잘하고.
1: 그리고 이 촬영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찍었는데요. 저는 그 네. 의도를 이렇게 봅니다. 드라마틱하게 찍으면, 너무 영화 같은 게 돼버릴 것 같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지극히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감독은 이건 현실이야라는 네. 것들을 관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기법을 쓴 것 같고요.
0: 그러니까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1: 네.
0: 실시간으로. 그것도.
1: 실제로 이 우리 스테디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들고 찍는 거. 이 카메라를 카메라 감독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면서 네. 찍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흔들림이 없는지
1: 없이 기가 막혀요. 이제 이렇게 네. 그 스테디캠은 나름대로의 흔들림을 좀 잡아주는 장치가 있으니까 네.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면서
0: 드론으로도 옮기고
1: 드론으로도 옮기고 네. 이러면서 찍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은 네. 내내 리허설을 합니다. 왜냐면 연극과 네.
0: 똑같은 거예요.
1: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일주일은 카메라 리허설만 합니다. 네. 카메라도 같이 리허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구나. 나머지 5일은 5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찍었대요. 네. 그러고는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원테이크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네. 감독이 정확하게 간파했다고 봐요.
0: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생각보다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1: 네.
0: 이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
1: 네.
0: 근데 왜 2부, 3부, 3화, 그러니까 2화, 3화, 4화를 갈수록 이 원테이크가 눈에 안 띄냐면 촬영 기법과 메시지가 이미 한 덩어리로
1: 네,
0: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줄 생각 네, 안 하고 이 네. 이야기 깊이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뭘 본 거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스러운 지점이 네. 하나 있고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장소에서 장소로 멀리 이동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1: 네.
0: 차에서 차로 이동해서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는데 그 순간을 다
1: 원테이크로 찍는다는 거예요.
0: 한 번에 그냥 찍는 거예요. 네. 그럼 시간을 계산해야 되잖아 이제는.
1: 네.
0: 조금이라도 더 왜냐하면 60분이라는 제한된 한 회차 분량을 네. 시간 초까지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일주일간은 배우 리허설만 하고 네. 또 일주일간은 카메라 리허설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연극 한 편을 일주일 동안 수십 번을 찍었겠죠. 그러고 나머지
0: 대단합니다,
1: 5일 동안에 그렇게 네. 해서.
0: 그 대사를 외우는 건 기본이요.
1: 네.
0: 동선에 카메라 동선까지 배우들의 NG를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1: 네.
0: 다 이제.
1: 그래서 감독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육에 기억을 새기게 했대요. 아까 대사를
0: 놀라요, 네.
1: 그러니까 근육 왜냐하면 네. 근육까지 써야지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대사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사뿐만이 아니라 연기하는 모든 근육을 기억에 새기게 그렇게 리허설 네. 카메라 리허설 완벽하게 하고
0: 저는 이 청소년들 트라우마에 고생할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그 소년의 시간에 그 주인공 미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0: 그러니까요.
1: 오히려 일부러 네. 왜소하고 수줍음도 많을 것 같고
0: 네.
1: 내성적일 것 같고 이런 소년을 캐스팅했단 말이에요.
0: 너무나 평범해요.
1: 너무나 평범해요. 네. 그러니까 막 운동도 잘할 것 같고 막 잘생기고 막 인기 많고 이렇게
0: 네.
1: 그런 소년이 아니라 그냥 누구네 집 아들일 것 같은
0: 네.
1: 우리
0: 네.
1: 아들일 것 같은 그런 소년을 캐스팅해서
0: 그래서 1화에서 보면 누구라도 네. 아, 저 아이가 지금 누명을 썼네. 네.
1: 아니야. 저거 네. 100% 누명이야. 이런
0: 그런데 2화 3화를 보면 저 상담사한테 저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했다고?
1: 네.
0: 물건을 뒤집어
1: 네, 막 다 쓸어버리고
0: 일어나서 책상을 치면서 진짜, 일어나서 네. 고함치고 이렇게
1: 약간
0: 갑자기
1: 협박처럼
0: 네,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갑자기
1: 네. 네. 그리고 그 여학생을 죽인 이유도
0: 네.
1: 그겁니다.
0: 네.
1: 이거 스포일러가 될까봐.
0: 아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학생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 또 이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1: 네.
0: 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1: 네.
0: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남성이 우월해야 여성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카리스마 있는 것. 이게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1: 네.
0: 나머지는 그냥 방법에 불과해요.
1: 그리고 이
0: 네.
1: 여학생을 죽인 이유도 충격적입니다.
0: 네. 아.
1: SNS에
0: 네.
1: 얘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 험담도 네. 그냥 쟤는 좀 한마디로 좀 찌질해
0: 네.
1: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0: 인성
1: 그 단어가 나옵니다.
0: 네.
1: 그 영어 단어가 나와요.
0: 그게 우리나라 이제 보통 네. 사람들이 모쏠보다 좀 심한 비하를 쓸 때
1: 그러니까
0: 쓰는 단어들이
1: 한 번도 네. 여자 그러니까 모태솔로보다 네. 더
0: 심하게 비하하는
1: 그게 네. 이제 영어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그 SNS에 적었다는
0: 네.
1: 이유만으로 그 여학생을 죽이는
0: 그렇죠.
1: 그러니
0: 근데 아니 우리가 예상 못한 어마어마한 일도 있어요.
1: 예, 예, 예.
0: 이제 스포일러라서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1: 네, 네.
0: 예.
1: 그래서 저는 사회, 그러니까 1회차도 뭐 그렇고 사회차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0: 네.
1: 그 부모가 아들의 침실을 들어가서 뭐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나는 이 방 안에서 아이가 있길래 그냥 게임이나 하고
0: 네.
1: 잘 지내는 줄 알았다. 모든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학교를 잘 다녀.
0: 네.
1: 집안에 잘 있어. 얘가 특별히 무슨 막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0: 네.
1: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0: 네.
1: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0: 그러니까
1: 우리의 현실은.
0: 그러니까 그게 부모 교육이라는 게
1: 예.
0: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측면을 하나 생각하게 되고요.
1: 네.
0: 예. 그리고 자녀에 대한 관심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위를 어디까지를
1: 그러니까요.
0: 해야 괜찮다고 판단할
1: 그
0: 수 있을지.
1: 너무 크다는 거죠.
0: 사실 그게 부모 교육이라고
1: 예.
0: 생각하는데
1: 예.
0: 자녀의 언어 습관. 부분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그래서 이 네. 드라마가 개봉한 후에 영미권, 유럽권에서의 인기가 특히 이 영화가 많았거든요. 네네. 이 드라마가 많았는데 아예 그 되게 토론까지 갔대요.
0: 네네네네. 그럴 만한 작품이죠. 네. 네.
1: 우리가 이 공교육 학교에서의 네. 교육 아이들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진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네.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0: 저는 그 언어 습관과 관련해서 그래서 해외에서 BTS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가사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네. 자녀가 듣는 음악에 욕설이라든가 성적 비하라든가 또 어떤 폭력을 미화하는 그런 표현들이 음악을 들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왜 해외에서 BTS 음악을 가사로서 좋아하는지를 네. 곱씹어 보면 우리 아이의 어떤 언어적인 환경,
1: 네.
0: 그 언어라는 건 우리 마음의 생각의 환경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들을 좀 구축해주는 방법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프레즐 부서지기 쉬운 스팅의 네.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잖아요. 진짜 네.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이게 이제 그 커버곡으로 쓰였습니다.
0: 네.
1: 소년들이 부르는 정말 부서지기 쉬운 그 아이들이
0: 그러니까요.
1: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네. 잘 지켜봐야 되겠구나.
0: 그럼요.
1: 예. 네. 소년의 시간도 보고 나면 정말 뭐 자녀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0: 네.
1: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0: 그러니까요.
1: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0: 그 또래끼리 안 좋은 행동을 해야 더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네.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이게 집단 문화라고 해서
0: 네.
1: 또 거기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분주하게 되고
0: 더 나쁜 행동을 네. 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오늘 영화 대 영화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이지영이었고요.
0: 전 이백희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6월 24일 한 주의 허리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만 되면 힘이 빠졌다가도 들기다가 하고 아주 유성한 날이죠. 어쨌든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놀자

네,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었죠. 하현우, 라젠카, 세이버스였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쓰겠어요. 주말이 되면 로또신이 나를 한번 좀 바라봐 주길 바라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벤트적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행위가 있다면 그것만큼 또꼭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라도 즐겁잖아요.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청명하니 바람도 불고 참 좋습니다. 예. 티아라의 롤리폴리 그리고 레드 솔 피버 롤러장에서

레드 소울 피버 놀러장에서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티아라 놀리폴리였습니다. 아, 제가 뭐 노또신 이야기하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또가 되려면은 기도보다는 사라. 투자를 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날이 좋고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바캉스 계절이 오는데 외롭게 혼자만 지낼 확률이 높다고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외쳐보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는 곳,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세요. 아, 여러 가지 뭐 요즘 뭐 런닝크루도 많이 있고 뭐 채소마켓에서도 모임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키보드 오리오 말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 밖으로 나오십시오. 예. 맥밀러, 제니, 그리고, 아, 이게, 자이로스, 아, 자, 아, 이거, 제미로스 콰이어. 네. 버추얼 인사이트.

자메르콰이어 버추얼 인사이디 맥뮬러의 제니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영어만 발음할 때 이 떨리는 가슴을 어떻게 할지. 영어 공부 좀 해야겠어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라고 박명수가 말을 했었던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한번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스팅입니다. Englishman in New York. 그리고 베리 베 물로우 코파 카바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송은채의 귀찮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시고, 제일 지금 귀찮을 때인가요? 몸이 나른나른하고, 그렇죠. 더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조금 기온이 떨어지면, 추운 듯 하면서도 상쾌한 듯 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인데, 멍 때리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김종국입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네, 김광석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어서 이정입니다. 한숨만.

네, 이정 한숨만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청록담이라고 해서 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죠. 자기가 원래 그래도 탑을 달렸던 장르에서 타 장르로 옮긴다는 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를 한계를 극복한 거잖아요. 대단히 응원을 보내고. 그 결과 또 지금도 좋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모두에게 자기를 뛰어넘는 분들께 찬사를 보내는 수요일입니다. 아, 이게 말을 좀 빼줘야 하는데 원래 준비했던 멘트가 사라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크레용 파이브입니다. 어이, 오렌지 카라멜 립스틱.

크레용 팝 어이 오렌지 캐러멜 립스틱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논자 2월 아 2월 6월 24일 수요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 주도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댓글 달아주시면 나르 역사문화연구소 강용훈 소장님이 선정하신 도서 상품으로 추천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들으면서 오늘은 놀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입니다.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로 온 거리가 떠들썩했죠. 6월 중순인 현재 우리 전주는 월드컵으로 다시 골목이 떠들썩합니다. 비단 우리 전주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죠. 전북대학교 대학가를 비롯하여 전주의 대학가에서는 월드컵 중계와 메뉴 할인 이벤트로 인해 골목 상권이 북적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은 한낮에 펼쳐진 만큼 월드컵 국룰 메뉴인 치맥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배달의 민족의 데이터에 따르면 치킨 주문수가 1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평일 사무실에서 단체 관람하는 직장인과 대학가 학생 수요에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월드컵 개막식에서 K컬처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K-POP 데몬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 역으로 노래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이제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개막 공연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월드컵 주제가 DNA를 열창했는데요. 특히 이 곡에서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를 직접 작사하여 노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또 다른 개막 경기에 출연해 지난달 발표한 월드컵 사운드 트랙 골스를 불렀습니다. 이외에도 피파 북중미 월드컵의 피날레는 K-POP의 대표 그룹인 BTS가 장식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즐거운 월드컵뿐만 아니라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며 세계를 상대로 괜스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월드컵 보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는 일상 속에서 나 홀로 내가 좋아하는 장소, 음식과 함께 평화롭게 즐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여러분들께서 이 순간을 재밌게 즐기셨길 바랍니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던 불안과 답답함을 이곳에서 시원하게 털어두고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춘인 박선아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첫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피파 2026 월드컵 주제가 DNA 골스.

월드컵 주제가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덕분인지 진행하는 저도 스튜디오에서 리듬을 타게 되고 잔뜩 신이 나는데요. 이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서 첫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코너입니다. 오늘의 청춘인데요. 신문기사 속에서, TV 프로그램 속에서, 책 속에서 발견하고 기록하고픈 청춘들을 모아 모아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에는 어떤 청춘이 있었을까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도 청춘들의 땀방울은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를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머쥔 한국 대표팀처럼 우리 전북 무주에서도 뜨거운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바로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무주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축구클럽 연맹이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48개 유소년 축구팀 선수 650명, 지도자 학부모 등 1,900여 명이 무주를 찾았습니다. 선수들은 학년별로 조별 예선과 준결승, 결승 경기를 치렀으며 학년별 1위 팀에는 우승컵과 축구공 등이 수여됐습니다. 박영석 시설체육 운영과장은 전국 단위 유소년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무주가 스포츠 관광군으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올해 2026 탁구 호프스 국가대표 선발전, 교보 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 차범근 축구교실 교류대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생 검도대회 등 다양한 전국 규모 유소년 체육 행사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군은 물론 우리 전북 지역이 스포츠의 강세를 지닌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어린 청춘들의 축구팀은 단순히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맨십 역시 키우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 중학교 축구팀 학생 대표단이 중국 북경시를 방문해 한중 청소년 축구 친선 경기와 교육,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북경시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북경시 교육협력 및 청소년 인문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환영식과 함께 한중 청소년 축구 친선 경기를 진행하고 중국 전통문화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양국 학생들이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중국 학생들과 함께 축구하며 언어가 달라도 스포츠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느꼈다며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됐지만 함께 경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스포츠를 매개로 단순히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타국 상대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류였는데요.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머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처럼 우리 어린 청춘들 역시 흘린 땀방울의 노력처럼 대한민국을 뛰어난 실력과 품격 있는 인성으로 빛내길 희망해 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썸머.

이준영의 썸머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춘 기록 프로젝트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 속에 있습니다. 앞서 뜨거운 열정에 땀 흘리며 재능을 꽃피우는 축구팀 청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체능으로 좀더 범위를 넓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고창 어린이 합창단이 초등부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고창 소방서를 대표해 출전한 고창 어린이 합창단은 고창초등학교, 신림초등학교, 성내초등학교 학생 27명으로 구성된 연합팀으로 지도교사의 지도와 학생들의 꾸준한 연습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밝고 힘찬 목소리로 안전의 소중함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노래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고창 어린이 합창단은 전국의 우수 합창단과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어린 청춘들이 또 이렇게 멋진 쾌거를 안았네요. 오는 9월 전국대회에서 고창 어린이 합창단이 멋지고 뛰어난 모습으로 연습의 성과를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체능 계열에서 재능을 빛내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괜스레 저도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예체능 부분에서 청춘을 즐긴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운동부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매번 체육대회나 교내 축제에 올라가면 꼭 우리 반이 좋은 결과를 얻고 열심히 연습하는 반 친구들의 노력이 승리로 보답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주 열과 성을 다해 연습을 하고 단합을 도모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있던 체육대회 농구 경기인데요. 그 시기에는 때마침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흥행으로 교내에서 농구가 가장 인기 있던 시기였습니다. 때맞춰 교내 농구장이 완전히 새단장하여 말 그대로 농구할 맛이 나는 곳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저도 그때 슬램덩크를 너무 감명 깊게 보고 드리블밖에 할줄 모르던 제가 농구 포지션을 공부하고 점심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마다 농구하는 남학생들 사이에 껴서 함께 농구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체육대회 남자 경기로 농구가 채택된 후 저는 바로 농구 매니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반의 농구 경기 출전 선수들과 함께 체육대회 준비 기간인 한달 동안 매일같이 연습하고 상대팀을 분석하고 각 선수에 맞는 필살기를 생각하고 모든 열정을 불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컸던 걱정 요인은 유소년 선수 출신이었던 친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우승 후보 반을 어떻게 이겨야 하나였는데요. 시작도 전에 풀이 죽어있던 친구들을 격려하고 농구는 5명에서 하는 팀 게임이다 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삼아 단합과 멘탈 관리에 힘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결승까지 진출하여 결국 저희 반이 1등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기억은 아직까지도 제게 값진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 길어지는 노을 아래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연습하고 쉽진 않았으나 강적을 상대로 이기던 그 짜릿한 순간. 경기가 끝나고 함께 고마움을 나누던 순간은 그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도 체육대회나 교내 축제 등 체육과 예술의 부문에서 땀 흘려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을 마칩니다.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에서는 예술의 길에서 청춘을 보내고 계신 선아 게스트님과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비비 왔다 갔는교, 시황 새춤, 알레프 놀이동산.

0: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이달의 청춘인데요. 달마다 게스트를 초청하거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 주변 청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의 청춘은 벌써 네 번째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월의 청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6월의 청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게스트분이신데요. 바로 청춘기록 프로젝트의 방송표지를 그려주신 선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선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정유한 박선아입니다.
0: 선아님 흔쾌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아님께서는 우리 청춘기록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으시죠? 방송 표지를 그려주시면서 프로그램 출발부터 청춘기록 프로젝트에 큰 힘을 더해주셨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출연을 위해 먼 길 와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방송 표지가 굉장히 예쁜데요. 진행자인 저를 본따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신 것 같은데 혹시 표지를 그리시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제작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 소재들도 있고 중앙에 프로그램명의 글자 디자인 역시 트렌디해요.
1: 이번 청춘기록 프로젝트의 표지는 청춘의 꿈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제작했습니다. 구름 위를 달리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배치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의 모습을 표현했고 성곽, 비행기, 별, 음표 등의 요소들은 종이 오리기와 손그림 느낌으로 구성하여 어린 시절의 순수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파스텔 계열의 색감을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구름의 질감과 오브제들의 배치를 통해 마치 동화책을 펼쳐본 듯한 감성을 표현하는 데 신경 썼습니다. 특히 캐릭터가 화면 중앙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구도를 사용해 청춘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가장 신경 쓴 부분입니다.
0: 그렇군요. 어쩐지 굉장히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신기하게 활기차고 희망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에겐 특히나 특별하게 다가오네요. 그렇다면 이처럼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웹툰 작가의 길을 걷고자 선택하신 건가요? 웹툰 작가의 길을 걷고자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지만 당시에는 그림을 진지한 진로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계기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오랫도록 꾸준히 해왔던 그림을 진로로 삼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그림을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왔으며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휴학 후 취업을 준비하며 웹툰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좋아하던 그림을 진로로 삼으신 거네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선아님이 진지하게 그리신 그림을 처음 봤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 역시 오랫동안 좋아하던 것을 진로로 삼은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이 가요. 좋아하는 일을 진로로 삼아 현직에서 일하게 되면 보다 더 깊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잔뜩 설렐 것 같습니다. 선아님은 현재도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자극받아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웹툰 작가를 꿈꾸며 노력하는 순간들을 통해 이 꿈을 꾸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도 있으신가요?
1: 이 꿈을 꾸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완성한 그림이나 작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칭찬 자체가 기쁘지만 특히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순히 잘 그렸다가 아니라 이 컷의 캐릭터의 표정이 정말 좋다, 이 장면의 연출이 참신하다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때 제가 의도한 감정과 연출이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웹툰은 스토리, 캐릭터, 연출, 컷 구성 등 작품의 대부분을 직접 만들어가는 작업이기에 한 편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는 이 작품은 온전히 내가 만든 결과물이다 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볼 때마다 이 길을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저도 선아님께서 그려주신 방송 표지를 처음 받고 좋았던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말했었는데 그때도 큰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1: 맞습니다. 세은님께서 방송 표지를 보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0: 선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의 웹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정말 첫 토대부터 작가의 노력과 정성이 전 과정에 잔뜩 묻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나면 정말 내가 마음으로 품은 자식과도 같은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작품의 디테일이 칭찬받으면 더 기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웹툰의 전 과정을 기획하는 것 중에서 특히 스토리나 캐릭터 기획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과정보다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가 요구될 것 같은데 선아님만의 소재 연구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1: 저는 평소 영화나 게임, 웹툰을 보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해두는 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 습관,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찾기보다 일상 속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익숙한 소재를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럼 오늘 제 모습도 관찰의 일부가 되는 건가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소재나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두는 습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재 개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아님의 일상 자체가 하루하루 뜻깊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달의 청춘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아님의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할로로 생존법.

0: 할로로의 생존법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달의 청춘 코너를 진행해 볼게요. 그렇다면 웹툰 작가라는 꿈을 꾸며 경험했던 일들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웹툰 작가라는 꿈을 꾸며 가장 소개하고 싶은 경험은 그림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종종 저에게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림은 잘 그린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그림으로 정한 뒤부터 저는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참고하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 채워나갔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작업하기도 하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0: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나태해졌다고 느껴질 때면 그때의 열정을 떠올리며 다시 책상 앞에 앉곤 합니다. 현재 저는 올해 안으로 웹툰 회사 입사를 목표로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제작팀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박선아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 선아님의 멋진 작품 뒤에는 이렇게나 깊은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네요. 그래요. 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선아님께서 능숙해 보이고 그림이 멋져 보이는 것 뒤에는 선아님이 이 일을 잘할 때까지 갈고 닦은 피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아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깊은 원동력도 있으시고 꿈에 대한 열정도 크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불안했던 순간 역시 있지 않으신가요? 불안했던 순간에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1: 사실 저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크게 오래 끌고 가는 편이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선택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당황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도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고 휴학 후 서울로 올라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직접 부딪혀보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웹툰 작가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고민한 선택이라면 너무 오래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내서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자취를 시작하셨군요. 우리는 결과가 불확실한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겁을 먹곤 하는데 더군다나 익숙하고 편한 고향을 떠나서 꿈을 위해 먼 타지에서 자취를 시작하시며 꿈을 향해 도전하시다니 정말 용감하십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참 오묘하죠. 때로는 이 불안 때문에 지레 겁먹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 불안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유한하기에 마냥 불안해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선아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아님께서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1: 저는 저와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으로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물론 도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조차 결국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무서워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도전한 뒤 배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0: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금 그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미래와 가장 가까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 네, 선아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아님과 함께 질문 드리며 이달의 청춘 코너 마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새 청춘기록 프로젝트 마지막 코너, 세결화 청춘 시간입니다. 세결화 청춘 코너에서는요, 방송을 마치며 청춘기록 프로젝트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문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문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은 믿는 것에서 태어난다였죠?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믿고 용기 내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고자 저 자신을 믿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며 국도 625km 국토종주 폐막식에 대학교 대표로서 참여해 폐막식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뜻깊은 행사이긴 하지만 주요 방송사들도 생중계하고 내가 괜히 나갔다가 단상 위에 서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우스운 생각이 들어 마음먹기 전에 꽤나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용기 내어 도전해 넘어지지도 않고 무사히 폐막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추모공원처럼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을 기리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6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6월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카를 융이 했던 말인데요. 그림자는 자기의 일부이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림자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달리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죠. 가뜩이나 더운 요즘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귀찮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건강과 멘탈 관리는 필수가 되죠. 나에게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수록 나의 그림자를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함께 건강관리와 멘탈관리에 힘써봅시다. 나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를 온전히 마주하고 다시 출발한 경험들을 다음 달에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6월의 청춘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이었습니다. 7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나무와 꽃은 눈에 잘 띄지만 발 아래 작은 초록빛 존재는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키는 1cm도 채 되지 않고 화려한 꽃도 피우지 않는 식물이죠. 어쩌면 길을 걷다 무심코 밟고 지나간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식물이 놀랍게도 지구의 기후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끼인데요. 특히 무리끼는 죽은 뒤에도 쉽게 썩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이탄지라는 특별한 땅을 만드는데요. 이탄지는 지구 육지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숲이 저장한 곳보다 더 많은 탄소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탄지가 마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탄소를 품어왔던 땅이 이제는 탄소를 내뿜는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지탱하는 힘은 가장 크고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장 작은 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지그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지그로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는 사랑입니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키우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끝까지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지렁이의 생태계 역할 그리고 찰스 다윈이 무려 40년 넘게 지렁이를 연구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렁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저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 지렁이와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의 식탁 연결고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북환경교육센터 임정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게 시간이 항상
1: 네.
0: 부족하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지렁이가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의아해하세요. 예, 흙속이 작은 생물이 어떻게 기후 변화와 연결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1: 네, 핵심은 탄소예요. 우리가 흔히 탄소는 공기 중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토양에는 대기와 식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저장돼 있어요. 지렁이는 낙엽이나 유기물을 먹고 흙과 섞으면서 이 탄소를 땅속에 안정적으로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흙이 곧 탄소 저장고인 셈인데, 지렁이가 그 저장고를 관리하는 작은 일꾼인 거죠.
0: 네, 지렁이가 땅속에 탄소를 가두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지렁이가 온실가스를 오히려 내뿜는다는 연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좋은 지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렁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아산화질소 같은 가스가 일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식물이 더잘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이 다시 탄소를 흡수하는 전체 순환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후의 이로운 쪽이라는 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자연은 한 장면만 보면 오해하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모든 것에는 양면의 날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지렁이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게 우리 먹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1: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채소, 과일, 이 거의 모든 게 흙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길들을 내거든요. 그 길을 따라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식물 뿌리가 숨을 쉬고 더 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비온 뒤에 물이 잘 빠지는 흙, 가뭄에도 촉촉함을 머금는 흙, 다 지렁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지렁이에 똥이 있습니다. 이걸 분변토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일반 흙보다 질소, 인, 칼륨 같은 영양분이 몇 배나 많아서 그야말로 천연 비료거든요.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밭은 따로 비료를 많이 안 줘도 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량도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렁이가 사라진 흙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우리 식탁까지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지렁이 한 마리가 사실은 우리 밥상을 지키는 농부였던 셈이죠.
0: 네. 지렁이의 이 분변토가 비료보다, 우리가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요즘에 우리 농업 방식이 지렁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1: 네, 안타깝게도 지렁이 입장에서는 점점 살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학비료와 농약입니다. 작물을 빨리 많이 키우려고 뿌리는 이 화학물질들이 지렁이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렁이가 줄면 흙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또 비료를 더 써야 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는 땅을 깊이 갈아엎는 농사 방식이에요. 트랙터로 흙을 뒤집으면 당장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지렁이가 평생 만들어 놓은 굴과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다 부서져요. 사람으로 치면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흙이 촉촉해야만 살수 있는데 요즘처럼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면 흙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면 지렁이가 그야말로 숨을 못 쉬고 질식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기후위기로 흙이 마르고 지렁이가 줄고 흙이 황폐해지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진 사실입니다. 지렁이 문제가 결국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0: 네, 지금 우리 현실은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농사 방식도 땅을 갈아 엎는 그러한 방식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지렁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식탁과 연결이 되잖아요.
1: 네.
0: 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렁이 구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요?
1: 네. 사실 구출 작전이라는 말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그렇게 부를 만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유럽 같은 곳에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지렁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농약, 땅 갈아엎기, 기후변화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시화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면서 흙이 콘크리트 아래로 자꾸 사라지잖아요. 지렁이가 살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요. 무조건 지렁이가 많을수록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북미의 어떤 숲에서는 원래 살던 지렁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지렁이가 낙엽을 너무 빨리 먹어치워서 오히려 숲의 생태계를 망가뜨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 지역에 원래 살던 토종 지렁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흙의 신호예요. 결론적으로 지렁이는 지금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출 작전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거죠.
0: 네, 저희가 뭐 물고기나 아니면 식물들에 얘기를 할 때 외래종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그 외래종이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렁이도 외래종일 경우에 꼭 지렁이가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렁이도 토종이 토종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 좀 처음 듣고 조금 더 이게 모든 생태계는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장소, 환경,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하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파괴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생태계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이 지렁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렁이를 구하기 위한 큰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1: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깊이 갈고 농약을 뿌리고 한 가지 작물만 잔뜩 심는 방식이 많았어요. 이걸 조금씩 바꿔보자는 겁니다. 땅을 덜 갈아엎으면 지렁이 집이 보존되고 작물을 수확한 뒤 빈 땅에 풀 같은 걸 덮어주는 피복 작물을 심으면 흙이 마르지 않고 지렁이 먹이도 생겨요. 화학물질을 줄이면 지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살리는 농사를 요즘은 재생농업이라고도 불러요.
0: 네, 재생농업 또는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데 유기농 농법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단순히 지렁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식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농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1: 네.
0: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있다면서요?
1: 네, 두 번째는 유기물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 이걸 그냥 태우거나 쓰레기로 버리면 거기서 온실가스도 나오고 흙은 점점 메말라요. 그런데 이걸 흙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렁이의 밥이 됩니다. 지렁이가 그걸 먹고 분변토를 만들어서 흙을 다시 비옥하게 해주죠. 자연이 원래 하던 순환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시 속에서도 흙을 지키는 것이에요. 도시에 산다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화단 하나, 옥상 정원 하나, 동네 작은 텃밭 하나가 지렁이에게는 소중한 피난처가 되거든요. 이런 작은 흙들이 도시 곳곳에 점점이 살아있으면 지렁이도 살고 도시도 조금 더 시원하고 촉촉해져요. 거창한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작은 흙을 지키는 것도 어엿한 구출작전의 셈입니다.
0: 네, 지렁이를 구하는 해결책 중에 두 번째로 유기물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낙엽들 이런 것들을 그냥 태우거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흙으로 되돌려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올바른 배출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동물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그 사료로 쓰거나 아니 사료라고 보겠죠. 땅을 비료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비료로 사용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분리 배출을 못했을 경우에 그게 그대로 땅으로 가면 땕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시 네, 땅을 토양을 좀 더 거칠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음식물로 여겨야 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받아야 될지 좀 더 잘 확인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렁이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지렁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하는 어떤 해결책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황폐해진 농촌 흙을 되살리고 또 떠나간 지렁이들을 다시 불러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재생농업과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제초제와 화학물질을 멈추고 대신 유기물 퇴비를 꾸준히 넣어주면 지렁이들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돌아온 밭은 다시 지렁이가 땅을 갈아주는 천연 쟁기질 덕분에 가뭄에도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작물도 훨씬 튼튼해져요. 한번 망가진 흙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참 희망적이죠.
0: 네, 재생농법과 친환경 유기농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지렁이의 힘을 개인이나 또 농가를 넘어서 우리 나라 차원에서 활용한 어떤 해외 사례가 있다면서요?
1: 네, 가장 극적인 사례로 쿠바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쿠바는 화학 비료와 석유 수입이 한꺼번에 끊기는 엄청난 식량 위기를 맞았어요. 비료가 없으니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죠. 그때 쿠바가 선택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지렁이 분번토 농법이었습니다. 화학 비료를 대신할 천연 비료를 지렁이에게서 찾은 거예요.
0: 네, 이 비료 수입이 끊긴 것은 어떻게 보면은 쿠바 입장에서는 위기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지렁이를 이용해서 기회로 만드는 것이 된 것 같은데요. 한 나라 전체가 지렁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좀 흥미롭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좋은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가요? 네.
1: 도시의 빈 공터, 주차장, 옥상까지 텃밭을 일구고 지렁이 분변토로 비료로 적극 활용했어요. 그 결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던 때보다 땅의 힘이 오히려 살아나고 위기 속에서도 식량을 상당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쿠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농업, 유기농업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쿠바가 식량을 100% 자급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흙과 지렁이의 힘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점은 분명히 배울 만한 이야기입니다.
0: 네, 아마 쿠바 사례를 모범 삼아서 아마 다른 지역 나라인 인도나 호주 같은 데서도 지렁이를 이용한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면서요?
1: 네, 그럼요. 인도는 도시에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농촌의 가축 분뇨를 지렁이 퇴비화, 영어로는 버머 컴포스팅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으로 최고급 천연 비료로 바꾸고 있어요. 골칫거리 쓰레기 문제와 비료 비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도 지렁이를 재생농업의 핵심 기술로 키워서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지렁이가 세계 곳곳에서 큰 일을 해내고 있는 셈이죠.
0: 네, 지렁이가 세계 곳곳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인도, 호주 그리고 쿠바 사례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전북 지역에서도 이 흙과 지렁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연구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네, 우리 지역에도 흙과 지렁이를 들여다보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종 지렁이를 조사하고 분류하는 학술 연구, 그리고 흙의 건강 상태를 지렁이로 가늠해 보려는 농업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사실 지렁이가 얼마나 사는지를 보면 그 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기초 연구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결국 우리 지역의 흙을 지키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전북대학교는 한반도 주요 산악지대에서 40여 종의 신종 지렁이를 발굴하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해독하여 국내 지렁이 분류학의 체계를 확립하는 기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렁이의 토양 내 질소 광화물 등 물질 순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농약 유해성 평가와 유기성 폐기물 정화 지표로 활용하는 생태 독성학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지역 농업회사 법인들은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해 고품질 유기농 수박 재배와 달 모양의 토양에서의 작물 재배를 실증하였으며 공식 비료 등록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산업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0: 네, 비료 등록까지 이끌어냈던 어떤 과학적인 발전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은 농가에 확대돼서 건강한 토양에서 우리가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네, 거창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우기입니다. 이른바 지렁이 화분이죠. 베란다 작은 통 하나면 충분합니다. 채소 껍질을 넣어주면 지렁이가 분변토를 만들어주고 그걸 화분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단이나 텃밭에 농약 대신 자연 퇴비 쓰기입니다. 지렁이가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0: 네.
1: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우리 지역에서 난 로컬 푸드나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골라 사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이런 농산물을 많이 찾을수록 농민들도 농약과 화학 비료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느냐가 멀리 있는 밭의 흙과 지렁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연대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제철 로컬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늘리는 것, 그게 지렁이를 살리는 소비입니다.
0: 네, 텃밭이나 화단에 농약 대신 자연 퇴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우는 것, 사실 아파트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더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양을 살리는, 토양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렁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1: 지렁이는 평생 어두운 흙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땅을 살려요. 다윈이 지구의 역사에서 지렁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동물이 또 있을까? 라고 했을 정도죠. 저는 지렁이가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매일 조금씩 내 자리에서 흙을 살면 돼.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지구를 살리는 분변토가 되는 거니까요.
0: 네, 평생 어두운 흙 속에서 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우리를 살리고 있는 지렁이처럼 우리도 작은 하나 실천이 모두를 살리는 그런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 1부, 2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지렁이를 살리는 작은 실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시고 난 우유팩, 두유팩 혹시 종이라고 생각하고 종이루에 같이 버리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 작은 팩 하나가 어떻게 버려지느냐에 따라서 멀쩡한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쓰레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사람과 환경 강재훈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종이팩과 멸균팩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전주시가 앞장서고 있는 분리배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1: 예,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0: 네, 한동안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방송국에 와주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1: 네,
0: 감사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1: 예.
0: 오늘은 이제 두유팩과 이제 우유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종이팩과 멸균팩은 종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을 또한번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1: 네네네. 요즘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 쓰는 우유팩과 두유팩은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우유팩, 두유팩 이렇게 부르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종이팩 두 가지를 합쳐 종이팩이고,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시다시피 우유팩은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반팩이라고 하고, 두유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종이와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이 여러 겹으로 좀 붙어 있거든요. 그걸 또 멸균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폐지와 섞으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종이팩이 고급 펄프로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지 공장을 가보면은
0: 네.
1: 비닐이나 이런 것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0: 네.
1: 과정에서 고해와 해리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제조 회사에서는 그 분리될 수 있을 정도 충분한 시간들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현실적으로 쓰레기로 처리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별도로 모아야 되는 복합 포장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제도나 공정상 보면은 1% 이상의 다른 재질이 포함되면은 복합 재질로 규정하게끔 돼 있어요.
0: 네.
1: 근데 실제 종이팩 보면은 펄프 종이의 비율이 일반 팩 같은 경우는 87%, 멸균팩 같은 경우는 7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25% 정도는 금속이라든가 플라스틱이 혼합된 복합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반 팩 그리고 두유팩은 이제 멸균팩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복합 재질로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야만이 제대로 재활용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1: 네.
0: 그러면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일반 팩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일반 팩의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멸균팩 재활용률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1: 보통 출고량 기준으로 보는데 전국 종이팩 출고량이 한 75,847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재활용한 수치를 보면 한만 톤이 조금 넘거든요. 1,612톤 정도로 재활용률로 하자면 한 13.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종이팩 7개 중에 1개 정도 재활용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벨기에의 경우 한90% 이상 회수해서 한72% 정도가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의 다른 품목 보면은 캔 같은 경우 92%, 페트병 88%, 종이 89%, 유리병 80%,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 재활용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멸균팩의 경우는 한1.9% 정도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부분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더 심각한 부분들은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10년 전보다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10년 전 같은 경우는 한 35%에서 36% 정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14%가 못 되는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여서 캔 같은 경우 90 2%, 페트병은 88%, 굉장히 상당히 높은데 유류병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 종이팩이나 멸균팩이 재활용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종이하고 섞여있는 배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재활용률이 낮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1: 별도의 회수 체계가 없다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0: 네.
1: 생산 단계에서 예전에는 한 90% 정도가 일반적인 그 우유팩이라고 얘기하는 네. 일반 팩이었어요. 근데 네. 사실 요즘은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멸균팩의 비율들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0: 네.
1: 지금은 거의 비슷한 50대 50 아마 1년 안에 멸균팩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0: 네.
1: 보니까 멸균팩 같은 경우는 아까 1.9% 정도 재활용률이라고 했듯이 굉장히 공정이 까다롭거나 그전에는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돼 있어서
0: 네.
1: 거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었던 게 현실이고 지금 주민센터에서 모으고 있는 종이팩의 비율을 보자면 아직도 멸균팩을 종이팩으로 인식 안 하셔서
0: 네.
1: 90%는 우유팩만 가지고 오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홍보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1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네. 복잡한 재질, 멸균팩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활용 공정이 어려워지면서
0: 네.
1: 재활용 공정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요. 한 가지 측면은 제지회사들이나 화장지 만드는 이 공장들이 상당히 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
0: 네.
1: 보니까 좀 복잡하고 수율이 떨어지는 재활용의 부분들이 조금 더 약화된 측면들도 있고
0: 네.
1: 아무래도 지자체가 좀 더 종이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굳이 불편함을 못 느꼈다라고 보시는 게 이런 지속적인 하락을 나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0: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전주시가 전국에서도 비교적 앞서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를 지난 하반기에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도 이제 우리가 이 재활용 높이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1: 아마 전주시가 굉장히 선도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세종시, 시흥시,
0: 네.
1: 전주시가 거의 최초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0: 네.
1: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는 조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0: 네.
1: 전주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기존의 종이팩을 시민의 자발적인 선회에만 맡겨서 회수율을 높일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전용 수거함이 없거나 일반 폐지와 혼합돼서 좀 재활용이 안 되는 측면들이 좀 부각됐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재활용률이 0%에 가까워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 측면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 좀 더 우선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건 단순히 우유팩을 잘 버리자 이라는 홍보조례는 아니고요.
0: 네.
1: 종이팩을 별도 자원으로 인정하고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전주시형 자원순환체계의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근데 여기 혹시 사람과 환경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하나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1: 사람 환경뿐만 아니라 뭐
0: 네.
1: 시민사회단체, 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등이 모여서 시의원들과 함께 이런 그 조례 필요성들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범 환경부 시범 사업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잘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조례가 필요했던 이유를 보자면은
0: 네. 네.
1: 우리나라 분리배출 에 대한 지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종이팩이 안 돼 있었어요.
0: 네.
1: 지금도 안 돼 있기도 하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종이팩을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별도의 수거 회수 체계를 만든다는 것들을 지역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나 규정에도 없는 것들을 조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적용해서 지역에서 좀 더 먼저 선도적인 사례들을 다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들은 원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 됐든 유리병이 됐든 보통 분리배출 재활용 가능 자원에 분리배출 지침이 있거든요.
0: 네.
1: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전용 수거함 들어갔다 설치하고 이걸 수거해달 자활용 의무가 따르거든요.
0: 네.
1: 근데 종이팩 같은 경우는 종이 류의 하부 품목으로 돼 있어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분리 수거에 대한 의무화라든가 별도의 전용 수거함이라든가 수거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서 강력한 좀 법적 규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주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고
0: 네.
1: 법적 규제를 갖다 만들어 간 거죠.
0: 네.
1: 오히려 환경부에서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한 1년 이상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전주시가 좀 앞서 나간 어떤 자원순환의 체계 리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특히 이제 공동주택에만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제 종이팩이나 멸균팩은 이제 종이류 하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수거함이 없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제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이 마련됐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1: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학교나 공공기관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0: 네.
1: 거의 대부분들은 그 공동주택 중심으로 수거에 설치가 됐고요.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전주시가 한 594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그중에
0: 네.
1: 217개 단지 980개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6.5% 정도 수거함이 설치됐다고 보는데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대수로 보자면 47.1%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수거함들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1: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0: 네.
1: 유치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있긴 하지만은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지자체에서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0: 네.
1: 그 아파트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에 의해서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0: 아, 네. 네,
1: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늘어나지가 않고 있는 좀 정체돼 있다라고 봐서
0: 네.
1: 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는 설치돼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갖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이 민원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1: 이제
0: 요구에 의해서 예, 아마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1: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재정적인 측면은 저희 사랑과환경과 테트라팩 코리아 멸균팩 협회가 그 수거함을 제작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실질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0: 네.
1: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사랑과 환경 지금 대표님 계신 곳과 그다음에 테트라
1: 팩코리아
0: 이게 이제 그 멸균팩을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1: 예, 예, 예.
0: 네, 생산자죠.
1: 예, 예.
0: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가 이 우유팩 이제 종이팩과 이제 멸균팩의 어떤 분리 수거 배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원 순환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전주시나 아니면 환경단체에 의해서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 크게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1: 아마 관리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말이나 그 이런 지침이 환경부 훈령이 개정이 되면은
0: 네.
1: 종이팩 분리수거함이 의무적으로 수거하게끔 그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재정적 지원을 지자체에다 요구할 수는 없고 아파트 자체에서
0: 네.
1: 예, 지금의 페트병이라든가 이 수거함들은 아파트 자체의 예산으로
0: 네.
1: 설치했듯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아파트가 강제적으로
0: 네.
1: 아니 의무적으로
0: 해야 되는군요.
1: 예,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지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이 좀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 네, 네. 너무 낮잖아요. 보니까 다른 어떤 그렇죠. 그 품목에 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전용 수거함 설치하고 나서 전과 후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수거량이 네. 더 많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1: 아, 전주시가 2023년 기준을 보자면은 아마 종이팩의 발생량이 0으로 지금 환경부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에 대한 좀 압박감이 지자체에 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전체적인 연간 소비 발생량을 전주시

0: 중에서도 가장 좀 우수한 지자체 정도의 성적을 갖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좋은 게 수거량 네. 자체가 시민이 직접 배출한 걸 직접 별도의 해수 체계를 가지고 자원순환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좀 긍정적인 순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단순히 양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순환체계를 직접 구축했다라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이걸 네. 좀 환경적 지표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네. 2024년부터 수거를 시작했는데 한 약 172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이게 172톤이 종이팩이 한 10g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게 엄청난 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환경적 가치를 보자면은 종이팩을 1724만 개 정도를 대체를
1: 와,
0: 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한 1724만 개의
1: 네, 한 2년
0: 종이팩들을 갖다 수거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를 통해서 화장지를 517만 7,287롤, 50m짜리
1: 네.
0: 롤을 생산했고요. 보통 탄소 저감 효과를 보자면은 129.1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보였고, 요걸 대체하자면은 30년 생소나무 19,560그루가 1년간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전주시가 이제 변화를 만들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제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함으로써 얻은 한 해 수치로 볼 수 있는 환경적인 가치잖아요.
0: 그렇죠. 예.
1: 네. 30년생 소나무 19,000, 거의 2만 그루의 나무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분리수거하고 헹구고 말려서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이렇게 큰 환경가치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로 나오니까 훨씬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후대응 실천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제 아파트 보니까 이 분리수거함이 있긴 하지만 종이팩과 멸균팩을 같이 넣고 있더라고요. 전용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수거해서 제대로 따로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0: 네네. 전에는 조금 더 이 종이팩 분리배출이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댔어요. 그래서 씻어서 말리고
1: 네.
0: 그 종이팩 중에 일반팩과 또 멸균팩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분리배출을 갖다 홍보했는데 좀 유인효과가 적고 좀 너무 불편한 측면이
1: 네.
0: 있고 또 환경에 관한 기술들이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1: 네.
0: 지금은 그냥 가볍게 헹구고 접어서 배출하되
1: 네.
0: 굳이 멸균팩, 일반팩을 갖다 구분하지 마시고 여기 같이 투입하시면은 요즘 광학선별기 NIR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광학선별기는 근적외선을 통해서 이 재질을 선별하는 뭐 가장 기초적인 자동선별 시스템이에요. 요것이 도입되다 보니까 뭐 굳이 이걸 뭐 별도로 분리배출하거나 뭐
1: 네.
0: 그러실 수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로 하니까요. 기계가 자꾸 발달해 보니까 그 제가 영상을 예.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종이팩, 그러니까 일반팩, 그다음 멸균팩 이렇게 구분해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전용 수거함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과 우리가 씻어서 말려서 그렇게 이제 배출해야 되잖아요.
0: 네. 예, 예.
1: 근데 거기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예, 예.
1: 어떤 건지.
0: 현실적으로는
1: 네.
0: 예전에 비하면은 폐지로 혼입되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어요.
1: 네.
0: 그 대신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1: 네.
0: 뭐냐면 흐르고 또 씻어서 배출하기 귀찮으니까
1: 네.
0: 종이팩이 아니 그 종량제 봉투에다 직접 넣으시는 경우가 있고 지저분하니까.
1: 네.
0: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거하다 보면은 거의 우유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여기 그냥 씻어서 배출하는 정도도 아니고 거의 반절씩 어떤 것들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내용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배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네.
0: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분리배출을 했다고 해도 그 의미가 없어져요.
1: 네.
0: 이게 요즘 같은 날씨면 일주일 이상 되면은 그 부패하기 시작해요.
1: 네.
0: 종이팩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화장지라든가 고급 펄프로 사용되는 측면에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도 가장 그 우려를 하는 지점이 오염이거든요. 부패되는
1: 네.
0: 측면. 그래서 이 상태로 배출하다 보니까 오염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0: 상당히 많이 발생해. 그래서 단순히 배출하는 것들이 끝이 아니라 씻어서 뭐 펼치고 말릴 필요 없이 가볍게 헹구고 내용물만 비우는 정도 수준이라도 좀 괜찮겠어요.
1: 네.
0: 그래서 간단하게 접어서 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배출할 때 이 접지를 갖다 안게 되면은 수거함에 가득 차도 3kg가 넘기 힘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저감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통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유통이라는 개념에서 접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은 벌써 3번, 4번 운송 비용과
1: 그렇죠.
0: 예, 이런 탄소 그 발생이 높아지는. 그래서 조금 더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는 시스템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려면은 시민들이 접어서 배출하는 측면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잘라서 헹구고 접어서 배출하는 거. 네,
0: 자르실 필요까지 없고 그냥 가볍게 헹구고 접기만 네. 하셔도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부피를 그리고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려 해 주신 것들은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해서 배출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재활용이 되려면 제대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버린 것들이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말씀 일반 팩과 밀기운 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배출하는 데 있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예, 개념이 잡힐 것 같아요.
0: 종이 팩과 밀기운 팩은 제조회사라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팩 중에 일반팩이라고 얘기하는 플라스틱만 돼 있는 포장 그 도포돼 있는 경우들은 화장지를 만드는 데로 가고,
1: 네.
0: 멸균팩이라고 하는 그 중에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같이 혼합돼 있는 경우들은 따로 종이 직관이라든가 박스 아니면은 건축 자재로 쓰이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가는 곳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분리배출할 때 아직도 제대로 선별하지 않은 시스템들이 전주 같은 경우는 100% 멸균팩과 종이팩, 그 일반팩들을 구분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아직도 다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이게 만약에 화장지를 만드는 제조회사로 갔다고 한다라면 멸균팩이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절반 정도의 수치라고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전국적으로 체계가 꼼꼼히 완성이 되었다는 거고요. 중간에 고해와 해리 과정들이 있어요.
1: 네,
0: 이걸 풀어 해치는 과정을 통해서 탈색과 그다음에 약품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황색 원지나 이렇게 표박제를 써서 하얗게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상자라든가 골판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시간 내에 다 풀어지거든요.
1: 네.
0: 근데 고해와 해리 과정은 이 원형의 트럼멜 같은 데서 계속 저어서 이걸 풀어 해쳐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박이 있었을 경우 그게 풀어지지가 않죠.
1: 아, 네.
0: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끄집어내서 쓰레기로 다 버려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폐지로 갔을 경우들은 100%
1: 네.
0: 폐기물로 소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두 개 나눠서 제대로 분리배출 해주는 게 필요하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용 수거함에선 상관없는데 이제
0: 그렇죠.
1: 수거해 가서
0: 공정상
1: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0: 그렇죠.
1: 해주셨네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책임은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아까 잠깐 환경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 환경부가 어떤 정책을 더 펴고 이 그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더 늘어나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부터는 아마 올해 하반기 말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재활용 품목의 의무 품목으로 지정을 갖다 하려고 하겠다는 계획들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서 고품질 자원을 순환경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킨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경제 얘기하면서
1: 네.
0: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경제의 방점이 찍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발표대로 말하자면 별도의 해수 체계를 구축하고 또 특히나 중요한 생산자 책임제 연령 제도를 강화하고
1: 네.
0: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의 분리배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1: 솔직히
0: 말하자면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1: 네.
0: 현실적으로는 바닥이 너무 처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회수 선별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리수거함 자체가 구축이 돼 있는 데들이 거의 한 두세 개 지자체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수거함조차도 구축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인데 순환경제를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인프라 구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분리수거함
1: 네.
0: 의무수거 품목으로 빠르게 네. 사실은 올해 저는 1월 1일부터 이게 추진될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벌써 1년 정도가 또 늦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거의 대부분 종이팩들은 전국에 있는 종이팩들의 80% 이상은 버려지고 있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1: 네.
0: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인프라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별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도 굉장히
1: 네.
0: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바탕 위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서 비용을 갖다 많이 전담하게 한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환경부는 이 분리배출이라든가 폐기물의 처리의 책임들은 지자체 장애가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도해서 공공 책임 중심의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순환경제의 방향은 맞긴 하지만 네. 가장 시급한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주도한의 수거 체계 를 구축하는 것,
1: 네.
0: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좀 더 그 환경부가 그 정책을 빨리 좀 푸시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지자체에서도 움직이지. 그래서 위에서 정부에서 좀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조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환경부 안에서도 종이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크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종이팩이 양으로 보면 크게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도 굉장히 상징적이라든가 교육적인 효과, 분리배출에 대한 유인 효과들에서 96.4% 정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 설문들을 갖다 하셨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양이 맞냐 적냐 뭐 이런 측면보다는 이 종이팩으로 인해서
1: 네.
0: 자원순환, 순환경제라는 측면들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를 갖다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품목들이 계속 생기겠죠.
1: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원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그 강지원 대표님과 나눌 이야기 질문들이 더 많은데요. 더 많은 질문은 저 유튜브에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은 라디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된 이야기는 그 유튜브에서 나눌 테니까 꼭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과 환경 강재훈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종이팩 한 장에 담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 마신 우유팩이나 두유팩,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죠. 그런데 제대로 버리면 자원이 됩니다. 가볍게 헹구고 빨대와 뚜껑은 쏙 빼고 차곡차곡 접어서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낡은 약사에게 종이팩은 전용 수거함에. 오늘부터 함께해요. 지금까지 지그런 치익 생활의 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를 기다리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FM 93.5MHz로 청취해 주시고요. 유튜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때에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북중미 월드컵 대회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2차전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멕시코에게 아쉽게도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의 찬스를 잘 막아내던 김승규 골키퍼가 한 번의 실수로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김승규 골키퍼를 탓하면 안 됩니다. 두 번의 예선 경기에서 김승규 골키퍼가 막아낸 골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김승규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반전부터 얘기를 해보죠. 전반 15분에 손흥민의 로빙 슛을 시도할 때 옵사이드 판정으로 선심의 깃발이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전반 40분에는 황인범의 크로스를 서령우 선수가 슛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후반전을 볼까요? 코너킥의 볼을 이한범의 헤더 슛이 있었으나 골 아웃되는 장면이었고요. 엄지성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시도한 헤더 슛은 정말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으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매우 컸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1대0으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제 승점으로 32강 진출의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2승으로 승점 6점을 득점해서 32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합니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나 승리를 해야 조 2위를 차지해서 32강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자, 남아공과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에 오전 10시에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두 개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포츠 전북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후반에는 프로야구 6경기 내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광주 시민과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1: 스포츠 전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북체육회 소식인데요. 신동석 차장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2: 예, 반갑습니다.
1: 네네. 이번 주는 조금 한 3주째 만에 연결이 되는군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사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예, 예. 네.
1: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저희 전북 체육회가 체육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 네. 이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배드민턴 전설이라 불리우는 정소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값진 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동참했습니다.
1: 네.
2: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소영 현 전주 성심여고 감독인데요.
1: 네.
2: 이 체육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며 값진 소장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1: 네, 네.
2: 이 배드민턴 종목이 그때 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1: 네.
2: 사실상 올림픽 초대 금메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그가 기증한 소장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각종 메달과 사진, 기념품 등 53점에 달하는데 저희 체육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1: 네, 네. 그 박주봉 혹시 감독은 아직 기부 안 하셨나요?
2: 네, 아직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1: 저희가 6월 15일 방송에 박주봉 감독이 나오셨어요.
2: 네, 네.
1: 그래서 이분은 이제 레전드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앞에서 말하는 정소영 감독님도 레전드거든요.
2: 네, 네, 네. 레전드입니다.
1: 예. 박주봉 감독님이 이제 40분간 방송을 했는데 이 전북이 낳은 세계 최고의 선수 겸 감독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배드민턴으로는 워낙 유명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2: 예, 박주봉 감독님, 정소영 감독님, 그다음 현재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이신 김농문
1: 그렇죠.
2: 회장님, 뭐 하태권,
1: 대단해.
2: 예, 엄청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을 다 모시면 참 좋겠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념품.
2: 네, 맞습니다.
1: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소영 그 이제 성심여고 감독이신데 그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이 정소영 감독님에게 이 배드민턴은 그야말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김제가 고향이십니다.
1: 네.
2: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동메달, 전영 오픈 우승 등 유수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정말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1: 네.
2: 또한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배드민턴협회 명예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1: 네.
2: 전주 성심여고 배드민턴부를 이끌고 있는 그는 이 학교를 배드민턴 명가로 우뚝 세웠습니다.
1: 네.
2: 실제 성심여고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단체전과 개인 복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주니어 국가대표로 독일 선수권대회 출전한 이 학교 선수들 또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 그 선수들이 아마 올해도 선수를 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2: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이제 좀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네네.
2: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1: 그러니까요.
2: 나타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마 다른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 네.
1: 저희도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
2: 네.
1: 네네. 자, 이제 전북 스포츠 클럽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전북 공공 스포츠 클럽이 이 엘리트 선수, 이른바 전문 선수를 배출하는 체육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클럽 소속 또는 출신 롤러 선수들이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물론이고 이 유소년 국가대표로도 발탁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2: 올해 열린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이 롤러 경기에 출전했던 김하연 선수는 이 전북 롤러 선수단에게 20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선물했는데
1: 네.
2: 이 선수가 바로 이 스포츠클럽 출신입니다.
1: 네, 네.
2: 또 현재 클럽 소속인 이철호 선수 역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1: 네, 네.
2: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박준범 선수가 있는데 유소년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고 올해 있을 국제대회에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1: 네.
2: 현재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전북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총 25개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1: 네.
2: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이제 저희가 전북 스포츠 체육회를 연결해서 방송을 하는 동안에
2: 네.
1: 원스포츠단이 있고 전북 스포츠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2: 예, 예.
1: 요것만
2: 예.
1: 잠깐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그 아까 말했던 원 스포츠단은 실업된 선수를 말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1: 엘리트 체육이에요.
2: 예, 엘리트 체육이고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말하고요. 이 전북 공공 스포츠 클럽은 스포츠 클럽의 하나입니다.
1: 아.
2: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자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엘리트 선수반, 취미반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체육 저변 확대 를 위해서 각 클럽들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일장신대 양궁부의 또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일장신대 양궁부가 올해 상반기 있었던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2: 한일장신대 양궁부는 전국 양궁종별선수권대회와 제29회 회장기 한국대학 양궁선수권대회에서 네.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는데 이 종별선수권대회에서는 컴파운드 종목에서 대학 선수권대회에서는 이 리커브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균형 잡힌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2: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이 컴파운드 리커브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네.
2: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죠.
2: 이 컴파운드라는 종목은 양궁에서 사용하는 활의 양 끝에 이 도르래가 부착되어 있고 조준기와 격발기가 있어 기계식 활이라고도 합니다.
1: 네.
2: 이 리커브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활인데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조준하는 것 모두 선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현재 올림픽에서는 이 리커브 종목만 채택되어 있는데 저희 한국 양궁선수들이 이 리커브 종목을 참 잘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뭐 저 컴파운드하고 리커브까지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2: 네, 아닙니다.
1: 네, 네. 이제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체육을 통한 화합과 축제장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2: 제19회입니다.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이 7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1: 네.
2: 양 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은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바둑 등 총 4개 종목에서 뜨거운 선의의 경쟁과 문화 교류도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2: 이 익산시 체육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익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백제 왕도 문화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1: 네.
2: 이번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은 초청 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 네.
2: 이번 7월에는 우리 익산에 중국 선수들이 방문을 하고 11월에는 우리 청소년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해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게 됩니다.
1: 네네. 교류전을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농구, 탁구, 바둑 등 4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2: 네.
1: 이게 일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만
2: 참여하는 겁니다.
1: 뭐 중고등학교?
2: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2: 예.
1: 여비는 다 어디서 지불하는 건가요?
2: 이 사업은 그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대한체육회 중앙 좀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 도에서 좀 청소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네. 진행을 합니다.
1: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한일 교류전이라 해가지고
2: 한일 교류전도 있습니다.
1: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 네, 대한체육회에서 한일 한중 교류를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는 한중 교류를 했고요.
1: 네.
2: 작년에 저희가 한일 교류도 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아니 저희가 학창 시절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한 해는 우리 전북 선수 선발팀이 일본으로 가고
2: 예.
1: 또 그 다음에는 일본 팀이 한국에 오고
2: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1: 오, 되게,
2: 예, 초청 방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양국 선수들이 참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1: 청소년 시절부터 그 또 일본이나 중국의 스포츠가
2: 예.
1: 상당히 수준급이 다 올라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만하는 것
2: 예.
1: 같아요.
2: 그래서 친선 경기 뭐 합동 훈련 같이 하면서 또 네. 문화도 교류를 그렇죠.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선수들이 오면
1: 네.
2: 익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 곳곳도 아마 투어도 하면서 둘러볼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
2: 예.
1: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전국 태권도 대회가 8월에 전주에서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전국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1: 네.
2: 대규모 태권도 축제가 8월에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1: 네.
2: 전주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와 태권도 페스티벌이 8월 10일부터 열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1: 네.
2: 이번 대회는 국내 선수들과 해외 수련생들이 함께하는 국제 교류형 태권도 축제로 펼쳐지는데 겨루기 종목이 처음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승인 대회로 운영됩니다.
1: 네.
2: 이에 이번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 격파 등 전 종목이 공식 승인 체계를 갖추게 됐고 참가 선수들도 올림픽 포인트와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시 실적 인정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네. 입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네.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시에 실적 인정 뭐 이렇게
2: 네, 맞습니다.
1: 되는 거군요.
2: 예.
1: 알겠습니다. 그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죠.
2: 예, 예.
1: 네네, 열렸는데 2천여 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2: 네. 워낙 또 우리 그 배드민턴이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하다 보니까 참가율도 많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웬만한 학교의 체육관들이 배드민턴 그 코트를 만들어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2: 네, 그래도 배드민턴 동호회도 엄청 활성화 잘 돼 있고요.
1: 네.
2: 예, 배드민턴 종목이 좀 인기가 또 네. 많은 종목입니다.
1: 안세웅 선수 때문에라도 지금 그냥 엄청 아마 배드민턴 용품이 잘 팔릴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좋은 현상이에요.
2: 네, 좋은 현상입니다.
1: 생활체육을 활성화해가지고 거기서 경험하신 분들이 2세를 그 종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성장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2: 그래서 저희 전북체육회도 그 1인 1종목 활성화를 좀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네.
2: 또 이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면 당연히 아픈 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또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으로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박주봉 감독님하고 저희가 이제 45분간 레전드 1호로 지금 인터뷰하셨거든요.
2: 네네.
1: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프로야구 선수인 김봉현 그 선수분을 이제 2호로
2: 네.
1: 레전드 2호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배드민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박주봉 감독이 해주셨고 또 우리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2: 네, 또 살아있는 배드민턴 역사이시니까요.
1: 그러니까요.
2: 예,
1: 그 우리 역사관에 꼭 기념품 많이 달라고 저희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주시청 팀이 무슨 재능 기부를 했다고요?
2: 네, 우리 전주시청 배드민턴부가 있는데요.
1: 네.
2: 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위해서 네. 동호인들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2: 꾸준한 재능기부로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전주시청팀은 최근 전국대회에서도 남자복식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실업팀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네.
2: 현재 이 전주시청은 배드민턴을 비롯해 태권도와 수영, 사이클 등 총 4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 스포츠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수가
2: 네.
1: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가요?
2: 네, 맞습니다. 뭐 자세라든지 뭐 이렇게 뭐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1: 스매싱?
2: 스매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재능을 무료로 나눔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1: 그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거는 제가 한번 전주시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방송 오실
2: 예,
1: 때
2: 저희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1: 예,
2: 때문에
1: 다음에
2: 예.
1: 나오실 때 연락처 꼭 좀 주세요.
2: 예,
1: 아니 그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동네 스포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2: 네.
1: 아니 전주시청팀이 전국을 대표하는데
2: 네,
1: 그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2: 정말 실업된 선수들이 가르쳐주는
1: 그러니까
2: 거니까요.
1: 네. 그 안세웅 선수의 경기를 봐서 눈은 세계적인 눈이 됐어요. 우리 눈의 수준이.
2: 네.
1: 그런데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전주시청 배드민턴 팀이 했다는 것은 아마 더 이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에 더 많이 분포되지 않을까 그런
2: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런데 저희 동호인 분들도 실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1: 그렇죠.
2: 네. 네, 그래도 또 A급이 있고 뭐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실력 차이도 나눠지는데 거의 프로 선수와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저희 나이 때 그 동기 하나가 만능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5개 종목으로 생활체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에요. 근데 그 동기들이 그걸 배우려고 갔더니 완전히 완전히 사람을 죽여놓더라는 거예요. 앞에다 놓았다, 뒤에다 놓았다, 좌우로 흔들.
2: 그러니까 네.
1: 훈련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아주 거품을 물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활체육의 배드민턴 팀 화이팅입니다.
2: 네.
1: 자 끝으로 도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대회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정말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풍성하게 예정되어 있지만 조금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3일부터 28일까지 남원 1원에서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전남 진도에서는 충무기 전국 럭비 리그전이 펼쳐집니다.
1: 네.
2: 또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김천시에서 전국 인라인 스피드 대회가 논산시 1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또한 유명하죠.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가 네. 서울시 1원에서 펼쳐지고 대통령기 전국 양궁대회가 광주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네.
2: 이 밖에도 역도와 요트, 육상, 철인삼륙 대회도 펼쳐져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 한 20년 전에 고교야구가 한참 번창할 때
2: 네.
1: 그때 전주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
2: 네,
1: 그 중에 한 팀이 나가야 되거든요.
2: 네, 도내에서 이렇게 나가야
1: 그리고 여기서 3전 선 2승제 경기를 해요. 그때 입장권 입장료가 500원이었거든요.
2: 네.
1: 15,000 야구 팬들이 야구장을 꽉 메웠습니다. 아무튼 아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2: 네, 역사 아, 정통 있는 대회라.
1: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체육 역사관 조성 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요?
2: 아니요, 딱히 조건은 없습니다. 이제 뭐 이제 저희 현재로서 저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서 뭐 프로 선수, 실업 선수, 그다음 지도자,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 체육 역사 기념관 그 물품을 기증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예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뭐 체육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팜플렛 같은 게 예전에
1: 네, 있을
2: 대회가
1: 수
2: 있을 수 있고
1: 네, 네.
2: 그다음에 그때 당시 어디 대회에 나갔던 입었던 뭐 유니폼이라든지 신발 아니면 각종 운동 장비 이런 게 예, 아이디 카드 뭐 메달 기념 배지 그러니까 그 체육과 관련된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아무나 저희 도민이라면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걸 어느 정도 기부가 돼야만이 만들겠죠. 오픈을 하게 되는죠.
2: 지금 현재 우선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증을 먼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기념관 용역도 이제 타당성 이제 용역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1: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2: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 수장고를 저희 체육회관에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고요.
1: 네.
2: 또 이런 거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1: 당연하죠.
2: 저희가 지금 학예사를 또 전문 학예사를 채용해서 우리 학예사가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하시고 계시는군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죠.
2: 네, 관심이 있는 도민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1: 네.
2: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입니다.
1: 네.
2: 지역번호 063-250-8428로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또 하거나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50-8428입니다.
2: 네,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전북체육회 소식,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이었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듣고 계십니다. 이제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아 팬들이 매우 좋은 한 주였습니다. 6경기를 했었는데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1위 LG, 2위 KT와의 경기에서 4승 2패라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거죠. 그러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승 1무 3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6경기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네. 6일 중에 보니까 토요일 날 난리가 났어요. 기아가 이기고 있다가 KT한테 역전패를 그 네. 누구의 말에 말이죠.
1: 맞습니다.
0: 우리 저 본부장도 열받아가지고 뭐 TV 보다가 맞아요? 웃으시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봐야 이기는가 보다 해가지고 했고.
1: 저는 설마설마 했습니다.
0: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오늘 방송 때문에 자료 수집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고 보는 도중에 살짝 파트니셨더라고요. 사실 뭐 방송하는 저희들은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가 이제 전주 아닙니까? 전주를 맞습니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아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LG와의 3연전 얘기를 좀 나누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기아 입장에서는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닝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첫 경기에서는 투타 모두 밀리면서 완패를 당했지만
0: 네.
1: 이후 2차전과 3차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시리즈를 뒤집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리그 1위 LG 상대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수단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네. LG와의 1차전에서 기아가 이제 2대 8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자, 그러면 1차전부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1: 네, 기아는 1차전에서 2대 8로 패하며 시리즈를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1: 선발 시라카와 케이쇼가 6이닝 동안 103구를 던지면서 책임감 있게 마운드를 지켰지만
0: 네.
1: LG 중심 타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0: 네.
1: 1회 오스틴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했고요. 2회에는 박동원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초반 흐름을 내줬습니다.
0: 네.
1: 3회에도 추가 실점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이 LG로 넘어갔습니다.
0: 네.
1: 다만 시라카가 마냥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0: 네.
1: 시속 최고 구속이 152km를 기록을 했고요. 100개가 넘는 공을 던지면서 6회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0: 네.
1: 특히 4회와 5회는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LG 타선이 실투를 놓치지 않으면서 박동원에게 솔로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5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0: 네네. 결국은 투수들보다는 타자들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타선이 단 4개의 안타에 그치면서
0: 그러니까요.
1: 네.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김모령과 김도영의 솔로 홈런 외에는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투타 모두 LG에 밀린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 네.
1: 전체적으로 주자가 나갔을 때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0: 네.
1: LG 마운드를 상대로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0: 네.
1: 결국 선발 시라카와 실점한 만큼
0: 네.
1: 타선이 만회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자, 이날 경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김도영과 LG의 오스틴의 홈런 경쟁이란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현재 KBO 리그 홈런왕 경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들이 바로 기아 김도영과 LG 오스틴입니다.
0: 네.
1: 1차전에서도 두 선수가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0: 네.
1: 오스틴은 1회 선제 솔로 홈런으로 LG의 공격에 물꼬를 텄고요.
0: 네.
1: 김도영은 6회 시즌 20호 홈런 솔로 홈런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0: 네.
1: 비록 팀 승부에서는 LG가 웃었지만 홈런왕 경쟁만 놓고 보면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네. 어제 경기에서 그 오스틴이 홈런을 네네네. 쳤더라고요. 그래서 21개로 단독 1위로 올라갔고 김대용 선수가 20개로 아직 2위입니다. 네. 자, 그럼 두 선수의 경쟁 구도를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두 선수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리그 최고의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오스틴은 전형적인 거포형 타자로 한 방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0: 네.
1: 김도영은 장타력뿐만 아니라 타율과 출루율 네. 그리고 주루 능력까지 갖춘 오툴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홈런 숫자 경쟁뿐 아니라
0: 네.
1: MVP 경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5 툴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네. 이걸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파워 즉 네. 장타력과 그다음에 스피드 주류 그게 네. 두 번째고요.
1: 네네.
0: 세 번째는 타격 정확도
1: 네네.
0: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순발력
1: 네네.
0: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송구 능력.
1: 네네,
0: 이걸 보는데 이거 갖고는 뭐 김도영 선수가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따라올 자가 없죠. 지금
0: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제 오스틴은 그냥 파워로 홈런을 네네. 치는 타자고
1: 네네.
0: 김도영 선수는 모든 걸 갖춘
1: 그렇죠.
0: 100%를 갖춘 그런 선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 기아 팬들이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전에서 기아가 5-4로 승리하면서 이제 시리즈 균형을 잡았어요.
1: 네네.
0: 네.
1: 1차전 완패 이후에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경기였어요.
0: 네.
1: 기아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5-4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선발 아담 올로의 호투가 승리의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역시 그 아담 올로가 나오면 에이스답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땠어요? 그날 평가를 좀 해 주시죠.
1: 네. 이날 6이닝 동안 안정적인 제구와 이기관려 능력을 보여주면서 LG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었습니다.
0: 네.
1: 특히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0: 네.
1: 경기 흐름을 LG 쪽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0: 네.
1: 1차전에서 마운드가 흘렸던 기아 입장에서는 선발이 긴 이닝을 책임져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투수로서는 올라 그다음에 이제 타격에서 공격에서 나성범의 활약이 또 돋보였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날 승리의 중심에는 나성범이 있었습니다.
0: 네.
1: 나성범은 멀티 홈런을 터뜨리면서 중심 타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고요.
0: 네.
1: 특히 최근 다소 주춤했던 타격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기아가 필요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타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0: 네.
1: 여기에도 김도영, 김도영도 결정적인 순간 결승타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0: 네. 8회 무사 2루에서 좌전 안타로 2루 주자 김호령이 홈으로 들어와서 3-2로 앞서가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
0: 네네. 자, 경기 후반도 상대가 LG란 말이에요. 쉽지 네네. 않았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1: 저도 보면서 좀 이태이태 했는데
0: 네.
1: 기아가 앞서가던 경기였지만 LG 역시 선두팀답게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불펜진이 중요한 순간 추가 실점을 최소화했고요. 야수들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1점 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가 접전 승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 기아가 LG한테는 유독 약했거든요.
1: 네네.
0: 지금까지 전적을
1: 맞습니다.
0: 보면 2차전의 승리의 의미가 상당히 있죠.
1: 이건 단순한 1승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1: 1차전에서 2-8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자칫 시리즈 전체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에이스 올로의 호투와 나성범의 멀티 홈런을 앞세워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리그 1위 LG를 상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3차전 이닝 시리즈의 발판을 마련한 경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저희들도 이제 중계 방송을 자주 듣지만 경기 전에 선발 투수가 누구냐를 빨리 보거든요.
1: 네네.
0: 그거 보면 아무나 어떻게 했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알 수 있다 그런 네네. 내용이 되겠는데 자 LG 3차전 경기 4-2로 이제 기아가 승리를 하면서 네네.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어요.
1: 네네.
0: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승리였다고 볼 수 있죠.
0: 네.
1: 리그 1위 L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이날까지 36승 32패 1무로 4위를 지켜냈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베테랑 양현종이 개인 통상 19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경기였 달성할 경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양은종 선수의 투구 네. 내용 좀 분석해 보시죠.
1: 기록만 보면 5이닝 3피안타 6볼넷 2실점 네. 1작점으로 완벽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네. 경기 초반부터 제구가 흔들리면서 여러 차례 이기를 맞았었고 네. 1회에는 무사 만루 상황까지 몰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기관력 능력이 돋보였거든요. 네. 실점은 최소화했고 팀이 역전에 성공할 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결국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네.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테랑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KBO 리그 역사상 190승 네. 고지를 밟는 투수는 통산 최다승 210승 기록한 송진에 이어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현역 선수로는 당연히 유일한 기록이고요. 네. 현재 이제 그 송진우의 통산 최다승 기록까지 20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0: 네, 네. 자, 190승 하고 이제 20승 남았다. 네. 그렇다면 올해 10승 하고 내년 10승 하고 네, 내년은 10승 하면 네. 기록해지네요. 뭐 네.
1: 20승이니까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10승씩 하면은 네. 오늘 올해까지 지금 했으니 어느 정도 네.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 내명년
1: 내년에는 15승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5승 아유 고참인데 아무튼 그렇게 빠르면 내년 네. 아니면 그 다음에 네. 네. 27년 28년
1: 네, 28년
0: 저희가 그때까지 방송하죠, 뭐.
1: 아, 예. 네,
0: 그러면 양현종 선수 레전드로 초청해 가기 네. 방송 한번 하게. 알겠습니다. 자, 타선에서는 선수들의 또 활약이 대단했어요. 네.
1: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김호령이 있었습니다. 5회 말 무사 1, 3루에서 동점을 만드는 2타점 1루타를 터뜨리면서 네.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어 김도영이 3루수 땅볼로 결승 타점을 기록하면서 3대2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기록에는 평범한 땅볼로 남지만 팀 승리를 결정한 중요한 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박재현이 4타 3안타로 공격을 이끌었고 부상 복귀전을 치른 카스트로도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선의 활력을 불러넣었습니다.
0: 카스트로가 복귀하면서 확실히 최근의 분위기를 네네, 좀 더 좋아졌어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네. 사실 이제 김호령 선수를 좀 띄우자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김호령 선수가 그 전주만 해도 타격이 좀 부진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저는 그걸 깜빡 잊고 전화를 해서 인터뷰만 하자 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요즘 방송하기가 그렇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리고 나서 방송 그날 밤에 들어보니까 바로 그 타격 부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좀 그래요?
1: 오늘 전화해보십시오.
0: 그럼 하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예민한가 봐요.
1: 그럴 수 있죠.
0: 매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1: 분위기도 지금 자기 나름 다운이 돼 있는데 방송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지금쯤 전화하면은 네네. 오케이 하겠네요. 아쉽다. 자, 불펜진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 승리의 또 다른 주인공은 불펜진이었습니다. 네, 6회부터 조상우, 김범수, 곽도규, 정혜영, 성현타까지 이어지는 불펜진이 LG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0: 네.
1: 특히 1점차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리드를 지켜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0: 네.
1: 선발 양현종이 버텨주고 불펜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기아가 가장 원하는 승리 공식이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날 경기에서 아주 특이한 작전이 하나 나왔어요.
1: 네네. 네. 맞습니다. 이날 승부를 결정지은 장면주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정혜영이 선두타자 오지환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1: 3대2로 앞선 상황에서 볼카운트 투스트라이크 투볼 자칫 풀카운트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아 벤치가 과감하게 네. 피치아웃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2루 도루를 시도하던 오지환을 잡아내면서 LG의 추격의 흐름을 끊었고요.
0: 네.
1: 이후 정혜영은 송찬희와 박동원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정혜영에 대한 믿음과 코칭 스태프의 과감한 판단이 빛난 장면이었습니다.
0: 그렇죠. 네. 이제 1루 주자 오지환 선수가 발이 빠른 내야수이기 때문에 네네, 그 주자가 네네. 나가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뛸 것이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정혜영 선수가 포수의 사인을 받고 볼을 빼낸 거죠.
1: 저도 그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피치아웃사인을
0: 그러니까
1: 내서.
0: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네, 장면 네. 장면인데.
1: 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그게 그러니까 서로 방심한 것 같아.
1: 네네.
0: 특히 오주환 선수나 LG 쪽에서 설마 피치아웃은 네. 생각도 안 했을 네. 것이고
1: 그렇죠.
0: 오주환을 엄청 경계할
1: 그렇죠.
0: 것이고.
1: 투스타이크 투볼에서는 투수는 유인구나
0: 그렇죠.
1: 변화구 위주로 이제 유인구 쪽으로 아니면 스트라이크 가까운 유인구로 던지려고 할 거고 이제 변화구니까 오지환 선수는 도루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0: 그러니까 대부분 투앤투가 되면은 볼 하나 던지면 투수리
1: 네, 그렇죠.
0: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 스트라이크 위주로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상황이 되죠.
0: 피치하우스를 참말 어려운 상황인데
1: 그렇죠.
0: 그게 아주 명답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자. LG 위닝 시리즈의 의미가 상당히 컸죠.
1: 네, 지난주 LG와의 시리즈는 단순한 2승 1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타선이 4안타에 그치면서 완패를 했지만 2차전에서는 올로의 호투와 나선범의 활약으로 반등을 했고요.
0: 네.
1: 3차전에서는 양현종의 190승과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이닝 시리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리그 1위 LG 상태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수단 전체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상위권 경쟁에서도 매우 값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G와의 3연전 기분 좋게 2승 1패 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갔고. 자, 이제 수원으로 이동을 하죠.
1: 네네네.
0: KT와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도권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1: 네네.
0: 9연전입니다. 9연전.
1: 네네, 맞습니다.
0: 네네. 그래서 그 수원으로 이동을 하고 첫 게임을 11대 3으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1: 네네네.
0: 네, KT와 경기.
1: 최근 기아가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0: 네.
1: LG와의 3연전에서 이닝 시리즈를 가져온 상승세가 KT 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선발 내일이 6이닝 2실점으로 마운드를 안정적으로 지켜줬고요.
0: 네.
1: 타선은 장단 15안타를 몰아치며 KT 마운드를 완벽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0: 네.
1: 11대 3이라는 점수차도 그렇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기아가 주도한 완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자, 경기 초반의 흐름은 카스트로가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해도 괜찮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만든 선수는 카스트로였습니다.
0: 네, 네.
1: 2회 초 선두 타자로 나온 오원석의 초구 슬라이드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 네.
1: 3회 말에는 3월 말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스트로 선수가 복귀를 했죠. 3월
0: 네.
1: 말 이후에 약 3개월 만에 나온 시즌 2호 홈런이었는데
0: 네.
1: 햄스트링 부상 복귀 이후에 두 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라 더 의미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 중심 타선은 김도영과 나성범이 끌고 있었는데요.
0: 네.
1: 카스트로까지 살아난다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내일의 그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1: 네, 네, 네. 내일은 이날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0: 네.
1: 6이닝 6피안타 2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기록했고요. 특히 경기 중 가장 중요한 장면은 6회 말이었습니다.
0: 네.
1: 당시 기아가 5대2로 앞서고 있었지만 KT가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내일이 대타 김민혁을 삼진으로 잡아냈고
0: 네.
1: 이어 허경민을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만약 그 상황에서 추가 실점이 나왔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0: 네.
1: 내일이 에이스답게 이 길을 스스로 막아냈었습니다.
0: 네네. 특히 선발 투수 중에 내일의 컨디션이 좋아야
1: 네네.
0: 전체적으로 안정권을 갖는데 의외로 내일 선수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1: 좀,
0: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잘 던지는 날과 못 던지는 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1: 이제 타선이 좀 도와주면

0: 했습니다. 네. KT 1차전 경기에서 무려 15안타 1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정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김호령, 박재현,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 김선빈까지 타선 전체가 연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날 기아 타선은 상하이 타선 구분 없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1: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선수가 있지만은 이제 김호령 선수가 이제 칭찬을 받을 그런 게임이었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김호령은 이날 LG와의 3차전부터 1번 타자로 나서면서 네. 리드오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LG와의 3차전에서는 동점 2루타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면서 역전승을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네. KT와의 1차전에서도 2안타 2득점의 도루까지 기록하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습니다. 네. 이날까지 타율 2할 9푼 1위로 팀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네. 김호령은 출루와 주루 수비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기아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김호령이 출루를 하면요. 네. 뒤에 박재현,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에 이어지는 타선이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 기아 타진 살아난 배경에는 1번 타자 김호령의 활약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이 김호령의 1번 타자의 배치는 어떤 면에서 잘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0: 네, 네.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1번 타자로 갔는데 이제 그 전에는 1번 타자가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1: 네, 네. 사실 1번이나 4번 이런 타자들은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네. 자, 이날 승리의 의미 매우 의미가 있죠.
0: 네, 네. 기아가 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네. LG와 KT 현재 리그 1위와 2위 팀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선발 내일은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가고 있었고 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카스트로가 중심 타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네. 김도영과 나성범까지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승조를 아끼면서 이날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팀 운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자 이제 가장 팬들이 기분이 다운됐던 토요일 경기입니다. 이게 네네 토요일 KT와의 주말 2차전 경기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어요.
0: 네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가장 아쉬운 패배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네. 초반 흐름은 기아가 완벽하게 주도를 했습니다. 네. 2회 초 김규성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5회 초에는 박재현이 싹쓸이 3타점 3루타가 터지면서 7대4로 달아났습니다. 네. 여기에 7회 초 KT가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로 거르면서 나성범과 승부를 선택을 했는데 나성범이 중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점수차를 9대4까지 벌렸습니다. 네. 7회까지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기아가 사실상 승리를 가져가는 분위기였죠. 네. 네. 하지만 9회 말 마지막 이닝에서 믿었던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결국 네. 9대10으로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야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패배가 역전 끝내기 패배인데 그것도 5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수단 자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1: 네, 네. 야구는 9회 말이다. 그것도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0: 그렇죠.
1: 뭐 이 군산상고가 만들었던 뭐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 그러니까 그 군산상고가 옛날에 네, 고교시절에 네, 많이 써먹었던 네. 내용인데 네. 닉네임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9회 말 이 네, 네. 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팬들이 그래요. 아니 프로야구가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성영탁 투수가 저렇게 네. 실수를 하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0: 9회 말 선두타자 힐리의 힐리어드죠. 그 선수에게 성현타 선수가 솔로 홈런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타자를 솔로 홈런으로 내보내 1점을 추가할 점을 줬고요. 당시 기아는 9대4로 앞서고 있었지만 승리까지 아웃 3개만 남겨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선두타자 홈런이 나오면서 KT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었고요. 이후 김민혁의 2루타와 유현민의 볼넷, 오윤석의 안타까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 2기를 맞았습니다. 네. 5점차 리드를 상황이었지만 선두타자 출루를 막지 못하면서 경기 흐름을 내준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말고도 아쉬운 또 장면이 또 있었죠.
0: 네. 2기 상황에서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점인데요. 네. 박재현의 다이빙 캐치가 비디오 판독 끝에 안타로 정정되면서

0: 그래서 무사 만루가 유지가 또 됐고요.
1: 네.
0: 이후 밀어내기와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결국 동점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1: 네.
0: 김태호 군의 견제사로 한 차례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지만 안현민의 동점 적시타를 맞았고 마지막에는 끝내기 안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9회 말 한 번 넘어간 흐름을 다시 되찾지 못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네. 자, 박재현의 다이빙 캐치는
0: 저도 잡은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느린 그림으로 네. 사 원바운드 캐치가 됐지.
0: 네네.
1: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무조건 잡았다. 파인프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장면이 결국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네. 자, 이번 패배가 더 아쉬운 이유.
0: 단순히 이게 1패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1: 네.
0: 기아는 개막전 SS전에서도 9회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만약 개막전과 이번 KT전 두 경기만 잡았어도 현재 성적은 그때 당시 성적은 39승 31패 가 되는데 삼성과의 격차도 크게 줄이면서 KBO 리그에서 3강 이 아닌 4강 체제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0: 그 두 경기가 이제
1: 네, 두 경기가 9회 말에 역전패를 당했던 것이 그냥 하나의 패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지금까지 온 중에서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지 않았겠느냐.
0: 그쵸.
1: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도 기아가 희망이 있죠.
0: 불펜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니까
1: 네.
0: 조상우와 정혜영은 이날도 무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1: 네.
0: 또 박재현의 성장과 나성범의 타격감 회복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날 충격적인 패배를 얼마나 빨리 털어내고 이번 주 키움과 두산 시리즈에서 반등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성영탁 선수 얘기를 조금 하죠. 이날 그 제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성영탁 선수답지 않은 경기였는데
1: 네.
0: 9회 말 선두타자 힐리어드에게 홈런을 허용한 뒤에 연속 출루를 내주면서 결국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네.
0: 올 시즌 가장 힘든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TV를 중계하는 캐스터하고 해설자도 성영탁 선수가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0: 네네네네.
1: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0: 그렇지만 물론 마무리 투수로서 결과는 아쉽지만
1: 네.
0: 올 시즌 기아가 4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성형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 네.
0: 한 경기 결과만으로 시즌 전체를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1: 네네네. 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0: 결국 성혁택 선수는 빠른 회복입니다. 좋은 마무리 투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 네.
0: 중요한 건 다음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기아가 역시 성혁택을 다시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토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어제
0: 네네.
1: 오늘이군요. 오늘 쉬잖아요.
0: 네네.
1: 어제하고 오늘 경기 쉬었으니까 내일부터 펼쳐지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네네, 그렇죠.
1: 또 하루 더 쉴 수도 있고요.
0: 네. 키움이니까 좀 뭐 어떤 가벼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전 간단하게 3차전 경기에서 충격적인 역전패가 이제 앞에서 있었지만은 기아가 바로 반등을 하죠.
0: 네네, 네. 맞습니다.
1: 네.
0: 사실 전날 9회 말 6실점을 하면서 다 잡은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1: 네.
0: 선수단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1: 네.
0: 어제는 오히려 타선이 초반 열세를 극복하면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5회까지 2대5로 뒤지고 있었지만 7회 대거 5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1: 네.
0: 8회에도 4점을 추가하면서 결국 11대5 승리를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전날 패배를 빠르게 털어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네. 자, 어제 경기 결정적인 장면은 역시 7회였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7회 초 2대5로 뒤진 상황에서 김규성과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까지 따라 붙었었고요.
1: 네.
0: 이어진 2사 만루 찬스에서 카스트로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6-5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여기에 김선빈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단숨에 7-5를 만들었는데요.
1: 네.
0: 어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온 결정적인 이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죠.
0: 네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팀 순위 4위가 되면서 이번 주에는 키움하고
0: 두산
1: 경기죠. 네. 네.
0: 6연전이 지금 원정 경기죠.
1: 네.
0: 네. 지금 키움이 6승 0패.
1: 네. 네.
0: 그리고 두산이 4승 5패.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도 이닝 시리즈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특히 이제 키움하고는 팀 간의 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기아가
0: 네.
1: 아깝지만은 승부에서는 봐준 게 없으니까.
0: 그렇죠.
1: 네, 키움에서는 좋은 성적 네. 거두시고 두산하고도 이번 기회가 이번 주가 상당히 박차고 네. 올라갈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삼성하고 접촉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0: 뭐 5승 1패도 좋지만
1: 네. 네.
0: 4승 2패도 좋습니다.
1: 오, 4승 2패.
0: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4승 2패 기대 걸 거예요.
0: 네.
1: 뭐 내기할까요? 아이스크림 내기하죠.
0: 네, 그러시죠.
1: 우리 본부장이랑 같이 네. 볼게.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주 스포츠 전북에서는요, 전북을 빛낸 레전드 2탄으로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왕으로 명성을 날린 해태 타이거스의 누군지 아시죠? 김봉현 선수입니다. 김보균 선수를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이 짙어지는 6월의 저녁입니다. 오늘 6월 25일이라는 날짜를 보면서 우리는 문득 마음 한구석에 있는 기억해야 할 수많은 얼굴과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푸른 일상들이 내 소중한 사람들과 마주앉아 커피를 마시고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맞는 이 당연한 하루들이 과거 어느 날 이 땅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거의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거창한 페이지를 들추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듣고선 이 전주라는 땅에 깃든 다정한 숨결과 숭고한 약속들을 기억해보는 시간, 마음의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화폭 위에 찬란한 꽃으로 다시 피워내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오늘의 주인공은요, 싱어송라이터 이영훈입니다. 네, 바로 첫 곡으로 들으셨던 일종의 고백.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알아들으시는, 기억하시는 그런 음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척 좋아했었던 음원이었는데, 싱어게인4에 이영훈 씨가 나오게 되면서 일종의 고백도 함께 유명해진 곡이죠. 네, 이어서 함께 들을 노래는요, 오늘의 안녕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잔잔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니까요.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오늘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은 이영훈의 오늘의 안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일종의 고백이 들어있었던 앨범이었죠. 내가 부른 그림2에 속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도 백예린이 커버해서 더 알려진 곡이죠.

네, 싱어송라이터 이영훈은요, 담담하고 서정적인 나일론 기타 선율 위에 시처럼 정갈한 가사를 얹어서 노래하는 정통파 포크 음악가입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뭐 화려한 기교보다는 좀 투박하고 투명한 그런 꾸밈 없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고요. 좀 뭔가 꽉 차있는 것보다는 넉넉한 여백. 또 그게 듣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인디씬에서 묵묵히 내공을 쌓아왔고요. 2012년 첫 정규 앨범이었던 내가 부른 그림을 발표하면서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규 2집이었죠. 2015년 내가 부른 그림 2가 선우정화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따뜻하고 풍성한 오르간, 피아노 사운드까지 더해지면서 평단에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오디션 프로에 출연한 그냥 뭔가 쓸쓸한 뮤지션으로만 기억되긴 좀 아까운 인물이죠. 그래서 음악을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이영훈의 잘 지내나요.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이영훈의 데뷔 앨범이었죠. 내가 부른 그림의 첫 번째 트랙, 나를 기억할까 듣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이 노래는 제가 이영훈 씨 노래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영훈의 비 내리던 날. 비 오는 날 들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라이브 같았죠? 비 내리던 날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아마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그 이영훈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하면 그냥 쓸쓸하다고만 느껴지진 않고요. 야, 참 오랜 시간 잘 견뎌낸 뭔가 나무 같달까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쓸모있는 노래를 남기는 게 음악가로서 유일한 바람이라고 말하고요. 화려하게 반짝이는 것보다는 언제든 꺼내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정성스러운 연애 편지 같은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영훈이었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기다리는 마음 하나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실버건의 주간 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야, 오늘 앞에 실버간의 주간플리 이영훈 씨 노래 듣고 오니까요. 와우, 뭔가 마음이 탁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급하거든요. 혼자 두 시간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2부 코너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 2부 코너 덕분에 또 제가, 한 주 한 주를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바로 2부는요, 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이 있고요. 오늘의 노래는 녹두꽃 그날입니다. 아, 녹두꽃 그날, 여러분께서 뭐,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5월 11일,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노래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전시를 하신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맞춰서 준비를 한 곡입니다. 덕분에 놓쳐버린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 오늘인데요. 자, 먼저 그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려야겠죠? 그 노래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녹두꽃 그날.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에서 그 처음으로 그 역사 소재로 다뤘던 곡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사연을 낭독해 드려볼게요.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방송된 0415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 저는 정의의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실버건 김은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의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5월 11일,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날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대항해 일어난 농민운동이자 사회혁명인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인내천사상의 근거에 화끈한 개혁을 펼쳤어요.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토지를 균등으로 나누는 등 우리 근대사의 첫 사회혁명 운동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노래로 기리고 싶습니다. 그럴기에 주실 거 저? 이어서 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녹두꽃, 그날, 작사, 작곡, 김은총.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하늘 아래 사람 있던 때 피어난 푸르른 희망의 꽃. 이슬 뛰어 쓰러져간 그 눈빛은 처연히 풀잎에 맺혔네.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자유의 노래.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그대의 이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저 들녘에 달그림자 짙어질 때 쓰러져간 무명의 꽃. 너른 광야에서 다시 피어날 때 불멸의 불꽃이 되리라.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자유의 노래.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그대의 이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1: 네,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전봉준 장군 떠올리면 이 노래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이 노래가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간첩도 떠올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에다 엮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봤어요. 뭐, 우리 그 문학 시간 때도 배우기도 하고, 역사 시간 때도 배웁니다만, 파랑새가 이제, 외세를 의미하고, 녹두꽃, 녹두밭이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군을 의미한다고 하죠. 청포장수는, 우리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런 서글픈 감상을 갖고 있는 노래에 저는 좀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래를 더 길게. 그래서 살을 붙여보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녹두꽃 그날에 2021년 5월 11일 불렀던 버전 들려드릴게요.

0: 네. 녹두꽃 그날 원곡 버전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녹두꽃 그날, 이 노래를 원래 쓴 날은 2021년이, 11년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이 아니었고, 2019년, 요맘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어쩌면 더 일찍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KBS 전주, 중국에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면서 그때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더 많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죠. 그런 기회가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 주간기문청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노래를 쓸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아, 내가 썼 이런 어쩌면 무거운 또 어쩌면은 너무 큰 그런 소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컸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부담스러웠고 아, 잘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였는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 현장들을 이렇게 돌면서 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어요. 또 그, 대학에 와서 역사 시간에,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역사를 배우는 것과 역사 학도가 되어가지고 학부 시절에 역사를 배우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르잖아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가장 뜨거웠던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뜨거운 인물은 정열입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예, 더 근현대사의 이야기들,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배웠던 근현대사 이야기들이 더 뜨거운데, 이 동학농민혁명에 관련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되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 주어졌던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실제로 그 서울의 종로 거기 전봉준 장군님의 동상이 있잖아요. 좌상이라고 하죠.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써가지고 와서 밤새 쓰고 와가지고 그날 그걸 불렀는데 촬영 감독님이 되게 좋은 노래라고 해주셨던 그런 덕담이 또 기억나고요. 경재 씨도 그 노래에 맞춰서 연주해줬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 노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는 에세이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 속에서 마주했던 동학농민혁명은 솔직히 고백하건

궤적을 좇다 보니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줄기와 마주하게 되는 계기들이 생겼다. 교과서의 활자로만 존재하던 사건들이 내가 매일 걷는 거리, 내가 바라보는 들녘의 이름과 겹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북의 산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의 무대였고, 그 안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그 무수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은 KBS 전주 총국에서 제작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다큐멘터리에 참여한 일이다. 서울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에서 시작해서 정읍, 비완, 고창 등 혁명의 무대를 직접 밟았고 소설 나라 없는 나라를 쓰신 이광재 선생님을 통해 행간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나라가 백성을 돌보지 않던 시대,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걸기했던 무명의 존재들이 흘린 눈물이 가슴을 뜨겁게 적셨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마음에 쌓아올린 뜨거운 기억과 무거운 부채감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멜로디로 이어졌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녹두꽃, 그날이다. 싱어송라이터로서 이 곡을 작업할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전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의 유산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인가였다. 원곡이 가진 서글프고 깊은 한의 정서를 이어받기 위해 단조의 애절한 선율을 뼈대로 삼았고, 한국 고유의 숨결이 느껴지는 4분의 3박자의 흐름을 뚝심 있게 유지했다. 뚝뚝 떨어지는 녹두꽃의 슬픔과 농민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거대한 3박자의 걸음걸이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곡의 구조를 짜는 창작 과정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다. 도입부에서는 쓸쓸한 어쿠스틱 기타와 독백 같은 보컬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슬픔을 나지막히 읊조리도록 배치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슬픔과 눈물에만 머무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곡이 중반부로 향할수록 드럼과 베이스,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를 더해 빌드업을 시도했다. 슬픔이 응축되어 거대한 저항의 에너지가 되는 과정을 음악적 다이나믹으로 구현하려 한 것이다. 특히 가사를 써내려가며 나는 단순한 역사 재현을 넘어 그날의 불꽃을 오늘날의 희망으로 번역하는 문학적 서사에 집중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곡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이 구전민요는 이 곡의 뿌리이자 가장 아픈 통곡이다. 나는 이 익숙한 망가 뒤에 곧바로 나의 고백을 이어붙였다. 하늘 아래 사람 있던 때 피어난 푸르른 희망의 꽃이라는 구절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 믿었던 인내천의 세상을 음악으로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신분과 억압을 넘어 모든 이가 평등한 하늘 대접을 받던 그 짧고 찬란한 순간을 푸르른 희망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그 희망은 너무나 쉽게 꺾였다. 이슬되어 쓰러져간 그 눈빛은 처연히 풀잎에 맺혔네. 라는 가사는 거창한 영웅의 죽음이 아닌 이름 없는 민초들의 억울하고도 고요한 소멸을 그린다. 하지만 이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풀잎에 맺혀 다음 새벽을 기다린다. 나는 그 처여는 눈빛들이 결코 무의미하게 증발하지 않고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음악적 서사로 증명하고 싶었다. 이 곡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모든 악기가 폭발하며 터져나오는 후렴구.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자유의 노래,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그대의 이름, 이라는 문장이다. 이 파트를 작곡할 때는 가사의 전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멜로디의 음역대를 과감하게 높였다. 그리고 이 곡의 진짜 주인이 완성되는 순간은 바로 코러스 파트다. 고독한 개인의 목소리 뒤로 나는 수많은 관객과 민중이 광장에 모여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떼창을 하는 웅장한 광경을 연상하며 코러스를 설계했다. 혼자 부르는 슬픈 역사의 독백이 아니라 너른 광야에서 수만 명의 우리가 어깨를 걸고 함께 부르는 연대의 외침을 머릿속에 그렸다.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갈망했으나 끝내 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무덤도 없이 쓰러져 간 그대들. 그 무명의 농민군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고한 위로는 오늘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목 놓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 믿는다. 저 들녘에 달그림자 짙어질 때 쓰러져간 무명의 꽃, 너른 광야에서 다시 피어날 때 불멸의 불꽃이 되리라. 곡의 후반부에 배치한 이 구절은 창작자로서 내가 이 곡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적인 바램이자 희망의 종착지다.
어둠이 짙어질 때 비로소 별이 빛나듯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

0: 밖에서 쓰러졌던 무명의 꽃들은 이제 전북의 들녘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가슴 속에서 찬란한 불꽃으로 재탄생한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비장했던 발걸음은 130년여 지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열매로 완연히 피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자치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전북의 모든 시와 군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였다. 구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일어난 최초의 촉들이자 국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거대한 외침이 바로 이곳 전북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혁명의 불꽃이 타올랐던 정읍은 조병갑의 만석보 수세 강쥐탈에 맞서 고부밀란이 일어난 혁명의 시발점이다. 이후 백산에서 4대 명리를 발표하고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 연대하며 본격적인 혁명군으로 거듭났다. 관군을 상대로 농민군이 조직적인 전투에서 처음으로 크게 이긴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부안과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이 유래한 백산이 있었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조정은 당황해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불러들였다. 외세 개입을 막기 위해 전봉준은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났으며 전라도 53개 군현에 민관 합동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전주성 선화당에서 개혁을 단행했다. 손화중의 포교소가 있던 고창은 전국적인 전면 봉기를 선언한 무장기포의 현장이며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전봉준 장군이 제기를 노리며 피신해 있다가 옛 부하의 밀고로 체포된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인 숭창 쌍치면 피놀이까지 이 모든 공간이 전북의 역사였다. 이 거대한 혁명을 이끌었던 핵심 지도자들의 면면도 잊을 수 없다. 결단력과 통솔력으로 혁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총지휘했던 총대장 녹도장군 전봉준. 고창과 정읍 지역에서 온건하면서도 대중적인 신망을 바탕으로 농민군의 교세와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늘렸던 손화중. 가장 강경하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임실과 태인 출신의 남원대접주 김계남. 그리고 전봉준의 가장 충실한 동지였던 농민군의 선봉장이었던 태인 출신의 송렬장 최경선까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많은 일 가운데서 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우리 지역에 깊이 집중하고 싶다.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픈 사건이자 동시에 찬란한 희망을 꿈꿨던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이 글과 선율에 온전히 담고 싶었다. 현재 전북 자치도 정읍에는 황토현 전적지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매년 5월 11일 황토현 승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그 정신을 기리고 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 내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어 당시 집강소 시기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내가 만든 4분의 3박자의 선율 위로 관객들의 떼더근 목소리가 합쳐져 거대한 울림을 만드는 날을 소망한다. 5월 11일 뜻깊은 날에 슬픔의 역사를 넘어 찬란한 내일을 향해 다 함께 자유의 노래를 불러본다. 파랑새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하늘인 그 세상에서 말이다.
1: 네, 잠깐의 그 오류가 있었긴 했지만 이제 정리한 글을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녹두꽃 그날과 관련한 글을 정리했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곡 작업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더 풍성하게 편곡하는 시간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오늘 이 녹두꽃 그날 5월 11일은 지났지만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3, 4부 코너에서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또 특히 김계남 장군님과 관련한 전시를 최근에 아주 뜨겁게 하셨던 작가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네, 녹두꽃 그날 함께 들으시면서 3, 4부 코너로 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녹두꽃 그날.

0: 네, 3, 4부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3부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AI 서칭을 통해서 제가 이 지역에서 자랑하고픈 또는 모시고 싶은 또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을 모시는 코너죠. 수상한 초대석입니다. 오늘 6월 25일인 오늘 이 저녁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예술적 위로를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전주에서 개인전 개남 오늘 꽃으로 피어나다 전을 성황리에 마치신 한숙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야, 드디어 제가 작가님을 모셨네요. 네. 아, 제가 서학동 살 때는 그래도 오며 가며 또 인사도 드리고 뵀었는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정돈한 모습으로 또 뵈니까 더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 그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도 그리고 설치 작업도 하면서 수학동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 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너무 또 소박하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너무 옷이 고우세요. 네, 의상도 너무 곱게 입고 오셨는데요. 늘 제가 기억하는 한숙 작가님의 모습도 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그 서학동에서 이제 오며 가며 뵙다 보니까 은밀하게 그 작업하시는 건 제가 자주 보진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전시, 네네. 얼마 전에 저도 그 전시에 가서 왔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렇게 사람들도 챙기시고 동네도 챙기시면서 언제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하셨을까 너무 놀랐던 순간이었는데요. 네, 전시 이야기에 처음에 포문을 열었으니까 그 네.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1: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했는데
0: 네.
1: 개남 오늘 꽃으로 피어나다는 제목으로 전시한 게 작년은 연말 마지막 날 제가 개남 우지개에 가려진 세상을 열다라고 파사무용단과 같이
0: 네.
1: 그 무용 공연에 소품을 미술 담당 제작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소품들과 함께 그동안 제가 동학이나 이제 민중미술 관련 전시했던 작품들을 모아서 한번 전시해보자 하고 몇 년간에 한 4년, 5년 쌓인 설치미 작업하고 또 그때 공연 중에 만들었던 미술 소품 그리고 2월 말부터 이제 제가 서학동 예술마을 촌장 그만뒀거든요.
0: 아,
1: 네. 이제 새로운 촌장이 오셔서 저 개인적인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개남 오늘 꽃으로 피어나다는 제목으로 석 달간 준비한 작업이에요.
0: 네.
1: 좋았어요. 즐기면서 예. 했어요.
0: 그러니까요. 아, 저는 진짜 제가 정말 거의 마무리 때 끝물 때 알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간이 정말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는 걸 봤지만 그 공간과 오는 그 느낌 같은 것들도 너무 첫 그 도입부터도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소재 자체도,
1: 네.
0: 네, 정말 다양해서, 또 깊이 있게 와닿았던 전시로 기억합니다. 네. 너무 성황리에 마치신 걸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사랑받으시는 작가님이시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AI 서칭쇼의 본분을 다시 돌아가서요. 예, 저희가 이 코너가요.
1: 네.
0: 뭐랄까, 미리 사전 준비해서 막 대본을 드리고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좀 긴장도 하셨을 수 있고, 막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뭐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1: 네.
0: 이렇게 웹상에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요즘 이 AI가 탁 검색을 잘해주니까, 이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게 너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즌2부터는 그렇게 코너를 개편했습니다.
1: 네. 오늘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저도 기대되는데요. 실은 좋은 질문을 해주면
0: 네.
1: 내가 멋진 대답을 하고 그날 맞아요. 대답을 못해도 내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질문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0: 네. 제 개인적인 질문과 또 AI와의 협업을 해서 안숙 작가님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질문은 네. 똑같습니다.
1: 네.
0: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숙 작가님에 대해 알려줘라고 검색을 해놨어요.
1: 그랬어요?
0: 네. 이 검색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검색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시죠?
1: 그러니까 궁금하네.
0: 네, 잘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도 작가님께서는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지금. 잘 나오겠지, 이런 표정이신 네. 것 같은데. 자, 처음부터도 이게 제가 뭐 다른 키워드를 넣지 않았거든요. 네. 그대로 했는데. 자, 나왔습니다.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을 기반으로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 한숙 작가님은 화가이자 설치 미술가입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숨쉬는 예술가입니다라고 해주는데요. 틀린 게 있으시면 수정해 주셔야 돼요. 네,
1: 자, 맞네요.
0: 그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려한 기교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이번 전시 되게 화려했는데,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의 일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독창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작가님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그다음에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 1번. 야, 서학동 예술마을 얘기가 빠질 수가 없나 봐요. 서학동 예술마을의 터줏대감이자 초록정화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숙 작가님은요, 2011년, 이 연도도 중요해요. 2011년 전주천 너머의 고즈넉한 동네인 서학동 예술마을로 이주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작가님은 자신의 작업실이자 게스트하우스, 이것도 하셨군요. 그리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인 초록장화를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틀린 거 없나요?
1: 맞긴 한데 네. 실제 이주는 2010년도
0: 2010년도시군요.
1: 집을 산 건 11년인데 네. 작업실 들어온 건 네. 2010년도여서
0: 그러셨군요.
1: 얼추 비슷해요.
0: 얼추 비슷하네요. 이렇게 정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AI가 실수도 하거든요. 자, 재미있는 또 여담이 있네요. 드라마 속 그 공간. 오, 드라마에 나오셨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1: 네.
0: 작가님의 옛 작업실 겸 갤러리 자리는 제가 이제 공연도 했었던 곳이죠.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였죠. 스물다섯, 스물하나.
1: 네.
0: 김태리 배우가 나왔던 네네. 드라마였는데요. 여주인공 나이도가 뛰어다니던 골목 속에 27레코드 건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아, 작가님의 예술적 취향과 닮아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줬네요. 예. 이것도 사실일까요?
1: 살짝 틀렸는데,
0: 네.
1: 드라마를 몇 편, 네. 드라마랑 영화가 여러 편이 집 앞에서
0: 네, 맞아요.
1: 촬영됐는데,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 다음에 너의 시간 속으로,
0: 네.
1: 차은우가 나온 드라마 생각이 안 나요.
0: 네네네.
1: 제가 여러 번 촬영하다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관심이 없어서
0: 그냥 들고 하시나 보다. 또 오셨군요. 이런 느낌. 네.
1: 네.
0: 너무 그 골목이 예뻐요. 거의 그 골목에 그 뭐랄까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0: 그 거의 메인 스트리트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그 건물이 또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셔가지고 담장 너머로 보이던 그 장면도 생각나는데.
1: 우리 제 작업실 살림집 안채 한옥은 네. 1958년도 우리 네. 살림집은 작업실은 68년도예요.
0: 아.
1: 예전엔 거기가 쌀집도 있었고 연탄집 이런 점포 세 칸이었는데 네. 저도 뭔가 막 새롭게 다 바꾸는 것을 것보다 그냥 그 예전에 그걸 남겨두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런 네. 느낌들을.
0: 네.
1: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꿈을 여기다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흔적들을 남기면서 고쳤거든요, 집을.
0: 네.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1: 네.
0: 그렇게 흔적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시나 봐요. 이 한숙 작가님이 그 원주셨네요. 얼마 전에 그 건축사이신 김승기 선생님이 출연했었거든요.
1: 아, 그랬어요?
0: 근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 한숙 작가님이 원주셨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참 그 얘기, 서학동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서학동 예술마을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2010년이면은 이게 참
1: 2010년에 네. 그 우리 맞은편에 이영노 네. 김재훈 별이채 선생님들
0: 네.
1: 한옥마을에서 이쪽으로 이주하시면서 선생님도 네. 오시게 됐어요.
0: 아.
1: 그때 정훈 선생님이 제 이제 예술가들하고 협업 많이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제 전시 때 이렇게 리플렛에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주하면서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0: 네.
1: 놀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저 별이채 집이 도로보다 한 1m가 낮았어요. 우리 집보다 아마 더 오래된 집이었나 봐요.
0: 오, 네.
1: 이제 집을 고치다가 부서지는 바람에 새로 짓게 된 집이에요.
0: 근데 네.
1: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그 도로보다 낮은 집 오막살이 집이 한 채 지금은 부서졌지만 그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인데 네. 그것도 남편이랑 느닷없이 거기 가서 막 시금치에 나물에 된장국에 밥을 먹은 거야. 남편도 오히려 저 첫 만남에서 들어와서 밥을 주니까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집 그때 나 이 동네 오고 싶다고 여튼 그래서 작업실이 우선은 작업실을 빼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작업실이 새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집만 넣자 하고 들어와서 있던 공간인데 내가 그때 이렇게 작업실 바깥으로 우리 집 마당을 봤는데 수국이랑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0: 아, 그 수국이 그때도 있었나요?
1: 어, 맞아요. 네. 그 동백이랑 감나무
0: 그때도 아, 심으신 있었어요. 줄 알았어요. 어, 그때도 너무 예뻐서.
1: 오래돼요. 그래서 그때 보고 제가 어릴 때 그 살던 집으로 나중에 거기가 마치 어떤 한 시절에 마치 천국 같은 네. 그런 돌아가고자 하는 되게 욕망이 컸어. 그래서 브로크 담도 돌담으로 바꾸고 그런 좀 장치를 제가 만들었죠.
0: 네.
1: 다시 어린 시절에 내가 그 살던 집처럼 마당도 시멘트 까내고 마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했죠.
0: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지기까지는 또 많이 품도 들이시고 노력도 하셨네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가지고 원래 이 동네는 이런 건데 저렇게 인위적으로 고친 걸까요? 다른 데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저는
1: 실은 마을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내가 네. 많이 어질고 작업하고 또 정리도 잘 못하는 편이어서 네. 많이 어지러워서
0: 그 담장 지나다 보면 그 담장 너머로 뭐가 작업하고 계셨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 슬쩍 이렇게 보고 가는 또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 잘 치우고 살게요, 앞으로.
0: 그래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또 동네가 또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또 초록장화로 또 지으셨어요. 동네 사랑방 역할을 또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또 했죠. 네.
1: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진짜 만만한 집
0: 네.
1: 나는 이 정도면 탐내지 않을 집인데 그 만만한 집 있잖아요.
0: 네.
1: 그냥 뭐 괜찮네 하는 그런 만만한 집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 그 사람으로서 내 행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만만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쉬운 사람? 뭐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쌀 사람이라고 불려지길 바래요. 나도 어려우면 사람 어려우면 정말 다가가지 못하고 막 쭈삣쭈삣 하잖아요. 근데 난 좀 그런 쉬운 사람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집도 그런 집이 되어봐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건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그냥 내가 아는 나무, 돌, 흙, 자연과 가까운 집을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죠.
0: 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되게 뭐랄까 목에 힘주고 살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러기 쉽잖아요. 또 남이 나를 뭐 깔보진 않을까. 아 저도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관객들을 상대로 기선제압을 해야 돼. 처음부터 내가 지고 들어가면 한 시간 동안 버틸 수 없어. 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편안한 사람, 쉬운 사람, 또 그 표현을 빌려 얘기하자면 싼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방하게 되셨어요?
1: 제가 사람 되게 좋아해요.
0: 아,
1: 보통 네.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힘 빨린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날부터 사람 하나를 만나면 체감관을 읽듯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가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너무 좋아하는데
0: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있는 분들.
1: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네. 근데 우린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사랑하게 되죠.
0: 사랑하죠. 네.
1: 저 도도한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어서 계속 맴돌잖아요. 나는 좀 세상에 어려운 도도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으니까 나 좀 쉬운 사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0: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서학동 갔을 때도 반겨주셨던 또는 이렇게 음악 그 응원해 주셨던 작가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네 계속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뭐 이 저는 이제 그 대부분 제가 그 역사를 또 전공하기도 했고 해서
1: 그랬구나.
0: 약간 그 과거의 컨텍스트를 돌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습관처럼. 그러면 이제 2010년 이전의 이야기도 저는 좀 궁금해지거든요. 또 이 한 시간이 또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 축약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이 미술을 하게 되셨는지도 너무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 뭐 이 2010년에 서학동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야기도 좀 궁금해서
1: 짧게 할까요?
0: 네,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1: 초등학교 우리 3학년 네. 때 제가 시골에서 정말 진짜 버스 하루에 두 번 다니는 데서 막 버스 오면 손을 들고 막 소원지 나는데 막 따라가고 막 그렇게 네, 살았어요. 나오는, 네. 산골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 도시에 와서 또 아버지가 막 망해갖고 온 거야.
0: 그래가지고 그랬어.
1: 도시에 막 왔는데 무슨 우리 집 팔복동에 살았거든요.
0: 근데
1: 아홉 집이 살아 방 칸칸이 그 방 하나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오다가 이제 거기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이쪽 중로동 어디인가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그때 풍남초 다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0: 네.
1: 3학년 담임 선생님.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한테 꿈을 외치게 했어. 매일 외치고 이거 두 배 정도 되는 갱지에다 자신의 꿈을 쓰게 했어요.
0: 꿈을 쓰게 하죠.
1: 일주일에 한 번씩.
0: 일주일에 한 번씩.
1: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0: 그 나이 때요? 초등학교 때?
1: 우리 때 난 어린애인데도 사이코 드라마 당신이라고 네. 정신과 의사가 뭐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밤늦게에서 애들은 잘 안 보는데 난 그걸 좋아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의사가 나중에 하는 막 멘트 같은 게 나오는데
0: 네.
1: 그런 멘트를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가서 매일 그런 거 쓰다가 이제 선생님이 미술 담당, 학교 미술 담당이니까 미술 대회를 나갔는데 어쩌다가 뭐 입성? 그냥 작은 상 하나 다 쓰고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상 같은 거요. 거의 처음 받다시피 하고 막 남들 앞에서 이렇게 상 받아본 게 처음이야. 그때 그러고 이제 4학년, 5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4학년인지 5학년 때지 다시 이제 우리 담임은 아닌데 우리를 불렀어.
0: 네.
1: 학교에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꿈을 다시 쓰라고 했어.
0: 그때 다시.
1: 내가 또 썼어.
0: 네.
1: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글을 보고 아는 거야. 내가 막 썼는데 선생님 저 근데 꿈이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해요.
0: 아,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해요.
1: 내가 스물 몇 살 때 이 담임 선생님이 그때 우리가 특별한 아이들이었대. 자기가 실험을 한 거지.
0: 네네.
1: 매주 꿈을 네. 외치게 했는데
0: 매주 바뀐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이 아이들이 어떤 꿈을 찾아가는지 궁금했대요.
0: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실험해 보고 계셨구나.
1: 그래서 선생님이 20대 후반 어떤 날 네. 우리를 막 찾아다녔어요. 친구들한테 연결해 갖고. 근데 그때 나한테 그 종이를 가져왔더라고. 내가 근데 내가 미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몇몇 아이 중에 그때 꿈을 외쳤던 아이들이 그 꿈을 찾아간 아이들이 있다는 선생님이 이제 그걸 찾아보고 싶었겠죠?
0: 네.
1: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진짜 그렇게 썼더라고. 근데 고1에서 2학년 이제 이과 문과 정할 때, 내가 뭘 하면 할 때 제일 행복했지? 하니까 뭐 그리고 만들고 막 이럴 때 내가 되게 행복했더라고. 그때 가슴이 막 계속 몇 달 내 꿈을 정하는 몇 달 가슴이 계속 뛰었어.
0: 네.
1: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딱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너네 집 형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내가 막 그때 알바를 진짜 상상도 못할 신문대달 알바를 석 달 했어요.
0: 아, 그 어릴 때요?
1: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네네네네. 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랑 내가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은 이렇게 근로장 학생처럼 조금만 알바 학원비를 내고 엄마 아빠는 이제 나를 학원비를 대주시 그래서 그때 미술을 하게 됐지. 그 딸림의 서너 네. 달이 되게 가슴이 계속 뛰었어.
0: 네.
1: 근데 그날 이후로 나는 물론 돈을 잘 벌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 거에 대한 후회는 하나도 없고 아직도 할 이야기들은 많으니까
0: 네.
1: 살아가면서
0: 네.
1: 그래서 나는 보통 친구들 이제 네. 중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꿈 못 정할 때 그냥 막 그런 거 엄마 아빠가 뭐 안정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물론 그런 거 좋은데 너가 좀 가슴 뛰었던 거 그런 거 뭔지 찾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또 필요할 때 돈도 벌거든요. 나도 돈은 안 벌지 않아요.
0: 네.
1: 옷 만들어 입고 뭐 하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네. 돈도 오늘도 아침 8시부터 가서 벽화하고 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근데 아름다운 사람들과 즐거운 벽화 즐거운 노동을 하고 왔어요.
0: 네. 저는 이 이야기 와서도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다.
1: 내가
0: 같이 울컥하네요.
1: 그때 저 구도청사 이제 내가 여학생이니까 그 예. 사장님이 우리 다른 데를 주택가를 돌게 할 수 없으니까 도청이랑 관공서들을 나를 돌게 한 거야.
0: 네.
1: 그래서 내가 알바는 석 달, 넉 달밖에 안 했는데 내가 20대 어떤 날까지 새벽마다 꿈속에서 그 신문 배달을 했어요. 코스별로. 막 있잖아.
0: 네. 야, 그렇게, 저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하면서 신문 배달하면, 응원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고등학교 때 뜨거우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저는 상상되면서 막 울컥하는.
1: 자전거 타고
0: 막. 네, 그러니까요. 현우 작가님의 그 환희에 찬, 또는 그 설렘에 가득 차면서 그 새벽역을 열어 제꼈던 현우 작가님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잠깐. 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한숙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전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해보네요. 네,
0: 되게 감사하네요. 아니, 이게 이 방송이 이 유튜브 이 웹상에서 남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영상 기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또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뭐, 학원비를 부모님께서도 또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그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이렇게 뭐랄까 작가의 여정이 쉽게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1: 아, 내가 내 작업 스타일이 그래서 20대 이제 예술가 화가는 특히 내가 그림을 그리든 행위를 하지 않든 작업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그쵸. 도구를 갖고 내가 그쵸. 언제든 행위를
0: 공간도 할 수, 필요하고
1: 그래서 20대 어떤 날까지는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지 이 작업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지 거의 작업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밖에서 돈을 벌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거야. 그래서 늘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계속 그 머릿속으로 준비 과정 안에서 하다가 내가 그걸 실천하는 탁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한 달에 뭐 3일, 5일밖에 작업이 안 되고 돈을 벌거나 뭐 다른 행위들을 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은 계속 하는 거야. 어떤 근데 과정은 이제 백치를 하거나 뭐 또 준비하고 이런 건 성실한데 내가 행위를 하는 시간은 짧게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실은 엄청 대형 캔버스를 내가 200만 원어치나 준비해놓고 화실 가득 채워놨는데 그림은 솔직히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서 내 마음이 안정돼야 잘 되는데
0: 맞죠.
1: 요즘 좀 그게 잘 안 돼서 내가 그냥 입체 작업을 더 위주로 많이 한 거예요. 입체가 내 생각엔 조금 쉽기도 하고 기존에 내가 10년 전에 드로잉 해놨던 그림 그렸던 게 거의 다 입체로 드러난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나한테는 입체나 그 설치 작업이나 회화나 실은 같은 거야. 나의 그림이 입체로 드러났을 뿐이거든요.
0: 그렇죠. 소재만 좀 달려졌을 뿐. 네.
1: 그래서 20대 어떤 날 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변에 이제 평화롭게 산 선생님들 이제 교사거나 뭐 약사거나 남편이
0: 안정적인 직업.
1: 의사였던 선생님들. 그 60대, 70대 초반 선생님들이 대 전시 때 왔어요.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전여고 나온 언니들이니까 그냥 공부 잘했어. 공부 잘했고 그러니까 결혼도 잘했어. 그냥 예쁘게 잘 살았어, 언니들이. 그래서 내가 20대에 나는 너무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불안이 내가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선택이었지만 그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나는 힘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에 그게 미술로 예술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이 되든 안 되든 꾸준히 어떤 날 하다 보니까 30대 중반 어떤 날부터는 그런 게 좀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힘이 되고 누가 나를 불러주기도 하고
0: 네.
1: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실은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뛰어난 그런 예술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우리 전공에서 그림도 제일 못 그렸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0: 그렇게 본인을 평가하시는군요.
1: 그 당시에 친구들은 나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걔네들은 나를 내가 우습지. 왜냐면 지들보다 그림도 못 그리고 뭐 해도 다 그런데 나는 걔네들보다 그때도 지금도 나은 게 열정?
0: 네.
1: 난 그 당시에도 뭐 서해 폐류 사건이 나거나 뭐 어떤 나라의 큰일 사건들이 펼쳐지면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숙제 외에 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있었어.
0: 네.
1: 아이가 이그 아픔들을 막 표현하는 작업들을 그 학교 숙제하고 상관없이 쭉 꾸준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날 친구들보다 뭐 대상력이 떨어지거나 막 그런 성실함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내 생각을 표출하는 걸 꾸준히 했더니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니까 그거는 나의 선이 되고 색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0: 네.
1: 내가 야 바보짓도 어리버리도 거의 30년 가까이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할 만하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0: 아.
1: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그냥 나를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들어놓은 작품이나 그림이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야겠다고 예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0: 네.
1: 내 행위가 그 작품 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 행위, 내가 느꼈던 그 순간의 감정들을 표출하고 보여짐으로써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랑 똑같이 내 그 상황의 그림들은 누가 카피하려고 하면 10점, 20점도 만들어내요. 한데 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이 작품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지 않고 예술성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아. 그냥 그 행위가 예술이 있었던 것뿐이야.
0: 네,
1: 알겠어요?
0: 아, 이거 너무
1: 나의
0: 큰,
1: 예술 세계가 이렇다는
0: 네,
1: 거예요.
0: 너무 큰 인사이트를 지금 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제가 그 전시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가슴을 너무 뜨겁게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나는 그날 은총
0: 네.
1: 씨 만나서 은총 씨도 나처럼 지역에서 이제
0: 네.
1: 예술을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날부터 나그 서학동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 세계에서 또
0: 네.
1: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부족한 상태지만 만났어요. 그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날부터 나는 그냥 세계의 중심? 한국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은총 씨가 지역에서 지금 음악하는 사람으로 내 눈에는 그래도 좀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총 씨도 내가 여기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전주에 서
0: 네.
1: 있듯이 나 은총 씨가 전주가 중심인 것 같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 만드는 과정 보니까
0: 네.
1: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0: 맞아요. 결국엔 결이. 네.
1: 그들도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총 씨가 우리 얘기가 우리 전주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이 이의 이야기가 되게 음악을 만들어 준 그림보다 음악이 더 전파력이 좋잖아요. 은총 씨가 그러면 더 멋지겠다.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말해주고 싶더라고, 그날.
0: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지역음악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고, 그런 관점에서 저를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오늘 사회자인데, 제가 오늘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얻고, 감동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중간중간, 정말 그, 지나는 여정들을 다,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시고 체화하셨던 정말 그 우러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울림으로 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아까 저는 또 공감했었던 포인트가 저도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역사 공부하고 신문방송학하고 또 음악 하나만 할 용기 없어가지고 도망가려고 대학원 공부까지 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를 표현하기를 저는 늘 사비연필 하나 들고 그림 그리는 사람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 누가 함께 색칠해주고 채색 도와주고 이런 동료들이 없으면 내가 음악을 할수 없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근데 한숙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스로를 이렇게 또 겸허하게 돌아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또 30년의 시간을 동안 돌아보니까, 스스로 바보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크게 켜켜하게 쌓여있는 철옹성 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작가님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게, 가슴 속에 스며들면서, 또 오늘 또 제가, 울컥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 방송은 또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같이 하는 예술, 초록곰 공작소, 할매 공방
1: 맞아요.
0: 요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예, 2010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강사로 산성마을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어르신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서학동에서 동아리 형식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여기에
1: 맞아요,
0: 남겨있네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바느질 하고 그림 그리고 도자기 만들고 염색하고 천 작업하시고 다양한 시각예술 활동을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합니까? 네. 철학이 또 있어요. 또 여기, 야, 철학까지 맞는지
1: 왜요?
0: 한번 봐주세요.
1: 누가 말해요?
0: 이거, 어디서 이걸. 작가님은 스스로를 대단한 지도자라기보다는 할머니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물꼬만 터주는 역할을 했다고 겸손하게 말하셨고요. 아이처럼 투박하지만 날것 그대로의 순수함이 담긴 할머니들의 작품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공동체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좀, 뭐, 어떻게, 어떠세요?
1: 뭐,
0: 맞는 말,
1: 틀린 말은 아니고.
0: 아닌데,
1: 네.
0: 네.
1: 제가 2010년에 그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0: 네.
1: 2011년, 12년, 그때 아마 뭐, 문화예술교육 지원 받아가지고,
0: 네네.
1: 12년까지는 했을 것 같아. 13년까지 했을까?
0: 네.
1: 그러고 나서, 서류, 정말 나는 할머니들이랑 이제, 내가 어느 순간 이제 뱉어놓은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할머니들 하다 보니까 이거 책임은 져야겠고. 근데 내가 그 돈을, 기획서를 써서 지원금을 받고 하게 되니까 할머니들이랑 뭐 언니 트러블이 생길 때너돈 벌려고 하지. 막 이렇게 되게 아픈 거야. 내 돈은 약간의 강사비를 받기는 하지만 내가 할머니들하고 이거 하는 행위가 꼭 그건 아닌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아프기도 하고 더 이상 그 서류에 지치고 싶지도 않아서 내가 이제는 예전처럼 작업실 월세를 벌러 다닐 형편은 아니고 이제 작업실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할머니들하고 만나다가 내가 2012년도에 임신을 하고 13년도에 아기를 가졌어요. 갖고 누가 얼마 전에도 물어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매 공방 오래 할수 있었어? 근데 첫 번째는 할매 공방 총무님 할머니들을 나의 동역자, 동지가 있었어요. 할매공방 총무님, 김영애라고. 그분은 손이 하나가 없어. 여기가 없어. 60, 50대 초후반이나 이렇게 방앗간에서 떡 뭐더 먹으려고 했을 때
0: 하시다가
1: 손이
0: 사고가 나셨군요.
1: 없으셨는데 내가 할매공방 하러 갔는데, 다 이제 바느질 한다고 수업을 두세 차례 진행하고 했는데 팔이 하나뿐인 분이 계신 거야.
0: 네.
1: 그런데 그분은 옆에서 다른 분하고 화투만 치는 거야. 나 이제 바느질을 한다고 쭈쭈쭈 하고 있는데,
0: 네.
1: 이거 어떡하지? 되게 애매해가지고, 딱그 여사님한테 내가, 순간 이거 뭐 계획한 것도 아니야. 여사님, 총무하실래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래, 그럼? 하더니 갑 수첩을, 까만 수첩을 갖고 와서 할머니들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는
0: 네.
1: 거야. 그 다음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야. 그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들을 다 통솔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우리 친정 엄마부터 1살 어린 지금 86세예요. 지금
0: 네.
1: 딸 집에서 아파하고 계신데
0: 네.
1: 여사님이 어느 정도냐면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셨는데 4, 5학년 나이 때쯤 12, 13학년 때 교과서 다 빌려다가 그냥 구구단도 산수도 글자도 다 해버린 거야 스스로. 내가 그때 책 쓸 때 시절을 잘 만났으면 군수짜리 할 만한 여사님이에요. 똑똑해요. 식당에 우리 밥 먹으러 가서 뭐 맥주도 마시고 술도 먹고 밥도 먹으면 암산으로 그거 다 계산해버려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진취적이야.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있으면 내가 돈 만 원만 줘도 우리 20명이 먹을 거를 만들어 와요.
0: 네.
1: 그리고 뭐 자기도 돈을 벌기도 하면서 다 같이 싸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할매 공방에서 총무님이 나한테 그런 역할을 해줬었고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싸우고 막 진짜 암투와 이간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다 중재해 주셨죠. 총무님께서.
0: 네.
1: 그래서 그 김영희 총무님하고의 만남, 그 다음에 제가 마을에서 이제 와가지고 행사도 벌이고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왜 이렇게 오래 했냐고 묻길래 지금 왜 내가 그렇게 오래 했지? 그게 다음 하나는 또 할머니들이 제가 그때 이제 늦게 결혼해서 나는 근데 너무 자식은 갖고 싶은데 임신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마을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들 마을 작가들은 이쪽 방에서 이렇게 먹고 할머니들 내가 따로 상을 차려서 갖고 거기서 막 네. 먹고 있는데 그 우리 할매 공방 후원자 성수도 네.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야 할머니들 통성기도 한다 그러는 거야.
0: 네네.
1: 거기 이제 불교도 있고 막 무속도 있고 다 있는데
0: 다양한 종교가 있어.
1: 다양한 네. 종교가 있는데 우리 총무님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
0: 네.
1: 애기 생기게 해달라고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고 계신 거야. 그 선생님이 와서 할머니들 통성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그때 되게 고마웠죠. 네네. 그러고 나는 이제 또 애기가 생겨가지고.
0: 야.
1: 애를 낳고.
0: 네.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나요?
1: 근데.
0: 네.
1: 총무님이랑 지금도 한 번씩 통화하거든요. 아프신데.
0: 네.
1: 우리가 기도해서 그놈 나왔잖아. 기도,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학동 어린이 내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아. 왜냐하면 내가 또 임신이 안 되는 그 어떤 여인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 임신한 거 보고 어머 내가 기도해가지고 됐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할머니 많은 할머니들의 기도 속에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에 내가 감사하죠. 그러고 할매 공방은 이제 동아리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바느질을 하거나 옷을 만들고 우리가 뭘 하면 그걸 1년에 두세 차례 전시나 행사를 벌여서 팔았어요.
0: 네.
1: 근데 할머니들한테 그거를 뭐 수입이 오면 막 5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막 나눠 가졌어 그 돈을.
0: 네.
1: 나는 그 돈을 갖지는 않았어요. 내가 돈을 내 돈을 써가면서 할머니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늘 그런 할머니들의 엉성한 말 같지도 않은 작품이 진짜 막 애기 같은 그림에 애기 같은 바느질이기도 해요. 그런 걸 사준 사람들 있어요. 아예 나의 후원자 언니들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전시 하게 되면 오픈날 와서 빨간 딱지를 쓱 끊고 가야 가는 언니들 있어요. 그 언니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할머니들한테 아무리 모이자고 해도 뭐 물론 그림 그리고 할머니도 꼭 돈 때문에 나를 만난 건 아니었을 텐데
0: 네.
1: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또 고기도 사 먹고 뭐 또 마시고 놀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생겨야.
0: 그쵸.
1: 그 후원자 언니들 지금 감사해요. 지금도 나를 후원해줘요. 실은.
0: 네. 아 제가 내리사랑을 받고 있었네요. 한수 작가님께서도 제 앨범을 또 사주셨던 또 기억이 나는데 야 그런 내리사랑이 또 이어지고 있었네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그때 뭐랄까 통성 기도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까요?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을 하실 것 같은데
1: 실은 꿈만 같아. 나도 네. 내가 예술가로서 뭐 막 이런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성취감도 네. 큰데 은총 씨 결혼을 안 했죠?
0: 아직 못했습니다.
1: 나는 되게 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내가 자랑스러웠어.
0: 네.
1: 아, 이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자식을 낳았구나. 내 자신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의 성취감보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지금 뭔 예술행위를 하고 있지만 세상에 여인들 또 남성들한테 자식을 낳아서 그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라고.
0: 네.
1: 그리고 지금은 이제 14살인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0: 네.
1: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식을
0: 네.
1: 낳아보면 성숙하는 게 있어.
0: 아, 앞에 이야기들도 좀 중요하고 방금 주셨던 이야기도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또 예술가 선배님으로서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앞에 그,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었던 대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수 작가님께서 마음을 많이 열고 다가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다 우리 엄마가 내가 네. 부자
0: 어떻게 그게 그렇게
1: 부자 동네 가가지고 네. 할머니들 그림 봉사한다고 하면 내가 했겠어요. 여기는 다 그 근방에 임실, 진안, 남원 이런 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 산성마을 거기 다 예전에는 집도 없던 동네에 이렇게 제가 얼기설기 집 지어서 이제는 뭐 자식 좀 여워놓고 그 내가 뭐 서너 달 바느질해서 3만 원, 5만 원 주는데 그거라도 일하려고 옛날엔 공공근로도 없었잖아요.
0: 네.
1: 그거라도 와서 우리가 뭐 일해. 그 맛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내 엄마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동아리로 전환하면서 우리 집에서 하게 되면서 우리 친정엄마도 그 멤버 이제 일원이 돼. 할매 공방 일원이 돼서 엄마한테 친구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내가 할매 공방 할 때 처음에 강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할매 공방을 하면 엄마는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지. 엄마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니까 엄마는 더 나를 돕죠. 간식도 막 챙기고. 그래서 엄마한테 친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엄마는 노인정을 가지 않아요. 엄마 노인정 가서 같이 놀아. 할머니들하고 좀 가. 그러면 엄마는 늘 평생 일만 하고 농사짓다 또 여기 도심에 와서 노동자로 살던 분이시기 때문에 노인정 가서 노닥거린다는 건 엄마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할매가 아니어서 나는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매 공방에 간식 챙기고 바느질하고 뭐 하면 이거 무슨 돈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할매 공방의 할머니들도 물론 내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게 해준 것도 있지만 그냥 뭔가 일로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개중에 뭐 고학력 중학교 나온 사람도 한두 분 계셨지만 대부분 초등학교를 못 나오거나
0: 그렇죠.
1: 한글을
0: 배움의 끈이 여의치 않으셨죠.

0: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 2022년도에 우리 앞집에 나한테 진짜 아름다운 사람, 할매 공방에 총무님 말고도 나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할머니 있었어요. 그 할머니도 가시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되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어떤 날부터는 내가 이제 할매 공방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아, 그냥 나도 예술가로 내 이야기 하고 싶다. 물론 나는 할매 공방이나 마을 공동체 일을 이것도 공동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한 거예요. 이건 작업이 아니라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나도 골방에 잡혀서 작업만 했겠죠. 근데 함께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또 내가 할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는
1: 네.
0: 근데
1: 만만치 않죠.
0: 그 공동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있어서 내가 그러고 더 했던 게
1: 네.
0: 2017년도부터는 할머니들이랑 나 알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한복 해 입고 그래서
1: 네.
0: 나옷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알바를 하면 어릴 때부터 옷을 한번 쫙 가서 뽑아요. 막 벽화 벽난리 맞추려갖고 대 앞에서 엉망됐는데 그돈 받자마자 가서 물론 싸구려 옷도 아니야. 나는
1: 네. 네.
0: 내가 좋아하는 어떤
1: 그쵸,
0: 가서
1: 예.
0: 입지도 못할 알죠? 입지도
1: 끝만
0: 못할
1: 먹고 사야 되는 거.
0: 1년에 몇 차례 입을 기회도 없는 그 옷을 딱 사가지고 한벌 입고 나타나서요. 내가 그게 어릴 때부터 오자매에서 넷째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옆집 친구, 밤마다 옆집 친구가 입고 온 원피스, 코트 입고 동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나의 꿈이었어. 꿈속에서 매번
1: 네.
0: 그의 옷을 입고 내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보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난 가서 딱 옷 한 벌. 물감 옷 한 벌. 그게. 지금도 그래. 그거는
1: 네.
0: 없어지지 않아요. 나한테 옷이 되게 중요해요.
1: 네.
0: 그래서 할머니들이 근데 무슨 삼베 다 낡아빠진 흰 옷을 이렇게 위에 본 이렇게 멋스러운 옷은 이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이거 내가 만들었지? 한 3, 40년 입어가지고 하얘진 거예요. 삼베가. 그래서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었는데 동네에 이거 갖고 있는 할머니 있다는 거야. 그때 이제 할매 공부 나 혼자 한게 아니라 루아도 있고 지민 씨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다 도와줬어요.
1: 그쵸.
0: 나의 그 지민 씨라고 염색하고 바느질 했던 친구가 자기도 한 필, 나도 한 필, 할매 공방에서 한 필, 세필 사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옷을 할머니 그때는 김도남 여사님은 하루에 한필 잤던 양반이래요. 갖고 그 할머니한테 이거 이제 옷 만드는 거 배운 거야 손으로. 나는 지금도 내가 이제 기술자한테 맡길 때도 있지만 그 할매 공방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제 마른 년, 뚱뚱한 년 이게 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눈대중으로 옷 만드는 게 있어. 그걸 이제 해가지고 막 그때 염색하고 만들고 그때 완전 신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소태에 만들어서 바로 패션쇼. 그러니까 또 누가 초대하니까 또 그다음엔 또 이제 없으면 내가 이제 마을이나 어디에서 후원 천 후원 받아가지고 또 패션쇼를 거의 2020 코로나 20년 21년도까지 옷
1: 네.
0: 작업을 했어요.
1: 아.
0: 그때 또 이제 바느질로만 뭐 티매트 만들고 이런 것만 있으면 오래 못 갔을 텐데 옷저 우리 할매 공방 서울에 문화상이라고 거기 초대도 받았어요.
1: 아,
0: 할매
1: 그러셨어요?
0: 총무 할매랑 도현이랑 아들이랑 나랑 셋이
1: 네.
0: 용산역에 갔다가 아들 잊어버릴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저 할매 총무님이 갖고 지금 그때 우리 도현이 잃어버렸으면 우린 죽었다고.
1: 재밌네요. 에피소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0: 옷
1: 재밌어요.
0: 작업 하다가
1: 네.
0: 그렇게 더막 완전히 빠졌는데 이제 근데 할매들이 너무 늙었어 이제 나도 그래서 2022년도에는 잠시 실은 내가 그때 뭐 되게 사랑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잠시 쉰 거예요. 그때 우리 언니가 할매 공방을 1년 넘게 도와줬었어요. 내가 바쁘면 언니가 대신 할매 공방 나보다 조금 이쁜 여자가 할머니들을 대신 만났어요. 몇 명만 이제 아픈 사람 빠지고 그랬는데 언니가 갑자기 하늘로 가는 바람에 할매 공방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몇몇 여사님들이 하자고 하는데 조금만 덜 바쁘면 하기로 했는데 계속 바빠요. 지금은 이제 바느질 하고 싶다고 하는 선생님들이랑 그냥 소학동 언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0: 삶의 공방 핸드폰 오시라고 해서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1: 네.
0: 조금만 덜 바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1: 너무 많이 사랑받으셔서 바쁘지 않은 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사랑이 샘솟으시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순수함을 여전히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는 그 마음. 또, 그게, 그냥 이 자체, 뭐, 이 방송이 무슨, 방송 형식으로 빌어서 뭐 진행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작가님 그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듣기 좋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0: 오,
1: 저는.
0: 벌써 다
1: 네,
0: 끝났는데.
1: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 그래도 작가님께서 또, 이, 너무 이제 할매공방 이야기, 소학동 이야기, 다 너무 뜨거운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지만, 또 작가님이 또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 공동체를 향한 애정, 뭐 예술 활동도 있는데, 전시들 또, 아리랑 전시도 저 기억나고요. 네, 막 그런데 다양한 말씀 못하신 것들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0: 다음 기회에
1: 않아가지고.
0: 또 불러요.
1: 그러니까 한 2부 해야 되겠어요. 네.
0: 이제는,
1: 네.
0: 지금은 내가 2014년 동학에 대해서
1: 네.
0: 원래 사회나 역사 막 이런 공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막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2014년도에 어떻게 동학에 좀 빠지게 되고, 역사 공부, 이제 그때부터는 역사 공부로 작업,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작업, 회화 작업할 때는 내 이야기도 뭐, 인간에 관한 근원적인 이런 이야 질문에 관한 작업도 막 많이 했는데, 제가 전북 민미협이라고 민중미술단체에 지금 대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할매공방을 더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또 기획도 해야 되고, 막,
1: 네.
0: 회의도 이끌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1: 그쵸.
0: 민중미술단체에 하면서 이제 거기는 공부하고 하는 전시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현
1: 그쵸.
0: 시국을 이야기하거나 환경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걸 하게 되잖아요.
1: 맞죠.
0: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더 이제
1: 네.
0: 알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더
1: 그쵸.
0: 그러면서 막 되게 어떤 2014년, 15년도쯤에 내가 이제 쓰는 말이 있어.
1: 네.
0: 역사 속에 선다는 느낌 있잖아요. 딱, 나는 이제 역사 속에 선 사람이구나. 그냥 내 행위를, 그럼 역사 공부하는 사람 알잖아요.
1: 네네.
0: 내 행위가 늘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물론 누가 나를 평가해주고 미래에 어떤 날 누가 알아봐주지 않겠지만, 나는 이제 역사 속에 선 사람이라고 나 혼자 그냥 딱 규정하고 내 행위들을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의 내이 행동이 어떤 날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좀나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도록 행위하려고 노력하죠. 그러고 지금 이야기, 내가 지금 뭐또 미술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행위로 그래도 내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나비 효과의 나비처럼 몸짓 날개짓으로 그래도 내가 세상을 변화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 날개짓을 할 거야.
1: 네.
0: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고 동학 실은 아까 132년 전에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1: 네.
0: 내가 오늘 오면 은총 씨한테 앞으로는 동학 개벽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이제는 옛날에 무슨 고루에 뭐 저런 얘기야. 이번 나 전시 때도 내가 되게 나한테 또 질문거리가 생겼어요. 야, 너는 무슨 132년 전에 이야기 동학 얘기를 아직도 해? 그런데 그 32년 전에 132년 전에 동학 아니고 나는 지금 동학하다야. 우리는
1: 맞아요.
0: 이제 현실의 동학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전주의 동학, 대한민국의 동학, 세계의 동학, 우린 동학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동학하다라고 표현한 말이 굉장히 세련되고 신선해져야 돼요. 은총 씨랑 나랑
1: 네.
0: 우리가 그 언어가 되게 세련된 걸로 보이게 은총 씨는 음악으로 나는 미술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세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동학하는 사람.
1: 네.
0: 김은총 한숙.
1: 아, 한숙 작가님 이름 옆에 제 이름을 놔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0: 예, 동학하자고.
1: 네. 그렇게.
0: 그리고 세련되게.
1: 네.
0: 왜냐하면 동학에 대해서 아직도 그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게 동학인 것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좀 더 세련되어야지 그리고 작품도 내 예술 작품이 미래적이고 세련되면 이거 동학 이야기인데 이렇게 세련돼? 우리는 지금 동학이야. 뭐 환경이든 뭐든 세계 이야기, 세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동학으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멋진 예술, 동학 예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그 숙제를 가진 거야. 나 사람들한테 동학이 이렇게 세련됐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술 행위가 되게 멋지게 들렸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동학은 어린이, 여자, 약자들한테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쵸. 세련됨에 대해서
1: 맞습니다.
0: 내가 후배들한테도 되게 멋진 동학하는 선배고 싶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난 공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하나씩 더 알아가고 행동하고 싶어요.
1: 네, 오늘 방송에서도 느꼈지만 어떤 뭐 화려하식과 멋진 어떤 형식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동학농민혁명군의 그 꿈과 이상은 그 당시에는 무너졌을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숙 작가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동학이 살아있고 푸르르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오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응원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동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벌써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운데요. 그래도 이런 한숙 작가님께서 꿈꾸시는 어떤 세상 같은 것들, 또 우리 예술가들이 이 지구상 왜 필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큰 인사이트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마지막 세레모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지만 마지막 멘트는 전주에 오면 한숙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방송이 끝나겠습니다.
0: 아, 알겠어요.
1: 네. 네. 전주에 오면
0: 한숙입니다.
1: 여러분 행복하세요.
0: 감사해요.
1: 네. 이렇게 멋진 한숙 작가님이 살고 있는 전주에서 음악하고 있는 김우총으로서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행복한 전주 시민 전북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2: 낯설고 새로운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자꾸 실수하고 금세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서툴면 서툰 대로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길이 익숙해진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게 무언가와 연결되는 순간도 있어요. 익숙했던 것들, 늘 잘하던 것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만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작았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미루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편안하고 익숙한 길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벌써 먼저 결정해버린 겁니다. 실은 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랍니다. 한때는 나이가 들면 너의 신경망이 고정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뇌가 결코 변화와 조정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신경세포의 수는 줄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 뇌는 평생에 걸쳐 다시 길을 잇습니다. 젊어진다기보다는 끊어졌던 길을 다시 연결하는 거죠. 초여름 밤입니다. 창을 조금 열어두기 좋은 공기가 미지근한 밤. 이 섬세한 감각들을 오감을 통해 느껴보며 끊어졌던 길을 음악과 함께 걷는 빅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역시 음질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음악을 모셔왔습니다. 한 사람은 따뜻한 첼로의 사람 보켈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광활한 밤의 사람 바그너. 익숙함과 낯섦을 나란히 두고 천천히 걸어봅니다. 오늘 첫 곡은 보켈디 현악 오중주 2장조 작품 번호 11번 곡 번호 5번 3악장 미뉴엣. 2015년 4월 뉴 잉글랜드 음악원 졸던에서 있었던 유서 깊은 실내악 축제 및 갈라 콘서트 실황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보케니의 미뉴엣.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멜로디죠. 여름 습기에 묵묵한 일상인데요. 현악 오중주 특유의 아기자기한 호흡에 친근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잘 안 들게 되는 곡인데요. 오늘은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익숙해서 늘 잘하던 것을 이 음악을 통해 떠올려보고 싶었어요. 보케니는 첼로와 실내악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화려한 극장 대신 작은 방에서 몇 사람이 둘러앉아 연주하는 음악. 늘 잘하던 것과 익숙한 자리에서 말이에요. 오늘 글의 첫머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보케니는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당대 최고의 스타 하이든의 그늘에 가려 평생 변방을 돌며 경제적 궁핍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현악기 언어로 묵묵히 음악을 썼고 그 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뉴엣 중 하나일 텐데요. 보케니는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한 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첼로를 두 대 배치하는 독특한 오중주를 고집했습니다. 소리를 부드럽게 줄이는 야극기를 낀 형악기들이 빗방울처럼 톡톡 튀는 스타카토를 집요하게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걸음걸이가 어느 순간 몸에 익어 완벽한 리듬을 타고 마침내 삶의 가장 친숙하고 다정한 춤곡으로 변하는 순간을 닮았습니다. 보케니는 또 첼로라는 악기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첼로의 높은 음역대를 묵묵히 개척해 나갔죠. 다음 들으실 첼로 협주곡 2악장 안단티노 그라디오소는 낮은 무거운 첼로가 오랜 연습을 거쳐 마치 사람의 가장 깊은 목소리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게 고백하는 악장인데요. 서두르지 않고 침묵 속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듯한 선율은 마침내 도달한 내면의 평화와 단단해진 삶의 외연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악기로 가장 자기다운 노래를 썼죠. 서툴지 않은 자리에서 나오는 편안함이 어떤 건지 이 안단티노로 들어볼게요. 보케니 첼리스트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보케니 작품 번호 482번 2악장 아다지오 돈 트로포, 그리츠마어 편곡 버전입니다. 자클릿 디 프레의 첼로, 지휘의 다니엘 바렌보임,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협연의 1967년 녹음한 워너뮤직 레코드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궁정에서 일하게 된 모케니는 낯선 이국의 뜨거운 길거리 중국인 판단고를 만납니다. 클래식 현악 사중주의 스페인의 민소가 끼인 기타를 결합하고 고후반부에는 실제 캐스터넷까지 들어간 이국적인 활기를 듬뿍 담고 있는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클래식이라는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고 낯선 문화를 대변한 악기를 끝내 자신의 음악으로 들인 곡입니다. 익숙한 사람도 한때는 낯선 길 위에 있었다는 증거처럼요. 정적인 일상을 깨부수고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심장 박동 같은 리듬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격렬하게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보케니 기타 5중주 4번 디장조 판단고 중 4악장 브레멘 바로크 오케스트라 18년 10월 27일 독일 브레멘 우어주라 하우스 교회 로제리우스 홀에서 있었던 브레멘 바로크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시리즈 스페인의 밤 실황입니다.

첼로의 고난도 테크닉과 기타 그리고 캐스터네츠가 어우러지며 폭발하는 생동감을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연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익숙한 길이었다면 이제 창밖이 좀더 어두워졌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낯선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그너입니다. 보케니의 방이 작고 따뜻했다면 바그너의 무대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처음엔 압도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걸어보겠습니다. 바그너는 음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꾼 혁명가였지만 그 길은 끝없는 오해와 망명, 고독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웅장한 예술 세계인 악극을 향해 묵묵히 걸어왔고 그 끝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입체적인 감각의 깨어남을 선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바이올린의 가장 높은 음들이 아주 갸냘프게 피어오릅니다. 성비를 지키는 기사, 로엔그린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시각화한 음악인데요. 이 곡은 보이지 않는 이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구도자의 첫걸음과 같습니다. 아주 미약했던 선율이 포기하지 않고 겹겹이 쌓이며 점차 두터워지다가 마침내 온 관현악이 터져나오며 찬란한 빛을 뿜어낼 때 우리는 영혼이 전율하는 짜릿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대한 바그너가 두렵다는 분께 권해지는 곡입니다. 다음 곡은 바그너 로엔그린 1반 전주곡,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 사이먼 레틀 지휘, 2012년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콘서트홀 공연 실황입니다.

미세한 야금에서 시작해 거대한 음의 헤일로 발전하는 오케스트라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악권이었던 연주였습니다. 이 연주를 들으니 오랜만에 당장이라도 사이먼 레트리지를 들으러 가고 싶어지네요. 녹음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도 늘안 좋은데요. 제 목소리 음질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페라 타노이쇼 중 저녁별의 노래입니다. 지금 시간과 참잘 어울리는 제목이죠.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구원 사이에서 방황하는 기사 타노이저를 바라보며 그의 신실한 친구 볼프람이 저 물려 하늘의 별 하나를 올려다 부르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어두워지는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저녁별을 바라보며 삶의 무게와 고독을 묵묵히 견뎌내는 이들을 위로하듯 나직하게 노래하는데요. 첼로의 독주로 시작해 바리톤의 묵직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이어지는 이 선율은 오랜 방황한 고단한 여정 끝에 마침내 나를 품어주는 친숙한 안식처를 만났을 때의 깊은 안도감을 전달합니다. 광활한 바그너 안에도 이렇게 작고 다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면을 가득 채워주는 고독한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하고 깊은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죠.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볼프람 역의 바리톤 드린 터펠, 1993년 12월 31일에 있었던 송년 음악회 갈라 콘서트 실황입니다.

오늘은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병문화관의 소식을 전합니다. 한병문화관에선 연중 기획행사로 국내 최고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는 우수작품 시리즈를 선보이는데 올해도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쇼팽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김수연 피아니스트, 그리고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쇼팽 콩쿠르과 반 클라이번에 이어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의 김태영 피아니스트, 팝 소프라노 중 하나인 황수미, 세계 수준의 악단을 지향하는 클래식한 앙상블, 그리고 라스칼라 등 세계 최정상 무대에서는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무대가 11월 초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토요일 아침 11시 우리나라 최고의 마티네 콘서트가 한옥마을에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기에 스케줄이 발표되어 연주자들의 프로그램은 미정이고요. 선예매가 오픈되었습니다. 놀티켓과 한병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고 전주시민은 20%, 전북도민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보케니의 우아한 살롱에서 시작된 오늘 음악여행은 바그너의 무한한 동경과 초월의 세계까지 두 개의 전혀 다른 우주를 만났습니다. 보케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듯 아름다움을 이야기했고, 바그너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인간과 신화의 운명을 노래했습니다. 한 사람은 신뢰하게 섬세함으로, 다른 한 사람은 오페라의 장엄함으로 음악사의 지평을 넓혔고요.

살짝 뒤로 슬쩍 미루고 미룬 것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죠.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사랑과 죽음, 추월을 다룬 작품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람의 죽임이라는 곡인데요. 이 음악의 첫읍인 트리스타나움은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듣는 이를 애타게 만듭니다. 마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삶의 고단한 여정처럼요. 이 긴장의 곡은 맨 마지막에 사랑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해결하음으로 해소됩니다. 고통과 갈망 속을 묵묵히 걸어온 영혼이 비로소 친밀한 인간에 대화해서 우주적인 파도와 하나 되어 녹아내리는 이 마지막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형태의 살아있음과 해방감을 지금 선선한 초여름의 저녁 바람을 맞으며 음악과 함께 느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굴 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밤 8시 본방송, 격주 목요일 밤 8시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 시민위원회 심의 규정

사랑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 힐워시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0: 내리는 비가 없어 장마가 끝났다고 보도되는 경우를 접하면서 장마가 있었다고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의아한 경우가 많습니다. 6월 말쯤 시작해 적어도 7월 말까지는 길게 이어지는 기간 동안 수시로 비가 내리던 전형적인 장마도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하기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라 여겼던 우리들의 사계절도 이미 아열대로 바뀌었다고 하니 장마쯤이야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장마가 왜 장마였는지 아세요? 이 방송 마무리할 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워지는 날씨, 이제 여러모로 날씨도 주의하셔야 할것 같은 여름의 시작, 도시이야기와 함께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이야기의 간판 코너 중 하나인 오키포처로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PD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상반기의 주된 이야깃거리가 바로 6월 초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선거와 정치는 우리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시작으로 시작된 1월달, 2월달, 그리고 출마를 계획하는 사람들과 지난달의 시장 후보자 대담까지 상반기의 오키포차는 선거를 다루었는데요. 도시이야기도 오늘로써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만든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게스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6월의 선거를 마치고 넘어가는 새로운 4년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선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가 라고 여쭙는 것으로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축하의 인사를 말하기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번에 여러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히 2위로 당선되신, 제가 그 개표 방송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막판까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종적으로 2위로 경합을 했더라고요. 우리 최한별 당선자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송천 1.3동 지역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진보당 최한별입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만난 주민들께서 당선됐다고 말씀드리니까 진심이 좀 전해졌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뭉클했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많이 지지해주시고 또 기대도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하는 게그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개인적으로 당선이라는 어떤 크나큰 성과를 얻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포함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정치라는 이슈에서 보자면, 덧붙여서 할수 있는 총평이랄까요?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보당 첫 전주시의원 당선자가 이제 이번 결과로 나왔고, 그리고 저희 전주시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10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좀 변화를 바라고 계셨는지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민주당 독주 지방의회에서 좀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좀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선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0: 직접 시민들의 접촉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좀 느끼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 특별히 민주당 중심의 어떤 독점적인 구조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의회 역할을 주문하는 그런 민심들을 읽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으로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최한별 당선자님을 어떻게 보면 나오게끔 그 교통 정리를 해주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번 선거 때, 그 후보자를 그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우리 동네 그 선거 방송에 출연한 분을 그 중에서 골라야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이랑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이걸 준비해 주셨는데요.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전북 민원련의 박민 대표님의 말씀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준비위원회에서요, 이게 이제 집행위원으로 역할을 맡았던 전북민원연 공동대표 박민입니다.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송천 13동 유권자였고요. 네. 최한별 당선자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네.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0: 뭐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2: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 지방선거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효능감도 좀 낮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 독점 구조하에서 뭐 선거 해봤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추는 그런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외면해도 될 만한 선거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좀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번 전주시장 선거에서 좀 부채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0: 네.
2: 근데 사실 그 부채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네. 전주시의회 직무 유기도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0: 들어요. 평소에 예산 수립과 그렇죠. 집행 과정에서.
2: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고, 지금 우리 지역사회 여러 이제 구조 하에서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위는 없어요. 지역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고요. 아무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해보자 해가지고 좀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성과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 가끔 계시는데 네. 일단 최한별 당선인과 양영환 당선인이
3: 무려 네, 만들어졌다. 여기 방송에 출연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당선되신 네. 분들.
2: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자신 있게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 좋은 징크스입니다.
2: 네. 그리고 저희가 물론 굉장히 힘이 좀 미약해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함께 참여했던 게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학술연구단체들, 그리고 마을공동체 미디어들이 함께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펀딩도 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 펀딩 과정에, 무려 1,685명의 시민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액수와 관계없이.
0: 1,685명의
2: 시민들이, 예, 네. 네. 어쨌든 17반 이렇게 좀 참여해서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것만으로도 저희 프로젝트의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3: 그 중에 포함된 1인입니다.
2: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고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역량이 좀 턱없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네.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그런 성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0: 그 1,685명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그렇죠. 카카오가 이렇게 매칭해서 네. 이렇게 네.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얼마가 됐든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치들을 이렇게 활용한 거네요.
2: 저희가 목표액을 500만 원으로 좀 설정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직접 기부를 하신 분들이 116분 아니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참여 기부라고 해서 네. 이 응원합니다. 응원 됐고 문구를 달아주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할 때마다 네. 좀 100원에 이렇게 성금이 이렇게 모아지는 구조예요. 네.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를 다 합쳐서 네. 1,600여 명, 1,700여 분의 시민들이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3: 그것도 네. 어마무시한 그럼요. 거예요. 네. 사실은.
0: 네. 그래요. 그러면 그 크라우드 펀딩까지 이렇게 다음 질문으로 준비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원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게스트로서 이렇게 모셨고요. 그 상반기에 이제 오키포차를 진행하면서 뭐 유권자도 모시고, 또 뭐 후보자 정치인도 모시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그 시장 후보자까지 했는데, 그 6개월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을 좀 정리하는 주인장으로서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 덧붙여서 이제 전직 시의원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6월을 그 바라보는데 남다른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3: 그 이 자리에 지금 오랜 경륜이 있는 방송에 오랜 경륜이 있는 우리 민원련 박민 대표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방송 기획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길벗 PD님.
0: 아 제가요?
3: 네. 네. 네. 뭐 이런 쟁쟁한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럽고 차라리 게스트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저한테는 더 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우째저째 뭐 여섯 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좀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시장 후보들을 모셔놓고 대담도 했고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도 듣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죽을 때까지 뭐 크게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월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제는 4년이 지나가니까 전직 시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사실은 좀 이제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선거는 정치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 이 도지사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굉장히 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내분인데 우리 전북 도민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속 시끄러워해야 되는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그런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사실은. 이런 그 도지사 그 경선 과정에서 불복하고 또 다시 나오고 막 이거 가지고 난투전 벌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입지자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장도 없는데 마침 우리 동네 선거방송도 있고 한데 그 참 불편하게도 또 이제 뭐 다수당인 민주당이 또 뭐 거의 불참했죠.
2: 그렇죠.
3: 네. 예.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도 우리 그 지역 유권자들은 그 당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이제 그 36석 중에 10석의 그 의원의 자리가 이제 비민주당으로 됐다라는 것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됐고요. 아무튼 제가 바라봤던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굉장히 속 시끄럽고 불편했다. 뭐 이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흡한 그 방송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임없이 나를 데려다 쓰는 우리 길벗 PD님 존경스럽습니다.
0: 네. 네. 그래 그 이 말씀 이제 도시이야기 개편 뭐 이야기가 나중에 좀 되겠지만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방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좀 뭐 정제된 형식보다는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쉽게 말해서 뭐 요즘 유튜브에서 하듯이 그런 형태의 그것들이 더 어울린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획도 이제 좀 해 갈까 하고 그 말씀을 좀 여쭤보자면 나온 김에 크게 이제 도지사 선거나 전국적인 그 지방선거 판이 어떤 지방선거라면 지역의 구체적인 시민들 삶과 관련돼서 다뤄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 권력의 향배에 그 매몰되면서 그 자체가 그 어떤 이 6월 26년 6월의 선거에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먼저 던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3: 네.
0: 그러면서 특히 이제 도지사 선거를 정점으로 해서 지방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토론이나 해법이 제시되기보다는, 굉장히 싸움에 휘말리는 듯한 본의 아니게 이거에 대해서 마땅히 얘기할 공간도 없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불편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그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 보태실 게 있으면 한마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도지사 선거가 우리가 깊게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말씀 보태실 게 있다면
1: 네. 저도 이제 후보로 직접 이제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도지사 선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의 그 실망감을 되게 크게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혼탁해진 그 도지사 선거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더더욱이 이제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좀 확실히 우리 지역 정치에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고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번 선거가 새삼 그랬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자체가 좀 그런 모습을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선거의 한 부속물처럼 좀 취급당해 왔었고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도 이재명 지키기 뭐 이것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대항해서 또 전국 단위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정당들의 좀 대응 이런 방식이 이제 주된 선거 구도였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오면 또 지역주의 이게 너무 심각하게 좀 표면화되었던 선거가 이번 선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독점 구조, 독식 구조 뭐 심하다 이야기 말들은 했습니다만 선거 결과에서 약간 비민주당이 뭐 10명 전주시의회 기준으로 뭐 이건 성과입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민주당 후보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미래가 좀 암담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 대상 후보들 17명 중에서 아예 토론회를 불참했던 게 15명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디어 선거 시대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을 보고 우리가 검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묻는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도 좀 하고 상대 후보와의 공방을 통해서도 진위 여부도 좀 따지고 이게 타당성, 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는 게 검증의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 하겠다고 해도 이들이 제대로 평가받거나 심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됐던 게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 아니었나. 즉 지역주의 선거 구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재현됐던. 그래서 당초의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라고 하는 본질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우리 동네에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너는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 라고 묻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그것은 역대 지방선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자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 과제를 남긴 선거였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저희가 이렇게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보물만 그 꼼꼼히 살펴봐도 그 차이를 알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이제 과장된 표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공보물만으로
2: 공보물 자체도 안 보실까요?
0: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는 물어볼 만한 어떤 지역의 그 문제들 이번에 그 사전에 그 지역 주민 유권자들한테 받아서 그걸 후보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기도 했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해 보신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2: 저희가 이번에 그 시민 마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저희들이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주요하게 토론되는 문제들, 토론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의제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의제, 그러니까 정당 의제, 후보자 의제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 언론에서 제출한 의제만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네. 전부 전라북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거나 정책을 제기하거나 또는 언론이 제시한 거. 근데 정작 그 안에 시민이나 유권자의 목소리는 없거든요. 네. 근데 시민들이 그 언론에서 제기한 의제나 정당에서 제기한 의제와 다른 의제를 가질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2: 우리가 실제 우리 최한별 당선인도 느끼셨겠지만 유권자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또 다르잖아요.
1: 네.
2: 언론에서 나온 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1: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민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갖고 찾아가자.
0: 네.
2: 그래서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0: 네.
2: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이런 시민 마이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좀 제발 치웠으면 좋겠는데 정말 치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생활 주변에 정말 그야말로 생활 정치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0: 네.
2: 이게 선거다.
0: 네.
2: 그런 걸 좀 확인했었던 그 선거가 아니었나 싶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0: 그래요.
2: 싶어서 내용이에요.
0: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오프닝 하시면서도 말씀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시의회 그 시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26대 10 그러니까 민주당 26 비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을 포함해서 10명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그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의식 그런 결과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당선자로서 한 말씀 여쭤보시겠습니다.
1: 네.
0: 네.
1: 지난 이제 전주시 의회를 보더라도
0: 네.
1: 이제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이 다섯 명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그의 두 배가 되어서 저는 꽤 많이 진전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의원 선거 같은 도의원 선거 결과는 이제 뭐 44명 중에 42명이 민주당일 정도로
0: 네.
1: 대부분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를 잘 살펴보면 이제 무투표 당선이 많았고
0: 그렇죠.
1: 한 명을 뽑는 구조다 보니까
0: 네.
1: 아예 도전을 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 결과를 들은 유권자들께서는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이 무투표 당선 말이 되냐 진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만으로는 그 민심이 다 드러났다고 할 수는
0: 네.
1: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에 저는 어쨌든 시의회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시민들이 정말 변화를 많이 바라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10명의 당선이 그 결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는 이제 민주당 집행부나 아니면은 민주당 중심의 지방 의회에서 제대로 좀 견제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마음이 많이 담겨 있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그 공식을 좀 깨고 일하는 시의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심도 많이 담겨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변화의 희망을 좀 봤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저는
0: 네.
1: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2: 사실은
0: 네.
2: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분명히 존재하고요.
0: 네.
2: 그러면서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도지사 선거도 그랬고요. 시의회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나타났던 민심은 아니야 더 이상 묻지마 투표는 안 돼. 그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자리하고 있었다 작동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0: 네.
2: 사실은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도 이걸 좀 나누어 보면요 대체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0: 그렇죠.
2: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0: 네.
2: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1: 네.
2: 굉장히 중요한 과제의 화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네.
2: 진보당의 첫 지역구 의원이죠. 기초의회에서 전주시의회에서.
1: 네. 전주시의회의 네. 첫 당선자.
2: 이게 좀 대체제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아닐까. 좀 이런 뜻에서 의미에서
1: 네.
2: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1: 네.
2: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전직 시원시도 하고.
3: 그러니까요.
0: 그 다음에 그, 또 그, 진보 정당 소속이셨잖아요. 그, 총론적으로 말하는 전주시에서 이 결과, 어떤 것들에서 비롯됐고, 무엇을 좀 읽어, 가야 할까 그 말씀 한번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냉정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네. 이 지금 무소속이나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이제 10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을 좀 냉정히 바라보면 어떤 게 숨어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결국 그 도지사 선거의 갈등에서 민주당 당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죠. 이 뭐 이원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김관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끼리 양분화돼서 표가 나누어지기도 했다라는 저는 그런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진보정당 의원 한 명 들어가면 뭐 소금 같은 2% 뭐 의원이네 막 한데 지금 10명이 들어갔어요. 이 10명이 제대로 집행부 견제를 못하고 시의회에서 가열찬 투쟁을 해내지 못하면 다음에는 이런 기회 또 없어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0: 그 말씀을 예, 지적을 하시는
3: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선거가 있으면 뭐 꼭 당선을 바라지는 않아도 당의 존재라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광역 후보도 많이 냈었어요. 지역구마다.
0: 네.
3: 그리고 뭐 10% 15% 득표하면 뭐 일정 정도 그 반환금도 받고요. 한데 지금은 그 진보정당의 그런 열정들이 다 없어졌지 않나라고 진보정당들 스스로가 좀 되돌아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거에는 비용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뭐 하다못해 기타금 뭐 광역은 300 뭐 저 지금 기초는 200인가요? 150인가요? 뭐 그 정도로 되는데 하다못해 이제 그 지역 그 당부에서 그만큼의 재정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후보 혼자 그거를 다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근데 지금 무투표 당선 지역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당의 존재감을 알려내야지만이 또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도 좀 더 이게 받을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전멸이 돼버렸고 비상계엄 이후에 그 양대 강한 정당 그 두 개 정당의 존재만 보이지 사실 다른 정당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0: 네.
3: 그러니까 광역은 감히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우리가 도전해서 되겠냐 이 무모하다라고 해서 지뢰 포기한 결과가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하게 두드러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찬반 투표제 도입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지역구에서는 이 사람 당선이 됐긴 했지만 지지가 몇 프로고 반대가 몇 프로다. 이 정도의 민심은 반영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한별 당선인의 역할이 특히 진보정당이잖아요. 그래서 또 네.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이렇게 그 교섭단체 구성했나요?
1: 아직 논의 중이에요.
3: 아, 그래요?
0: 아,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1: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열 명.
3: 한 명이 있었을 때 우리는 막 대고 아무 말 대잔치라도 막 하면서 의회하고도 싸우고 행정하고도 싸우고 했는데 열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역할 잘해야지 우리가 좀 그 정당 간의 균형을 좀 깰 수 있다. 저는 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네.
0: 예전에 이제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뭐 정의당까지 일정한 그러니까 양대 정당 사이에서 10%에서 20% 사이의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다 흡수되고 사라진 그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대 10이라는 결과를 냈고 이것은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잘 그 네. 증명해내지 못하면 더 그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에는 없는데 그 갑자기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데.
2: 네.
0: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면 전주라는 지역에서 대개는 1-가가 한 40%, 뭐 30% 후반대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1-4가 그다음에 한 20% 후반대 뭐 보통 그렇게 가져가고 세 명을 뽑는다면 1-4가 뭐 10% 후반대 그래서 나머지 후보와 이렇게 경합을 하는 이런 양상이 보통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최남별 의원 그 당선자님의 그 득표 그 유심히 봤던 게 그 대목이에요. 1-4를 제치고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도 한번 출마를 하셨고 이번 재도전이시잖아요.
1: 네.
0: 유권자들은 그 4년 전의 최한별과 달리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해서 당선에까지 이르렀을까 이 질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네. 저도 거의 1등 하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3: 나아가 1등이라고 우기고 왔는데. 잘못된 사실이었네요.
1: 네. 1-가 그 당선자님이랑 저랑 한 27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2위로 당선이 됐고, 이제 민주당에서 1-가 후보를, 청년이나 정치 신인 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많이 전략 공천으로 주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이제 나는 그 후보를 잘 모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당선자분들과도 인사를 나누면 굉장히 그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고 좀 긴장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뭐 비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정당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당선되기 시작하는구나 정말 기존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신선한 긴장감을 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허기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조국 혁신당이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과는 각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중앙 정치에서는 또 합당 논의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진보 정당 후보들이 더 많이 진출하길 바랐었는데 그 부분이 참 저도 뼈 아프고 아쉽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진보 정당 당선자로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4년 후에 진보 정당 후보들이 더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어깨도 많이 무거운데요. 그래서 그 역할 좀 시민들께서 기대하신 바대로 좀 부응해서 그 역할 좀 제대로 잘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그 본인 이야기여서 이제 그 다 말하지 않으신 부분이 그러니까 있을
0: 제가
2: 것
0: 궁금해서
2: 같아요.
0: 그런 여쭤봤는데.
2: 제가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그 주변에서 들은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2: 일단 제일 크게 이야기했던 지난번 선거에 나와서 좀 인지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작동을 했지만
0: 인지도.
2: 많은 분들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 의외로 많아요. 선거 때만 보였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3: 그 다음 선거 때 다시 나오고.
2: 그렇죠. 다음 선거 때. 근데 이번에 물론 당선은 최한별 당선자가 유일했지만 전주시의회 다른 선거구에 출마했던 진보당 후보들도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 있는 투표들을 했거든요.
0: 세 분 정도 되셨나요?
2: 네. 근데 다들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최소 아무튼 선거 전에 1년 이상 꾸준하게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하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현안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나오고 하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좀 진정성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결정적이지 않은가.
0: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1: 그러니까.
2: 자기 이야기라서 보는 것 같아요.
3: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사실은 서용근 전 의원이 2인 선거구에서 46표 차인가로 당선이 됐었어요. 네. 3선 때. 그게 우리 정의당 역사상으로도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례가 처음이었고 네. 뭐 지역에서도 그럴걸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1-4번이 떨어지는 것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더 어렵다. 이름을 몰라도 그 사람은 다 찍어준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 우리 동네 선거방송에 출연을 대거 안 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은 경선 때 이미 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경선이 된다. 곧 당선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별로 힘없는 조직에서 하는 거는 패싱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뭐 1-4번 받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좀 긴장할 것 같아요.
2: 네. 네. 그 이번에 떨어졌어요.
0: 1-4
3: 그러니까 여기 1-4번 떨어졌잖아요.
0: 1-4 간 안 떨어졌나 이번에?
3: 응, 안 떨어졌다.
0: 아, 떨어지진 않고.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그 전국적인 선거 결과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구청장과 또 서울시의원 이렇게 이게 교차로 해서 이렇게 줄 투표가 아니라 골라가면서 했다는 그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 전주에서도 그 기초 선거에서도 좀 작동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이번에 그 한겨레 21 기사에 보니까, 안동 녹색당 그 허승규.
3: 네. 허씨예요.
0: 그분.
2: 거기는 문중 선거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네,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0: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산불부터 해서 모든 일에 그 뛰어들어서 생활 속에서 그 주민들과 접촉해 온 것을 가장 크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 사실 그게 네. 쉽지는 않죠.
0: 그렇죠. 네.
3: 쉽지는 않은데 네.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0: 그래야죠.
3: 그 정도의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0: 그래서 혹시 그 비결을 여쭤볼까 했는데 대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 본인의 입으로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3: 나 같았으면 드렸어요. 했는데 내가 당선됐으면
0: 네. 그러면 이제 박민 대표님께 이 말씀 좀 한번 여쭤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예전에는 뭐 총선 시민연대 뭐 네. 그것도 옛날 얘기네요.
2: 2000년
0: 뭐 낙선 운동 또는 뭐 정책 제안 운동 뭐 이런 거 다양한 형태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 선거에 그 관여하는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그 역할이 실종되고 오히려 이렇게 정당의 내부 경선에 관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데 드물게 우리 동네 선거 방송 같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라는 공간 같은 속에서 시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바꿔 나간다면 무엇을 통해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그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 주제가 너무 커서요. 네. 사실은 시민 단체들 시민 운동에서도 고민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창 운동이잖아요. 에드보커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의제를 강하게 좀 주창해 나가고 정치적 정파적 입장을 밝히는 단위가 시민 단체 시민 운동의 모습이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시민 운동이라고 하면 비정파, 중립성,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었었어요. 이게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0: 네.
2: 그래서 선거법을 통해서 과거에 낙선운동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던, 틀졌던 뭐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존재하지만 시민사회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그런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 심판으로서 지휘와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던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고민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그래서 일부 단체는 지적하셨지만 좀 얌전하게 지적하셨지만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렇게 특정 선거 캠프에 이렇게 개입해서 했고
0: 네.
2: 또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그렇게 좀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0: 네.
2: 근데 저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0: 네.
2: 뭐든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그렇죠. 과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0: 이를테면 정치의 네. 개혁, 개입하는 것도 그 그렇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2: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면?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네. 과정도 필요하고요. 네. 네. 그 의사를 묻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걸 대회에 공표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0: 그렇죠.
2: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서 지지해 나가겠다 한다면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환경단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적 그 철학과 가치관과 이런 것에 비춰볼 때 네. 이 후보가 우리의 의지를 저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 후보를 지지할 거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하는 거 나는 얼마든지 내부에 투명한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2: 겉으로는 네. 심판인 것처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특정 캠프에
0: 경선에 관여하거나
2: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공정성을 겉으로는 강조하면서 특정 캠프와 이렇게 밤에는 캠프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활동하거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특정 캠프에 뭐 인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집행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2: 그것과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답이 이거다가 아니라 그것의 답을 향해가는 과정, 절차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3: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아, 정말 저 후보 훌륭해서 뭐 지지 표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선거 전 공약으로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흰 것을 보고 희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 후보에게 몰입돼가지고 저 후보의 검은 것을 희다고까지 주장을 하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면 정말 씁쓸해요. 그리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들이거든요. 시민사회단체는. 그런데 우리 선출직은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위임받은 권력 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가끔씩 느낄 때 정말 존재해야 되나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2: 네, 스스로 뭐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잘 세우면서 활동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0: 이를테면 똑같은 산 도지사 경선에서 그 대립이나 또 돈봉투나 똑같은 비슷한 사안을 두고서 자신의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2: 그렇죠.
0: 그 내는 이런 것들이
3: 실력을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네. 재수가 없어서 전 국민이 다 보게 되는 증거가 나왔고 이 지금 계속 캐고 있는데도 잘 안 나오는 케이스고 그런데 그거를 뭐 네가 더 잘했네 내가 더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심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볼썽 사납다.
0: 그런 거에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차라리 그 투명하고 그런 그 떳떳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처럼은 더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동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 되는.
2: 그 전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좀 가져왔던 이런 선거에 대한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과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해가고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0: 네.
2: 어느 시점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0: 그래요.
2: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0: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입장에서 우리 그 특별히 당선자이신 그 최한별 이제 곧 의원님이 되시잖아요.
1: 네.
0: 여태까지 지적했던 그 막중한 어떤 기대도 있고 과제도 있는데 민주당 지배적 그 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풀어갈지 뭐 이를테면 최한별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면
1: 네.
0: 시민들한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13대 의회 구성을 살펴보니까
0: 네.
1: 초선 의원이 17명이고요. 2030 의원이 13명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민주당 의원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거보다는 개혁적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있는데요. 네. 하우키 전 의원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만 좀 그런 기대를 좀 품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존의 좀 낡은 의회 관행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던 뭐 의회 해외 연수제도 이런 것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도 지금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전주 시의회에서는 그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낡은 관행들을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의원들과 함께 좀 바꿔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한 의회를 만들고 좀 더 책임성 높은 의회를 만드는데 제 목소리도 좀 크게 내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바꿔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께도 많은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겸손한 태도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시의원이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의원이고 존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초심 잃지 않고 하는 것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 겸손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 허 의원님 뭐 파이팅을 주문한다든지 뭐 주문이라든가 조언 뭐 두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덧붙여보시죠.
3: 뭐 지나친 겸손은 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겸손해야죠. 겸손한데 사실은 이제 겸손해야 될 부분이 또 어디에 있냐면 그 우리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질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 봐도 그렇잖아요. 막 호통치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어려운 시험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섭대. 무서운 의원님이 되시되 건방진 의원님. 그런 의원은 되지 말아라. 네. 저는 그런 사례들을 좀 여러 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의원의 무게감을 훨씬 더 존중해주고 또 아마 의원 이제 당선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도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을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또 어리면 어리다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고 네. 희망하시는 상임위가 어디인지는 잘
1: 복지 환경이 신청을 했어요.
3: 어려운 제가 복지 환경위에 4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임위 활동 일단은 그 어떤 것들이 그 12대에서 문제가 됐던 쟁점들이 있는가도 잘 살펴보시고 지나온 것부터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박 대표님. 네.
2: 아, 뭐 겸손에 대한 이야기지. 뭐 시민에게는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요. 네. 그 공무원들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근데 집행부나 그 다수당 즉 권력에게는 단호해야죠. 네.
3: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의원이 되라고 했잖아요.
2: 무섭고 단호하고 네. 원칙적이고 네. 왜 진보 정당이 네. 필요한가라고 네.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예, 뭐 네. 응원하겠습니다.
3: 저도 응원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점점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겠네요. 우리 혹시 그 JK PD님 네. 한 말씀 덧붙이고 있으면 마이크를 넘겨드릴까요?
4: 아니요, 저 지금 네.
0: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그 우리 그 최한별 당선자님이 골라주신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태원 클라스 OST 가오의 시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마무리는 이 이야기를 과제처럼 던지고 들은 이야기를 남기며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선거방송에서 대상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자들은 80% 이상 불참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받을 대목이 존재합니다만, 시민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서 가령 시민 중 30%가 청취하는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나가지 않고도 당선될 거라고 장담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시민들이 청취하는 미디어로 자리 잡아가는 게더 본질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과제들을 앞에서 나눴던 정치적인 과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각자의 제안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뭐,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응원이나 주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밖에 정치에 대한 다짐이나 포부,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한 분씩 차례차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부터.
1: 네, 공동체 미디어의 힘이 좀 세져서 서로 나오겠다고 좀 하는 그런.